0: 다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속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밖에서 맛있는 음식 이름이 가득한 류행 동료를 불렀다. 2층 아저씨가 연탄로 불 피우는 곳이 아니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우층 아주머니는 노래를 듣고 입맛이 돈다며 반갑게 반응했다. 소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아보에게는 향앙에 사는 형이 한 명 있었다. 형은 어릴 적 다른 집에 입양되어 거의 연락이 끊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보는 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형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 한 장, 오페라 가수 칼라스의 기사가 있었다. 아보는 이것이 아홉 번째 편지란 것을 알았는데 만약 부모님에게 먼저 발각되었다면 아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배체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골목에 사는 수가는 부유한 집안 딸이었다. 고중을 졸업한 뒤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워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음악을 듣고 춤을 추었다. 아버는 그럴 때마다 몰래 구경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아보와 배치는 수간네 집에 찾아갔다. 수간은 칼라스의 사진이 자신의 레코트 표지와 같다며 기뻐했고 향앙에 있는 것이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했다. 방 안은 커튼이 닫혀있고 유선기에서는 카멘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수간은 노래의 음역 높낮이를 설명하며 아보의 형 사진을 보고 감탄했다. 배체는 칼라스가 공주님 같냐고 물었고 수간은 그레고리 파이크와 오드리 헵번 같은 기질이라고 답했다. 수간은 자신은 좋은 레코드를 갖고도 여전히 상해에 갇혀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친구들은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지만 향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양말통 하나 차이라는 말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표현했다. 수가는 마음대로 밖에서 크게 노래하고 춤출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샴페인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모두 함께 손잡고 춤추고 웃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하며 이야기를 이었다. 그러다 수가는 아버의 형에게
여자친구가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는 편지를 써서 물어보겠다고 답했고 수가는 형이 상해에 오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수줍게 말을 건넸다. 아버가 배채에 땀을 닦아주며 집에 가자고 하자 수가는 자주 놀러 오라고 권했다. 이튿날 아버의 아버지는 방 안 유리판 밑에 놓인 형의 사진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향항에서 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버에게 절대로 편지에 답장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했다. 한 달 뒤 아버에게 다시 형의 편지가 도착한다. 편지에는 동생인 아버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여자친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해에 이탈리아어 학원이 있는지 물었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형은 향항의 부모님으로부터 상해 회해로 소금로 교차로 일대를 작은 러시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달걀 파는 집과 옛 신문사가 있다는 내용도 적어 보냈다. 아버가 편지를 읽는 도중 아버지가 갑자기 편지를 빼앗았다. 아버지는 주머니 속에 편지를 움켜쥐고 격분하며 아버에게 한 시간 동안 벽구석에 서게 하는 벌을 내렸다. 아버의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강하지만 보통은 아버를 불러들여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마음이 불안정하니 곤란을 만들지 말라고 타일렀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는 칼라스의 기사를 책 속에 끼워 보관했다. 아버는 음악이나 이탈리아어에 대해서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아버는 매일 밤 서재를 지날 때마다 책상 앞에서 글을 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아버지는 때때로 아버에게 소금로에 가서 상해 맥주를 사오라고 시키거나 담배 가게에서 담배 가루를 사오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리상이 있는 청년이면서 생계를 꾸릴 기술을 배우지 못한 아버를 안타까워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온몸을 정장으로 꾸미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는 모습이 불쌍하단 것이었다. 아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큰 아들을 바라보며 어떤 재능이 있는지 물었다. 회사 기층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승진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다. 관리직이 되면 견문도 넓어지고 좋은 고객부터 까다로운 고객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이 매일 멋진 옷을 입고 거울만 보며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다고 꾸짖었다.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진심과 진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러준다. 아버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스스로가 어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며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아버가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가 차로 아버를 데리고 나가 간식을 먹곤 했다. 조금 자란 뒤에는 서남로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지만 예전에는 큰 공장 여러 곳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회사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었다. 회의 참석 등 바깥 활동은 모두 큰아버지에게 맡기고 매달 리자를 받아 생활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역할은 집안의 돈함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열쇠를 꼭 쥐고 돈함 문을 여닫았다. 최근 몇 년간 식품이 부족했지만 할아버지 집안은 계획 배급 정책에 따라 매달 표증으로 검은 밀가루와 잡곡가루, 고구마를 구해왔다. 일꾼에게 야채죽과 호박국수를 끓이게 하고 두 분의 큰어머니가 번갈아 작은 빵과 케이크, 구이요리, 감자 샐러드 등을 만들었다. 이 큰 집은 매주 암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닭, 오리, 생선, 고기, 달걀 등을 구매했다. 해외 친척들이 식품을 계속 우편으로 보내왔고 파스타, 토마토 소스, 통조림 기름, 커피, 코코아, 연유 등은 대부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상해에 텔레비전이 보급된 것은 1980년 전후이고 텔레비전 방송은 1958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상해 시내에 텔레비전이 300대 정도밖에 없었다. 1960년에는 서남로 거실에 이미 전자관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한번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러 온 청년은 비행머리에 접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수리비를 주면 청년은 돈을 두 주머니에 나누어 넣었고 바지는 더욱 꽉 끼게 되었다. 아버 곁에 있던 여동생들은 수줍은 듯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청년은 주파수 조절 방법을 알려주고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그 당시 텔레비전 채널은 하나뿐이었고 영화 상영 일정과 거의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는 방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서남로 텔레비전 앞에 몰래 갔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혼자 계셨다. 할아버지는 오늘 화가 나서 온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넓은 거실 문마다 누군가가 몰래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큰아버지와 삼촌 집은 각각 비싼 14등급 라디오를 샀다. 이 라디오로는 국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었다. 고모가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알리고 할아버지는 반품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였다. 고모가 서남로에 이사 오면서 집안에는 모순이 늘어났다. 큰아버지와 삼촌 집은 방 개수와 가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고모까지 이사 오면서 더욱 불편해졌다. 큰아버지는 방 한 칸을 양보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싫어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텔레비전 속 흑백 화면이 바뀌며 한 청년이 나와 표준적인 상해말로 방송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한다. 청취자 여러분, 60년대와 70년대 시대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앞서 언급했던 왕아 씨에 대해 소개한다. 왕아 씨는 호생의 전 여자친구 매서의 동료였으며 결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 인물이다. 어느 날 밤 왕아 씨와 그의 남편 균경은 저녁밥을 먹고 그냥 앉아 있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던 왕아 씨는 자신의 지루한 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털어놓는다. 균경은 그런 왕아 씨의 모습에 짜증을 내며 다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왕아 씨는 아이가 있지만 키운 보람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시 부모님이 키워주신 아이라서
갑자기 곁으로 데려와도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왕아씨는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낸다. 괭경은 이 이야기를 끊고 시골 작은 아버지가 봄나들이를 가자고 했으니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왕아씨는 두 사람만 가는 것이냐고 묻고 세 사람도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왕아씨는 연애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끌벅적하게 즐겁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갈 사람을 고르기 시작한다. 깡총재 부부를 초대해 마작을 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왕아씨는 강 부인이 너무 달라붙어서 짜증난다고 말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리리를 부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왔지만 왕아씨는 리리가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침내 강청재 부부를 초대하기로 결정한다. 균경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만류했지만 왕아씨의 고집에 결국 따르게 된다. 균경은 자신은 출근하면 저승말을 듣고 퇴근하면 아내 말을 들을 뿐이라고 털어놓는다. 왕아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왕아씨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니 외출할 때도 꼭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호칭을 바꾸면 자신도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이 시간 제작의 박모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0: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입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과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환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약관에는 바로 이렇게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발매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천추감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의 속간인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그 공동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떨어질 수 없는 경락은 폐경락과 심장 경락은 다른 경락과도 관련 있지만 해도 이 경락은 직접적인 연락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병 환자들이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구체적으로서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중의에서의 일종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리론체계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주요한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현 가운데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래가 성합니다. 입이 많이 마르고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이 많이 마르면 소갈증, 당뇨병이 아닌가, 입이 많이 쓰게 되면 담낭에 이상이 있지 않는가, 입에서 많은 냄새가 난다면 내 구강 청소가 잘 되지 않았나 혹은 위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기본으로서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뭐 기침을 한대서 그 방면에가 호흡계통에 가는 치료에 해서는 잠시는 되는 것지만 해도 길게는 잘 치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심폐에 동치하는 차원에서는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을 시도해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데 기침이 줄어들더라, 그리고 가래가 성하지 않더라, 입에서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원 청심환 제품 자체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초원 청심환은 주약의 심장병 어떤 증상들이 본 제품을 드시게 되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면 심장병의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많이 찹니다. 하품을 잘합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적혈구는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0: 전문 심장혈의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하품을 하고 숨을 모두 오지간한 계단을 오른 이 시점에 숨을 가두기 힘들어가지고 숨이 너무 차서 오르내리는 걸 힘들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바로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전 나이도 많고 해서 그렇게 효과 없으리 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지금.
0: 그래요. 원래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2: 예. 예. 원래는 숨도 세게 찼습니다.
0: 예.
2: 금방 무슨 움직임 숨을 차서 깜짝 못하고.
0: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2: 예. 무시가게 저기 밭도 남의 신세를 얻어먹고 이렇게.
0: 그랬습니까? 지금 연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2: 우선 82 중반 넘었습니다.
0: 그런데 아주 목소리 안 들으세는 청청하시고. 예.
2: 예. 했습니다, 이전으로.
0: 그래요? 예, 예.
2: 예, 이전에는 목소리도 무슨, 듣기나마나 하고.
0: 그랬습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아주 청청하세요.
2: 예. 예, 그런데 지금, 예, 정신도 온천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저리, 골이 무거워서, 예, 골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0: 예.
2: 그랬던 게 지금은, 예, 혈압도 좀 정상화되고 해놔니까, 예, 정신만 쓰게 해놔서, 골도 무겁도 돼, 그 정신도 올드라진 것 같아요.
0: 전 70대 초반인가 했습니다.
2: 예. 예. 그렇게 정신이 말아가지고, 예, 밥도 용 잘 먹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2: 예, 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용 잘 먹고, 그래 나니까 맥도 좀 나고, 예, 저기, 이렇게 정신도 나고, 어디면 춤 차는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2: 혈압이 그냥 올라가서, 예, 180까지 거의 올라가서.
0: 무슨 혈압인데? 예, 예.
2: 예. 그리고 저 혈압도 110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 영 바삐 보냈습니다.
0: 어느 순간에 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계단은. 예.
2: 예. 그리고 저 심혈관도 빨라서 119년 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 영 정상이 됐습니다.
0: 지금. 예. 지금 혈압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2: 지금 혈압이 아침에 일어나면 예, 120, 적어도 조금 넘고 이렇습니다.
0: 그래요? 아이고, 180대 120까지 내려왔던 너무 정상이네요.
2: 예, 저 혈압이 예. 그래도 80 조금 넘고, 80이 넘고, 80 조금 나, 78이나 이렇게 된다.
0: 리상적인 혈압입니다. 너무 예. 리상적인 혈압입니다.
2: 예, 용정사에 대해서 용도 없고, 예. 이렇게 일어나서, 예, 밤에 자다도 숨이 차서는, 숨이 뚝 맥히는 것 같아서는, 일어나 앉아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용 효과 많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러나니까 지금 영영 터와서 아무래도 예, 많이 싸 먹어야 되겠습니다.
0: 이 제품 자체를 실어 넣고 드셔도 됩니다. 예, 예.
2: 예. 없이 예. 무슨 반응이 없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다른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난다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어 예. 넣고 쓰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2: 예. 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0: 예. 늘 건강 장수하세요.
2: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이제 외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심장병 치료에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하시게 되며 나이에 비해서 내가 심장으로 인해서 이제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한 혈압에 심각한 심률이 120 그 부서지고 이래던 심률도 혈압도 180 그 이상 밑에 게 112 정도 이상 것이 올라가다 모두 무슨 혈압에 무슨 심률입니다 보온 제품을 드시고 해결 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보온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며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게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누워 있는 상태를 하게 되면 많은 피가 심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서 있거나 앉아있는 상태라면 제일 높은 머리 혈액이 그리고 제일 밑에 발밑에 갔던 혈액이 올라오는 그 힘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반드시 누워있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댁에다 베개를 고이고 주무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뭐 때는 누워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은 편하게 반드시 눕거나 측으로 눕거나 해도 다 문제가 없이 편하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지금 심혈은

0: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정상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 범위는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률은 그렇지만 해도 우리 평균 심률은 60이 벗어져서 7, 80차 60 이상이 되면 됩니다. 1분에. 그런데 너무 늦게 돼서 40몇차, 요즘에 어느 분이 40몇차 된게 이 금방 42차 개국 40차 됐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지금 60차 그 이상으로 올라 68차까지 올라왔다는 분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심률은 제일 그 낮아서도 평균 심률 가운데서 특수한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60차 이상,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빨리 떼서 1분의 100, 20, 30차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두 이것은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은 가슴이 많이 두근거립니다. 심장으로 인해서 내가 마치 무슨 누구에게 쫓겨오는 것 같은 감을 느끼면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 문의하고 싶은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합니다. 저 사람은 어쩌나게 뭐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더니만 일어나면서부터 하품을 하는 게 계속 하품을 하더라. 하품 많이 합니다. 뭐 때문에 하품을 많이 하고 숨이 차는 원인 자체는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했죠. 그리고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픈 가운데서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거나 때때로는 반사통으로 오른쪽 어깨까지 아파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내리 아픈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왼쪽 발까지 내리 아프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모두 심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 증상 가운데 이러한 증상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늘 힘줘서 인위적인 강태름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주요하게는 지금 심장은 직접 위동맥에 충족한 양의 혈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가 밥을 먹어서 40분 그 좌우 그 안에서는 많은 피가 위동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심장 공동의 약화로 인해서 위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탓으로 인해서 늘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태름을 하게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무슨 공공버스 같은데 앉아서도 남에게 창피할 정도로서 억지로 거기다 힘줘서 위안에 계속 물건이 그득한 대로 아침에 먹었다면 아침에 그게 그대로 있는가 하면 느껴서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인위적인 강태림을 할 때가 있으면 힘줘서 억지로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지금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는데 약간 치설질을 해도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결국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치아통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나는 그 줄을 모르고 치아통이 생기게 되면 내가 이 치주염인가,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치아가 흔들게 되면 금방 치과방에 가서 치아를 교체하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지금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많게는 무엇과 연결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심장병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오징간한 문소리에 놀라거나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아래 다리가 부종이 생깁니다. 아래 발목, 발등, 이게 보통 콤파체 이상이 있다면 시초에는 어디에 부종이 생기는가 하면 상체 부종이 먼저 시작됩니다. 눈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수종이 생깁니다. 그런데 심장으로 부종이 생긴다면 하체가 부종이 생기는 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부종이 생기니까 이거 엉뚱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해도 근본 원인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콩팥에 문제보다도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콩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동맥이라 하게 되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부위를 거기에 바로 고동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게 되면 따뒤 제일 위쪽에 여길 통해서 주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텐트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데 심장 혈이 직접 여기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상술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는 쥐가 너무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건 모두 심장 혈이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배가 아파서 꼼짝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모든 기계 검사를 해본 결과 배가 아픈 증상의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바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투석 환자들 가운데 후퇴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부 투석이라는 게 그것도 바로 복강 그 동맥을 이용해서 그 투석을 하는 건데 근데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었는데요. 똑같은 친구가 두 분이 계셔서 너도 나도 배가 아팠는데 한 분은 밤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주사를 했습니다. 스탠드 했는데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기본으로서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계속 다른 한 친구는 주사하지 않은 친구는 배가 아픕니다. 이걸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주사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엉뚱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했는데 초온 청심환을 쓰고 나니까 심장병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서 여러모로서 많은 그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로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은 그 핵심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심근경색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1분의 정상 심률은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라 이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지금 부정맥으로 인해 가지고 내 심장은 하나 건너 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 뛰고 하나 쉬고 하나 뛰고 하나 쉬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부정맥의 전형적인 실리부치를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늘 내 가슴에다 주먹질하며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서 그 심장을 뛰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너무 심장이 그 박동이 부정상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1분에 겨우 40차 좌우 되나마나 하게 되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치버치를 열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장 치버치를 엿는다는 것은 주약에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인위적인 당신의 심장은 이제는 자기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공급했다 돌려오는 이런 공력이 떨어졌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기계를 가슴에다 박아있는 겁니다. 이래서 집어치는 보통 10년이 유효기라 하게 돼 있으니까 이 집어치를 이어야 되겠다고 인정을 받으신 분이 본제품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지금 거의 심률이 60차 이상으로 70, 80차까지 올라왔다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협심증이라는 게 있는데 협심증이란 건 신조통 말하는데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이 아프고 뒷잔등이까지 아파나면서 늑골까지 아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말해서 협심증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늑골까지 아파나네. 늑골신경통인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40대 갱년기에 들어선 여성들 가운데서는 갱년기 기간에 심장병이 더 쉽게 발병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협심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 갱년기 기간에 이렇게 심률이 너무 고르지 않고 이러니까 내가 이게 그런데 눈꼴이 네. 아파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선생님 쪽으로 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이 초원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2: 나는 저기 심장이 나빠가지고 저녁에 계단 숨이 차서 저기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아 그래요?
2: 초원청심환 쓰고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심률이 빠른 것도 심률도 좀 많이 제대로 돌아오고 예. 그 다음에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앞으로 이거 나 계속 쓰려고 완전히 치료될 때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25번입니다.
2: 예예.
0: 예.
2: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 초원청심환은 지금 한국에 내 전번에 보내줬는데 다 쓰고 못해서 지금 쓰고서 효과 상당 좀 어떻게 배달해달라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3325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협심증이라 하게 되면 이제 말씀한 늑골까지 아파나는 건데요. 갱년기 기단에 이 늑골까지 아파나게 되면 늑골신경통인가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 여성 남성들 포함해서 갱년기 기단에는 심장병이 제일 고도로 시작하는 이런 나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본 제품 초원청심환에 참고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보통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간쯤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나 말하게 되었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 막힌 경우를 말합니다. 관상동맥이 이때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기본으로서 주사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본 제품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주사까지 가지 않고도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미 중풍이 왔거나 이미 주사를 했거나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 심부에 물이 찼거나 비우선 심근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정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4: 초원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네, 오늘은 잠시 우리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요, 진정한 발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꾸만 스스로를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발전일까요? 아닙니다. 네, 진정한 발전은 불안한 자기의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평온한 자기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우린 때론 자신의 부족함에 불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 때문에 자신을 더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자기 불만족에 몰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목표에 조용히 이끌려갈 때 진정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1: 네, 진정한 성장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매일 물을 주고 따뜻한 햇볕을 기다리듯이 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성스럽게 씨를 뿌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보다 나아지지 못한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매일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면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은 결코, 정말로 결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작지만 소중한 한 걸음 함께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0: 프로는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와 함께합니다.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는 토목 공정 건축, 지정 공용 건축, 강철 구조 공정, 전문 시공 등을 일체화한 종합성 시공 기업입니다. 지능그룹인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는 넘치는 활력과 무궁한 성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하고 믿음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미래를 향한 옥면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름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자, 오늘은 저희랑 함께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햄 좋아하십니까?
1: 네, 좋아하겠죠.
0: 아, 그렇죠.
1: 맛있더라고요.
0: 예, 아이 낳고도 어른 나이 낳고도 없이 햄은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햄도 이 서양 햄과 또 여러 나라 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서 이 서양의 햄은 날 것으로 먹는데요? 자, 우리나라 햄은 익혀서 먹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같은 돼지 다리로 만든 발효육 제품인데 왜 이렇게 먹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까요? 자, 이 차이는요, 사실 제조 공정, 위생 기준, 그리고 식문화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식습관과 역할의 차이 먼저 알아볼게요. 자, 우리나라 요리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날 것을 먹는 습관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방향성 자체가 다릅니다.

0: 중국식 햄은 대부분 익혀서 요리 감칠맛을 더하는 역할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생으로 먹을 목표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공정의 차이입니다. 대표적인 서양 햄, 예를 들어서 뭐 파르마 햄이나 이베리코 햄 같은 경우는 고도로 표준화된 가공 과정을 따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련 법적 규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금이 절이는 초기 단계에서는 영도에서 4도의 좋은 환경이 유지돼야 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탈수를 거쳐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을 규정된 수준까지 낮춰줍니다. 내린 표준 공정을 통해서 12개월에서 36개월의 숙성 시간이 지나면 햄은 생으로 먹어도 안전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 햄의 매력은요, 지역의 자연 환경과 계절의 변화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연 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변화하는 자연 온도 속에서 고기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국식 햄은 상대적으로 좀 많은 소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염도가 8.8에서 14.09% 사이입니다. 우리나라 햄도 숙성 후반에는 수분이 꽤 낮아지지만 과정 중 온도, 습도 조절이 경험과 자연의 흐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나 기생충 관리 측면에서도 지표상으로 생식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또 겉에 있는 또 푸르스름한 것이 있는데요. 자, 이건 또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 보셨습니까? 이 가끔 햄 겉면에 푸르스름한 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누구는 곰팡이다, 누구는 뭐 좋은 효소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유익한 곰팡이로 햄의 풍미를 더 좋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하네요. 현대적인 생산 방식에서는 이 서양식 즉석식품 햄 제조사들이 인공 접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익한 푸른 곰팡이를 선별해서 햄 표면에 분사하고 엄격한 환경 관리를 통해서 유해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전통 햄은 이 자연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풍미는 더 다양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의 기후가 이상할 경우 환경에 있던 유해 곰팡이가 햄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법적 측면에서 보면요, 이 유럽연합은 기준을 충족한 건조 숙성 햄을 즉석 섭취용 육제품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리스테리아나 살모넬라 같은 병원군에 대해 엄격한 기준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 전통 공정의 햄은 국가 기준상 비즉석 섭취용으로 분류됩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열 처리를 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생식 기준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요, 애초에 생으로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생으로 먹어보면 너무 짜고 딱딱해서 또 역시 익혀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겁니다.
1: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햄도 변하고 있는데 점차 현대적인 산업 환경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내일부 기업들은 즉석 발효햄이라는 자체 기업 소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곰팡이 균질을 선별하고 또 체계식 관리를 최소화하면서 엄격한 리화학적 검증을 거쳐서 제품이 생식 기준을 충족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햄도 지금 이제 즉석 먹을 수 있는 햄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근데 반드시 뚜껑을 봐야 됩니다. 비즉석 햄인지 즉석 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0: 그렇습니다. 뭐 즉석 햄 좋아하시는 분이 근래 좀 있더라고요. 보면 단포장입니다. 햄도 한 얇은 한 층씩 단포장에서 나온 것들도 있겠고요. 어느 정도 이 숙성이 오래된 것도 있는데요. 물론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드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정규적인 상품인지 확인하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풍미만 따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 그럼요.
0: 그렇죠.

0: 네, 어르신들 분들 중에 골다공증 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단받으신 분이 많은데요. 자, 이런 어른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첫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1: 그러면 나는 뭐 움직임을 최대한 줄여야겠네. 내가 더 상할 테니까 말이야. 움직이지 말아야지.
2: 어디서 나온 대사예요?
0: 네, 겉으로 보기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지만요. 사실 이 말은요. 오히려 이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위험한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일단은 골다공증 움직이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골다공증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단순히 뼈 밀도가 조금 낮은 것이 아니고요. 넘어진 후에 일어나는 취약성 골절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더 중요한 것은요.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또 균형감각도 나빠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걸을 때마다 막 휘청거리고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또 돌아서기도 불안해집니다. 결국 넘어질 위험만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어르신들한테는 좀 위험한 것이 걷는 행위가 아니고요. 계속 움직이지 않은 그 상태라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또 골다공증이 있어도 오히려 움직이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 배가 약해졌으니 덜 움직여야지. 하지만 의학적으로는요, 더 정확한 이해는 이렇다고 하니요. 위험한 동작과 넘어짐을 피해야 하지만 이 정상적인 활동을 완전히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위험한 동작과 넘어짐을 피해야 하지만 이 정상적인 활동을 완전히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뼈는요,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대사가 되고 재건되는 살아있는 우리 몸의 조직입니다.

0: 적당한 체중 부하와 근육 수축은 뼈에 기계적 자극을 주고 뼈의 량과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반대로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뼈와 근육이 함께 퇴보합니다.
1: 네, 운동의 세 가지 보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운동이 주는 가치는 단순한 몸풀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첫째는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줍니다. 뼈가 항상 쉬는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리고 둘째는 다리, 엉덩이, 몸통 근육을 키워줍니다. 일어나고 걷고 또 계단 오르내리는 동작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균형감각과 보행을 안정적으로 바꿔줍니다. 넘어질 위험을 낮춰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넘어짐 자세와 또 넘어진 후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식적인 추측이 아니고 이미 체계적인 연구들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또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 빠르게 걷기, 교단, 계단 오르내리기, 태극권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시작하기 쉽고 꾸준히 하기 좋은 운동이죠. 다른 허리뼈 압박 골절이 있거나 자주 넘어지고 몸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먼저 근력과 균형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항 운동입니다.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탄력 밴드, 작은 아령, 자기 체중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 잡고 발 뒤꿈치 들기. 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자, 의자 잡고 발 뒤꿈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벽 짚고 팔 굽혀펴기입니다. 네, 이러한 동작들이야말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균형훈련입니다. 균형훈련 예시를 들어보면 의자 잡고 한 발로 서기, 네. 그리고 천천히 무게 중심 옮기기, 그리고 태극권의 느린 보행 등등이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조금씩 움직이라고 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운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천천히 한보 한보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적당한 시간, 뭐 10분도 좋겠습니다. 적당한 시기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요. 주 2회에서 3회 간단한 동작부터 하기.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 추가하기입니다. 뭐 앉았다 일어나기. 어떤 분들은 뭐 나이 드시면 일어나면 어구어구 소리 나더라고요.
1: 네. 네, 어르신들뿐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자주 그래요.
0: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좀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은 피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균형 훈련을 일상에 넣습니다. 하루에 몇 분 의자 잡고 한 발로 서기 등 균형을 어느 정도 훈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입니다. 안전선 확보하기입니다.
1: 네.
0: 뭐 심한 허리 통증이 있다면 먼저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고 뭐 최근 뭐 골절이 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근데 위험한 동작은 그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동작이 있냐면 허리를 급하게 많이 숙이기.
0: 그렇습니다.
1: 또 무거운 거 들면서 허리 숙이기, 물건 안고 급하게 돌기, 강한 운몸 일으키기 등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한다고 하네요.
0: 그렇죠.

0: 있잖아요. 네, 그래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밤에 아무리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중간에 깨면 다시 못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룻밤 동안 잔 것 같지가 않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많습니다. 뭐 스트레스 볼비, 뭐 재미있는 영상까지.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의외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녁 식사였겠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답니다. 네, 건강한 여성 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정상 식사와 저탄수화물 식사를 비교했더니 저탄수화물 식사를 한 달에는 꿈을 꾸는 REM 수면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66분에서 111분으로 45분이나 증가했습니다. 즉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잠드는데 오래 걸리고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1: 네, 그렇다면 50g의 탄수화물은 얼마나 될까요? 흰밥 한 공기, 고구마 한 개, 사과 두 개 또는 통밀빵 두 쪽 반 정도입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혈당 조절 중이거나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 가려볼 텐데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의 양뿐만 아니라 그 질이 되겠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동곡물, 콩류, 채소, 낮은 혈당 지수의 과일, 그리고 나쁜 탄수화물은 음료수, 케이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첨가당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네, 좋은 탄수화물은 수면을 돕지만 나쁜 탄수화물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나쁜 탄수화물은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밤중에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서 밤에 자주 깨거나 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3년 내에 불면증 발병률이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이상적인 탄수화물 양은 하루의 총 열량이 50에서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음식으로 보면 한 끼의 주먹 크기의 잡곡밥 거기에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 하루 200에서 350g 정도입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조금 낮춰도 되지만 너무 낮추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이 잠을 위해 만들어내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재료입니다. 오늘처럼 저녁에 조금만 신경 써서 이 잡곡밥 한 그릇 제대로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잘 먹는 하루가 잘 자는 밥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이루고 싶다면 네. 꼭 실천해보십시오.
1: 하루 동안 먹는 것을 또 어떤 걸 먹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0: 그렇습니다.

0: 요즘은요 SNS를 보면 다 너를 위한 말이야 라는 표현이 점점이
1: 아, 다 너를 위한 말이야
0: 그래, 다 너를 위해서 그래 내가 이러는 거 다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표현이 점점 많습니다 이 독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많아 보이는데요 이런 말이 과연 좋을까요? 이런 글을 댓글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그런 잘난 척은 사절입니다 혹은 걱정인 척하는 간섭이 제일 싫습니다 이런 댓글이 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우리 자신도 가끔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말이 상대에게는 그런 말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내가 좋은 의도가 왜 자꾸 오해를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더 받아들이기 쉬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어느 정도의 대화의 화술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알아볼게요 자 내 편이라고 했지만 진짜 동기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 자체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게 만드는 진짜 동기가 중요하죠 뭐 예로 들어서 그 친구 정말 괜찮을까? 나는 좀 불안한데 이 말은요 상대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걸까요? 이 통제형 관심은요 상대의 삶을 과도하게 간섭하면서 정작 내가 안심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는 이렇게 느낄 겁니다 넌 내 생각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네 마음대로 나를 움직이려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답니다.
1: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가치 확인형 관심입니다. 네, 누군가를 돌보는 행동 자체는 우리에게 큰 의미와 보람을 주는데 하지만 그 보람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상대가 정말 원하는지는 잊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숙제한다고 했지만 일단 이거 먹어. 안 일어나도 된다고 했지만 밥은 먹어야지. 근데 상대도 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넌 내가 아니라 돌보는 나라는 역할을 사랑하는 거 아닌지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상대의 느낌이 사실 중요한데 우리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도 상대는 그 동기가 아니라 느낌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요. 감정이 격해질 때 롤리보다 감정의 안절을 먼저 확인하려 합니다. 친구가 너무 신나했을 때 너무 신나하지 마. 아직 문제 남았어 하면서 상대는 조언이 아니라 내 기분을 망치는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슬픈 친구에게 일단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 하면 상대는 더 방어적으로 변할 겁니다.
1: 그리고 네. 자율성 방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내 삶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말 들어 내 경험 많아. 네. 불편해도 이게 답이야라는 이런 말은 위협하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상대는 이유를 떠나서 싫어, 하기 싫어라는 반응부터 나오게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꼰대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문제보다 감정을 먼저 안아주깁니다. 상대가 화가 나 슬플 때 롤리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오 그래 너 정말 속상했겠다 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한마디가 서로 사이에 마음의 안전의 울타리를 만들어준답니다 먼저 공감하고 자 감정이 먼저 안정돼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내 편이야는 그냥 던지는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 편이 되고 싶다는 이 뭔 의도가 먼저 전달될 겁니다 내 의도가 상대에게 어느 정도 좋은 느낌을 이어졌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쉽죠 서로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생각보다 어렵고 멀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말하기 전에 이 말을 들으면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 한 번쯤 고려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고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좋은 의도를 갖고

0: 하고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해가면서 가까이 하면 어떨까요?
1: 네,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식들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0: 네, 저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드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5.1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뒤부터 싸지 원액은 원 가격인 124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은행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은행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이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5.1절 맞이 특대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대활동인데 어떤 우대활동이 특대 우대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범위입니다. 하나는 본 제품을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사지원액은 80각에 10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우대활동은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60각을 싸도 70각을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각을 싸야 되던 게 지금 60각을 싸도 7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면서 이때 한 각의 가격은 한 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독소한 이기가 따라갑니다. 이런 이기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뭐 이기가 있을 수 있겠지. 이번 1억 이기는 독소합니다. 안부 치료 이기인데요. 눈병 치료에 있어서 그리고 평상시에 40대 중후반부터 보통 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 안부 치료액이라는 것은 사용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안경처럼 딱 쓰고 그 코드를 딱 누르게 되면 처음에는 툭툭툭 하다가 툭툭툭툭툭 이러다 그런다 툭툭툭툭툭 이렇게 안마해주게 되었습니다. 눈 부위 치매를 안마해주게 되었는데 손으로 안마하게 되면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해도 이것은 직접 기계가 안마해주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몇 번이나 자기 혼자 쓰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세균 감염 같은 것도 무서운 게 없는데 혹시 그러자면 그 알코올 그 주증 그거 갖다 써니 100분의 70억 그거 반에 몇 원씩 하는 몇십 원씩 하는 그거 갖다 소독하고 또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부 건강에는 약을 쓴가 동시에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환한 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까지 원액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야,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내 이야기 잘 선택했습니다.
1: 아, 그렇죠.
2: 이게 제일 좋은 게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예.
2: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지 우선은 정상이 됐습니다.
1: 그게 얼마나 큰 효과인데요. 다른 것과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죠. 예.
2: 그래서 혈압약도 우선은 한 날근에 먹어도 된다. 내 날마다 재봤더니
1: 이제 점차적으로 끊게 될 겁니다.
2: 중사입니다.
1: 예, 그렇죠. 예. 예.
2: 그랬거나 혈압도 소리 잘 되니까 거리시 하던 게 이렇고 거리 정시도 정나고 영 좋습니다. 제 위에 또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밥이 맛있습니다. 나는 원래 미나
1: 좋아하게
2: 됐는데 이 사료 내가 먹고 나니까 밥이 영 맛있습니다. 제가 밥이 맛있으니까 맥이 나고 다리 헷갑습니다.
1: 그럼요.
2: 그리고 이발 마르던 것도 이것도 없어지고
1: 예,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2: 예, 영도 쓴다.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둘이 우리 아저씨도 이거 쓴다.
1: 예.
2: 주머니 많이 쌌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도 쓰길래 지금 우리 할도의 조치 값이 또 오른다 하지.
1: 예.
2: 그래서 오늘 이 사지원에 그냥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겐다.
1: 그런 다음에 또 예, 안부 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2: 그 몇 각 싸면 안부 치료이기
1: 안부 치료이기는 60각을 싸면 70각을 무료로 주게 돼 있고 안부 치료이기 이건 종생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 우대증책 할 때 80각 싸면 100각 주는 우대 활동했지만 해도 60각에 70각을 주고 안부 치료이기가 따라가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2: 그래,
1: 네. 두 분이 쓰자면 네, 이만 써야 됩니다.
2: 예, 예, 예. 둘이 쓰자면 60각 오늘 배달 받으려 합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가 얼씨입니다.
1: 아, 그러면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사주원에 어제 8달 넘어 어제 오래되면 9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머리가 항상 흐리트분하고 혈압도 조리하게 되고 예, 입이 썩었고 그저 다리 맥이 없고 어찌 그런지 나도 크게 안 먹었는데 그저 맥없다 뭐 예, 꼼짝 못하고 누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1: 예.
3: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사주원액 썼는데 지금 정상은 다른 약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정상으로 들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머리가 흐트분하고 하던 게 맑아지고 그래 밤잠 잘 자는 거네.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맥이 남다.
1: 그럼요.
3: 그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민서방까지 민서방 너의 눈이 그냥 눈물이 깔깔하고 그저 안압이 터 그저 올라갈 거에 머리가 터진 것 같고 그저 이래 그저 입술에 약을 써도 한 쓸데없습니다. 그러던 게 이 민서방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 약
1: 그렇죠.
3: 쓰고 할까나 이 예, 깔깔한 것도 이렇고 눈물도 다 가세지고 염증 것도 어전 거의 가세지고 있습니다. 그래 활동이 솔직히 이런 활동도 드물 잰가.
1: 그렇죠.
3: 활동이 참석하려고 그랬네.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 특수합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마이스하지 않아도 혜택이 퍼센트가 높게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지금 눈병 치료 약품이 15각 사이에 15각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12각 사면 12각이 따라가고 안부 치료의가 따라가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확실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메이서방 팀 쓰고 있습니다.
1: 아, 눈병 치료에서는 네. 알았습니다.
4: 눈에 그냥 깔깔하지 침침하지 눈에 그것도 안개 낀 것 같은 뽀얀 게에 물처럼 똑똑이 볼 수 없으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 검사가 변화점이 심하다며 수술을 하더랍니다.
1: 그렇죠.
4: 그래 예, 주위의 법무에 변화점 수술한 사람들 법무에 또 몇 년 후에 또 수술하더라 말입니다.
1: 예.
4: 예, 그래 난 그거 보고서 이게 수술 아예 않고 있다 맨발에서만 선생님이 딱 이거 맹세방 이 강의하는 거 듣고서 야 여기 딱 내게 맞겠다고 그래서 예 쓰기 시작했는데 야 지금 이거 쓴다 없어 지금 눈이 영 그저 예 침침하던 게 어떤 눈이 영 맑아지지 깔깔해지지 않지 그저 이리 눈이 그저 안개 그저 뽀얗은 게 이게 많이 뵙게 됐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이 제품 드셔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한 거 들으셨겠지만 해서 보호해서 코 앞에 사람 왔는데 소리를 듣고야 알지 눈으로 하기 못하던 게 지금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지 않습니까?
4: 예, 그래놓으니까 목소리 똑똑히 볼 수 있고 예, 그래놓으니까 야 정말 사는 게 정말 정신 납니다.
1: 아, 그럼요. 예,
4: 예.
1: 예,
4: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1: 예.
4: 그래 예, 선생님 이거 싸지원에 하나 질문할게는 우리 신우이가 예,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와서 지금 건강 오자마자 건강검진한 게 혈지도 높고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예. 그 뭐 가만히 누워있어서 집이 빙빙 도는 것 같은 막 어지럼증이 나고 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지 이 싸지원에서 쓰면 어떻게 하는가 해서 문의해달라 그럽니다.
1: 아, 잘 모르셨는데요. 이제 그분은 심장과 뇌혈관에 상당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림증이 나고 빙빙 돌아가고 평형하기 어렵고 이렇다 하게 되면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 중풍으로 혈전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지원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한 1년만 먼저 견제하는 사이에 반년 사이에 가서 검사받아도 된 증상이 벌써 반년 사이에 더 많이 개선이 시작될 겁니다. 한 1년 동안 견제하시고 1년, 2년 이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거 한 1년만 견제하고 병원에가 혈액검사를 받아보시거나 증상 개선이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제품 자체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3번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예 예. 식전에 드세요. 예.
4: 예, 그럼, 예, 그, 뭡니까. 이 활동 좋을 때 지금 오늘 배달 받아 쓰겠다면 그렵대.
1: 이번에 활동은 부담이 적습니다. 60각 싸면 70각 주고 안부 치료기까지 주게 돼 있으니까. 이거 안부 치료기 딱 눈에다 안경처럼 걸고 그 코드만 딱 누르게 되면 안부 치료기 되면서 이 뇌혈관을 조절한 데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4: 예. 네,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사지원에 그래서 한 판에 썼습니다.
1: 예.
5: 저는 이거 쓰니까 제일 먼저 도는 게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1: 아, 예.
5: 이전 겨울이 되면 감기 기침에 간에 심해서 병원에 땡기 해야 돼. 집에서 약 먹어도 안 돼.
1: 아, 예.
5: 겨울만 되면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거 쓴다는 게 병원에 안 가게 되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1: 아, 그렇죠.
5: 예.
1: 인삼도경이 다수 6배의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을 예.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5: 예, 면역력이 예. 올라가서 예. 혈압 조절도 자세히 혈액 운동되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옷으로 그래 아서 비닐도 먹고 두통약 여러 가지 먹었어요. 이거 먹으니까 그녀가 안 먹어도 머리가 아프지 않는데
1: 그렇죠. 예예.
5: 이것도 심장이 좋습니다.
1: 예.
5: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 어떻게 쉽게 놀랍니다. 뭐 무소리 따위 놀라 그런 게 그 심장에도 많이 심장 많이 좋아요.
1: 심장과 뇌혈관에는 기본입니다. 예.
5: 예. 이것도 소화가 또 소화에 또 좋습니다.
1: 예.
5: 소화가 안 되지 밥 얼마 못 먹었습니다. 어쨌든 소화제도 먹고
1: 예.
5: 그런 게 소화가 잘 밥도 잘 먹고.
1: 아 그럼요.
5: 그래서 변비가 있었습니다.
1: 예.
5: 변비 뭐 3일 하면 4일 하면 많은데 변비가 없어지고요.
1: 예. 그렇죠. 예. 예.
5: 그래도 지방간이 있으면 지방간이 병원에 지방간도 없어지고요.
1: 그리고 맞습니다.
5: 반대 혈제도 정상이 되고 이러면 약이 특효약이 되고 여러 가지 비해 얼마나 좋습니까? 예.
1: 진심 있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지 않습니까? 1년 제일 작아서 반년 병원이가 혈액검사 받아보시라고 모든 화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1년이게 되면 거의 줄어들거나 없어질 거라고 그런 다음에 견제하시게 되면 기본 장수의 비결이 사지원약에서 나올 겁니다.
5: 예. 이번에도 할때 좋으니까 이번에 육식과 싸고 또 하나 물어보고 그 명서방 있잖아요.
1: 예.
5: 어머니가 예. 병나다 있고 시력이 안 좋아 좀 부엽게 보이고 물체가 예. 앞에 무슨 검은 점도 날아다니고
1: 아, 예.
5: 그래서 이거 쓰면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봐.
1: 검은 점이 날아다니는 거는 우리 병리학적으로 말하면 유리체 혼탁이라 하는데요. 우리 별명으로 말하면 비문증이라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그게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기본상 없습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꼭 해결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할 수, 신심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약해 보이는 거는 기본 백내장 때문에 나타나는 구체 전형적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이제 점차적으로서 뭐 점차 노인성 질병 가운데 황반 변성이 생긴다든지 황반구에 병변이 생겨 물체가 삐뚤게 배운다든지 변색돼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본 제품 명서방을 쓰게 되면 눈은 해방을 가져옵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 49년대 45년대 해방으로부터 우리 건국에 온 것처럼 눈이 철저한 해방 가져오는데 명서방이 우수한 제품이라 널리 알려지니까 이 제품 식전에 사지원액 식후에 명서방 드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5: 네, 그럼 저는 사지원액 저희 어머니 명서방에
1: 네, 그렇게 하세요.
5: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1: 예,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저는 지금 친구 소개로 이 사지 원액을 지금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 누누는 석 달 넘어 한 넉 달 썼는데 확실히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1: 아, 예.
6: 나이뽕 하는지 그러니까 손발이 너무 시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름에도 계속 이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얼음장 같았습니다. 손발이.
1: 예.
6: 그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손에 온기가 오기 시작하고 발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1: 예.
6: 예, 그리고 빈도 털이 심해가지고 계속 정통 변사를 뗐습니다. 고리 아프다 못하고 한담 못하고 막.
1: 예.
6: 그 증상도 지금 감도시 사라지고, 예, 정통편이 좀 뗄 정도 돼서.
1: 예.
6: 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혜택받아서 내서오니까 예, 우리 동서 소개했는데 그 동무는 예, 혈압도 높고 심장도 아예 좋고. 그리고 또 이러니까 변비도 심하고 해서 선생님하고 내 증상 이렇게 다른데 나도 그 약 먹고 싶은데 어떨까 좀 물어봐 달라 하더란 말입니다.
1: 예.
6: 네, 이런 환자들이 쓰면 좋다면 자기도 배달받겠답니다.
1: 이번에 기회니까 그분한테 이 사지원액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간에, 콩팥에, 호흡계통에, 위에, 심장, 뇌혈관에 모두 우수한 효과를 거두면서 이 제품으로 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장과 이제 말한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지고 정신이 나고 눈이 밝아지고 맥이 나고 소변이 잘 통하고 잠이 잘 오고 혈압 혈지가 조절받고 이제 이거 1년만 견제한다면 제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성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었고 매력력은 이삼노경이 5~10배의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드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인후염 때문에 힘든 분들 소화가 되지 않아서 힘든 분들 그리고 기억이 잘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든 분들 쩍 하면 기침을 달가고 가래가 성하다 이런 분들도 종합으로 해결되는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입니다.
6: 아, 예. 그러면 대단하게 추천해도 괜찮습니다. 예?
1: 추천하게 되면 치아를 받지 아, 네. 당신이 추천한 게 오늘 와서 돈을 잘했다 하는 이런 말은 절대 들을 수 없는 우수한 제품이에요. 국제사 세계에서 인정하는 제품인데 내가 그걸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ya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감정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것처럼 유의미한 대화는 불안정한 우리를 차분하게 합니다.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가웠던 우리의 입술이 온기를 가득 머금게 되는 것은 아마도 좋은 사람과의 좋은 대화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화가 아주 잘 통하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시와 공간은 어딘가요?

우리주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알아보는 핫플레이스 여기어때 코너와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해 선정된 제1회 연변 전통 브랜드 기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0: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변은 역사 속에 깃든 전통의 향기가 짙습니다. 오래된 간판 하나, 한결같은 손맛, 세대를 이어온 기술과 정성, 이 모든 것이 모여 오늘의 연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유산을 다시 조명하는 뜻깊은 여정이 시작됩니다. 중화 전통 문화를 한층 더 빛내고 연변만의 고유한 색채를 이어가며 전통 브랜드 기업들의 모범적 역할을 널리게 알리기 위해서 연변 전통 브랜드 기업 형성 인정 활동이 전주 범위에서 펼쳐졌는데요. 연변주에 등록돼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제품, 기술, 서비스 브랜드가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아온 기업. 30년 이상의 역사를 품고 주요 경영을 25년 이상 꾸준히 이어온 기업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책임지는 료식업, 여행자의 쉼을 품는 숙박업, 일상의 흐름을 잇는 도매와 소매, 건강을 지키는 의약보건, 정성을 담은 식품 가공, 손끝의 기술이 살아있는 직물과 목제품, 문화와 예술이 깃든 공예, 그리고 삶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주민 봉사업까지 총 10대 업종이 이번 여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연변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단순히 브랜드가 아닌 시간과 바람 그리고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래된 것의 가치는 낡음이 아니라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연변의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군춘시 버드나무 국밥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고 이 버드나무 국밥집의 전통 명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최덕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 연변 전통 브랜드로 선정된 버드나무 국밥집. 이 브랜드의 역사를 한문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1: 네, 한 그릇의 음식에 담긴 시간 그리고 세대를 잇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훈춘 그리고 이 사람들로 붐비는 어느 골목에 이곳에는 오랜 시간 불을 밝히고 한자리를 지켜온 식당이 있습니다. 네. 간판의 불빛은 단순히 빛이 아니라 한 가족의 삶과 기억 그리고 우리의 맛을 품고 있습니다.
0: 아주 뭐 사람들이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의 시작은 뭐 어디서부터입니까?
1: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네. 이 외할머니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네. 1938년 이 사장님의 외할머니가 길가에서 노점을 운영을 시작하였는데요. 외할머니의 말씀대로면 네. 말씀이라면은 그 시절이 정말 힘들었지만 어머니는 그 늘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셨다고 합니다. 오. 그 음식은 단순한 그 끼니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정이었고 위로였습니다. 네.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보면서 자란 사장님의 어머니가 네. 또 자연스럽게 음식은 사람을 이어준다는 걸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0: 그러니 지금은 이 사장님의 외할머니의 모습이 사장님 어머니의 삶의 방향을 뭐 결정지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맞습니다. 그 지금은 3대째로 이어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의 어머니의 음식에 대한 열정이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사실 그 사장님의 어머니가 처음부터 음식 가게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90년대까지는 일단 그 사장님 어머니께서는 훈춘시 방송기세 상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큰 욕심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러니 뭐 처음에는 이 사장님 외할머니 음식 가게를 직접 뭐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업에서 그 방송 기재 상점에서 근무를 네. 하고 있었는데
1: 맞습니다.
0: 그렇다면은 지금 이 가게를 하게 된 이 계기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1: 네,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사장님 그 가문의 친척분께서 네. 오랫동안 운영하시는 동해 음식부를 그만두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장님 어머니에게 그 친척분이 가게를 맡아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주셨대요. 솔직히 사장님 어머니께서는 그 제안을 받으시고 좀 망설였지만 네. 왜냐하면 한 번도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고 네.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0: 그렇죠. 뭐 이 방송 기재 상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음식 장사라는 것이 그렇게 뭐 쉬운 것도 아니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정을 내리게 된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1: 네. 그 사장님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그 자기 어머니죠. 네.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이 외할머니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그걸 지켜보고 네. 왔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잘 몰랐지만 네. 그 모든 순간들이 언제부턴가 사장님 어머니 마음속에 남아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압니다.
0: 오랜 시간 마음 속에 잠들었던 씨앗이 아마 그 순간에 좀 싹을 키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 맞아요. 정말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장님 어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0: 근데 뭐 이 음식점을 경영을 못한 사람이 네. 이 음식점을 경영을 하다 보면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그 회역하는 걸 제가 네. 들었는데 정말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하셨다고 해요. 테이블은 한 5개 그리고 인테리어도 거의 뭐 손을 대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네. 하셨는데요. 메뉴도 많지 않았습니다. 뭐 소탕, 냉면, 김치 정말 저희가 집에서도 흔히 해먹는 네. 이런 가정식을 10가지 정도였고요. 대부분 사장님 어머니가 외할머니죠. 네. 네, 외할머니께서 직접 가르쳐준 그런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0: 그렇죠. 뭐 1992년이면 네.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뭐 먹는 분들도 있었지만 거의 네. 대부분은 집에서
1: 맞습니다.
0: 냉면이나 뭐 김치 네. 같은 것을 먹었던 그런 네.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아마 네. 그 시절에는 뭐 여러 가지 힘든 점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외식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네. 거의 다 집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점이 네.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리도 해야 되고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네.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걸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0: 뭐 하루하루가 아주 힘들게 보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이 가게를 운행했던 그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손님들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한 번 오신 분들이 다시 찾아와 주셨고 네. 그리고 또 맛있다, 집밥 같다는 말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 그 한마디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식당에서 다섯 네. 개의 테이블, 열 네. 가지 메뉴.
1: 맞습니다.
0: 근데 뭐 또 한 사람의 용기와 한 시대의 기억이 담겨 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1992년에 그 친척분이 네. 동해 음식부라는 가게를 운영하다가 네. 지금 사장님의 어머니한테 네. 또 이어주면서 다시 이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동해 음식부를 언제 확장을 했다고 합니까?
1: 네. 확장하기 시작한 건 바야흐로 2년 뒤 1994년도였습니다. 300평방미터의 조선조 음식 가게를 확장하였고 네. 인테리어도 탈 이런 민족 전통 네. 요소가 들어간 여러 가지 인테리어 추가해서 변화를 주셨고요. 그러다가 2004년에 제1호 분점이 생겼고 6년 뒤 2010년에 2호 분점이 생겼습니다.
0: 그러니 2년 후에 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가게에서 네. 테이블 5개 시작해서 2년 후에는 300평방미터의
1: 맞습니다.
0: 아주 큰 가게로 네. 또 이렇게 확장이 되었군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뭐 가게는 단순한 식당을 넘어서 하나의 공간이 되고 또 하나의 문화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에 네. 큰 변화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 가게를 기존 300평방미터에서 더 크게 확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맞습니다. 이게 2015년에 본점을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네. 그 훈춘시 동시장 불야성 1층으로 이전하게 되었고요. 네. 건물 전체가 약 2,000평 규모로 확장되었고 2층에서는 중식과 한식을 함께 운영하고 3층은 연회 공간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 그때부터 진짜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가게를 넘어서 네. 더 현대적이고 전문적이고 조선족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0: 이 전통과 현대를 함께 담는다는 건 뭐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네. 정말 매 순간마다 정말 신중한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정말 중요한 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네. 맛과 정성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것만 지킨다면은 형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그 사장님 일가는 늘 믿어왔다고 합니다.
0: 그리고 또 2년 뒤 네. 2017년 또 한 해 아주 중요한 장면이 더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세 번째 세대의 등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 따님께서 네. 지금 가업을 2017년에 이어받게 됐죠?
1: 네, 맞습니다. 그때 따님께서 그 지금의 사장님이 네. 박연 사장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훈춘이 돌아와서 고유향 냉면집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0: 그러니 엄마의 가게를 직접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네.
1: 따로 하나
0: 냉면집을 열게 됐군요. 그런데 이 뭐 세대가 정성을 다해서 면을 만들다. 이것이 뭐 슬로건이라고 하던데
1: 네.
0: 이 박연 사장님한테는 한 그릇의 면은 어떤 의미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1: 네, 사실 제가 그 슬로건에 대해서 네. 그 인터뷰할 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산다의 조선, 주용 주용신초하이 완면 네. 3대가 정성을 다해 면을 만들다 이 슬로건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3대라는 시간이가 어떻게 보면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건데 네. 늘 한 가지 면만 정말 정성들여서 만들어 왔다.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 한 그릇의 면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냐고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네.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대의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그리고 저의 노력 그리고 딸의 새로운 감각까지 그 모든 것이 한 그릇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0: 그래요. 그 다음 또 2년이죠.
1: 네.
0: 2019년에 네. 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 2019년에 바로 이 오늘의 주인공이라 네. 할 수 있는 버르나무 국밥집이 이 브랜드가 출시를 한 겁니다.
0: 네. 네.
1: 그 사실 브랜드 시간만 보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 그 이 버르나무 국밥집에 들어가는 메뉴들은 정말 100년이라는 3대가 네. 걸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한 오랜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 조선족 국밥의 매력을 더 깊이 있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국밥만을 전문 파는 하나의 메뉴에 집중하는 전문점을 열게 되었다고 네. 합니다.
0: 하나의 음식에 집중하는 선택.
1: 네.
0: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1: 네, 깊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깊이를 선택한 것이라 하는데 많은 것을 보여주기보다 정말 하나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드나무 국밥집 요즘에는 뭐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만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게의 인기 메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 네, 가게 인기 메뉴에는 소탕, 육개장, 삼계탕, 감자탕 등이 있습니다.
0: 아, 근데 뭐 소탕은 참 흔한 메뉴지만, 네. 근데 이 가게마다 부동한 조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다면은 이 버드나무 국밥집에는 어떻게 이 소탕의 구수한 맛을 내던가요?
1: 네, 가게는 연변 황소의 다리뼈와 질전 황소고기를 같이 끓여서 구수한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0: 네.
1: 가게는 사골 가루를 쓰지 않고 다리뼈와 고기를 같이 삶아서 구수하고 담백한 육수의 맛과 향을 내고 있는데요. 이 정말 재료에 정말 진심인 게 느껴지고요. 네. 8시간 정도 불로 충분히 끓여내는 것이 가게 소탕의 구수한 맛을 내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0: 네, 이 연변 소탕의 특이한 점이라면은 또 이 소탕 양념이 아니겠습니까?
1: 네.
0: 어떻게 소탕 양념을 만들던가요?
1: 네, 가게는 이 소곱을 넣어 고소한 소탕 양념을 만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합니다.
0: 네.
1: 뽀얀 소탕 육수는 구수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데 사실 소탕 양념 없이 그럼
0: 네.
1: 그냥 육수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적당한 간을 하면 육수의 맛이 우리의 입맛에 더 잘 맞게 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 입맛에 더 잘 맞게 해준 양념이 바로 아까 소탕 양념인데요.
0: 네.
1: 매콤한 맛과 짭조름한 맛, 거기에 고소한 기름향까지 갖춘 소탕 양념은 정말 가게 소탕의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0: 네. 자, 지금까지 소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럼 육개장은 어떻게 만들던가요?
1: 네, 사실 그 소탕 같은 경우에는 네. 담백하고 구수하다면은 육개장은 얼큰하게 먹는 국요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육수는 역시 8시간 동안 푹 삶아서 우린 것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수한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매콤한 소스를 넣어서 얼큼한 맛을 내고 있는데요.
0: 네.
1: 이 육개장의 가장 중요한 양념이 바로 고추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고추기름은 그 소곱으로 만든 것인데
0: 네.
1: 고소한 맛이 나는 소곱으로 만들어서 향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매콤한 향과 맛을 모두 갖춘 육개장의 매콤한 소스는 가게 육개장의 인기를 한층 더 부상시켜주고
0: 네.
1: 있습니다.
0: 자, 그럼 계속해서 감자탕에 대해서도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가게 감자탕은 무 말랭이가 들어있는 구수하고 매콤한 요리입니다. 감자탕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요리인데 이 돼지뼈를 우려 만든 음식이라서 손질을 잘해야 되지 손질을 잘 못할 경우에는 그 특유의 잡내가 나서
0: 네.
1: 맛에 좀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손질하는데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0: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삼계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1: 맞습니다. 이 삼계탕은 여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잖아요.
0: 네.
1: 가게 삼계탕은 순수하게 담백한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영양가가 만점이라는 것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삼계탕을 만들 때 먼저 잘 손질된 닭을 삶은 뒤 닭 안에 구기자, 인삼, 대추, 황게, 찹쌀 등을 넣고 뜨거운 육수에 넣어서 다시 한번 삶는데 이때 이 닭을 그 삶는 육수에도 구기자, 인삼, 대추, 황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재 영양분이 듬뿍 들어간 육수에 닭을 삶아내면은 닭의 그 속살까지 영양분이 배어들어서 닭다리를 뜯어 한 입 베어 물면은 닭다리의 부드러운 식감과 닭고기의 고소한 맛과 거기다 중약재의 깊은 맛까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와, 정말 군침.

0: 저절로 나는 네. 아 근데요 이 삼계탕에 가는 맨 마지막에 손님상에 올리기 전에 소금을 조금 넣어 맞춘다고 하는데요 담백한 맛이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은 아 슴슴하게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 네 그래요 오늘은.

0: 좀 먹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또 훈춘의 5.1 국제노동절 휴식기간에 놀러가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네 고맙습니다.
0: 네, 한 세대가 시작한 작은 불씨는 두 번째 세대를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세대의 손에서 또 다른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음식은 사라지지 않고요. 누군가가 기억하고 또 누군가 이어가는 한 그 맛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대를 잇는 한 그릇의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합니다. 여기에서는 보통 사람의 특별한 여행기라는 작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사람의 특별한 여행기. 하노이에서 여행을 오면 반드시 가볼 만한 두 곳이 있다. 세계 자연유산인 하룽베이와 고산지대의 계단식 논으로 유명한 사파라는 지역이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숙소에서 바라보는 사파의 뷰는 구름 위에 떠있는 느낌을 준다. 오토바이를 빌려 좀 더 깊숙이 라이딩해 들어가면 현지인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다. 조용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행지는 사파였다. 각각 편도로 약 4시간, 6시간이 걸려 두 곳을 다녀오는데 이동 시간만 약 20시간이 걸리지만 젊을 때 짠내나게 고생했던 여행이라 기억에 오래 남는다. 당시 휴대폰 지도도 잘 사용하지 않던 시기라 지도책만 의지하며 골목 개수를 세고 돌아다니는데 이 또한 배낭여행의 매력이다. 옆 테이블에 있던 외국인 로 부부와 대화를 했는데 이제 막 은퇴하고 여행하면서 로후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내가 먼저 나이를 물어보자 로 부부는 우리는 서로 나이가 몇 살인지 중요치 않고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렇다. 정말 여행하는 동안 타인이 먼저 우리에게 나이를 물어본 적은 없었다. 온통 여행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의 기준을 찾고 행복한 삶으로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인 또한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저자 본인도 미래를 꿈꾸면서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돈을 모으며 내가 바라는 행복에 닿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쌓아온 자본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여행을 거듭할수록 저자의 가치관은 조금씩 변해가는데요. 또 나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맞는지 계속해서 탐구하고 고민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준비하는 것도 사진도 영상도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거듭된 여행은 저자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게 했습니다. 여행은 저자의 인생에서의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합니다. 늘 함께하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했으며 그 빈자리를 확신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특별한 여행기에는 여행지의 생생한 모습과 함께 누구나 겪는 생각과 행동, 고민을 담겨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생겼던 에피소드와 함께 풀어가며 변하고 즐겁게 공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부디 이 책을 통해 나다움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 여러분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산이 높으면 발끝을 보고 걸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급함이나 무리한 욕심은 버리고 지금 내딛는 작은 한 걸음에 집중하자는 의미인데요. 정상만 바라보다면 지치거나 포기하기 쉽지만 발끝을 보며 꾸준히 걸으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낭만은 인생의 템포를 조금 늦춰 더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여행과 같죠? 허복순 작사, 오용란 작곡으로 된 인생은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향기를 담은 멜로디, 최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 향기를 들려드립니다.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인 부부의 그 깊은 사랑을 노래한 가요.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으로 된 부부를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기억은 향기로 남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죠. 김인덕 작사, 윤금남 작곡으로 된 그대의 향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신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고객 혈배강에 오라잼 값이 오릅니다. 예. 그리고 네. 우대 활동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자분들이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장만해 놓느라고 소리 지금 사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100상자에서 지금 50상자까지 50상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6세트에는 7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러면 9세트가 18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 반년 잡술 수 있습니다. 10세트에는 10세트를 더 드려서 13개월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6세트부터 좋습니다. 그러면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우리 여기에다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예, 이 침구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예, 젠데와 침 맞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른 데가 다 치료를 해보고 효과를 못 보고 이래서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는데 저 시작부터 놀라는 게 뭔가 제가 침을 어디 아픈 데마다 다 같이 놔줄 거나에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환자분들이 그동안 불편한 거 생각해가지고서 예,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김에서 침 맞는 분들이라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하루하루 좋아지고 서로 농담하고 그러면서 우리 환자들끼리 다 친구가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16세트 여김에 참가하는 분들 오늘이 결정해서 내가 사겠다 하는 분들은 직접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여김에 또 어떤 분들은 위에서 난 침 맞기 바쁘다 침 많이 맞겠다 네, 이런 분들 어떤 남성분들도 침 맞기 용 불편함 그러니까 무서워합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 용감하고 남성분들이 좀 겁이 더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침 많이 맞겠다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혈배강 10세트를 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례통하고 청림이로방은 다 드립니다. 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많이 실망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김에서는 어쨌든 환자분들을 마지막 끝까지 책임지가지고서 각종 방법을 다 내설해도 환자분들이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평상시 우리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혈지 높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중에는 혈지 높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지하고 또 뭐 혈당 이거 다 다르게 취급합니다. 기실은 이게 다 같은 물질입니다. 예, 어제 이렇게 말하는 감은 혈액 속에 우리 나쁜 물질이 들어갔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기실은 우리의 정상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되면 특히 우리 간하고 비장이 좋다는다 할 때 혈액 속에 그런 나쁜 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그 분해해버리죠. 특히 우리 당분 같은 거 그럽니다. 절대 우리 병원이 의사들 말하는 것처럼 뭐 우리 당뇨병이기 때문에 뭐 사탕 적게 먹어라 이런 말 그렇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어디 그런가 사람이 이 생명을 가진 한 생명을 유지하자면 오장육부가 정말 부단히 움직이자면 당분이 필요합니다. 당분이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근본상에 세포도 당분이 있어야 그 신진대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오장육부도 당분이 있어야 잘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놓고 말하면 우리 기계를 놓고 말하면 거기에 전지약이 있어야 된다. 전기 있어야 된다고 뜻이죠. 그 전기가 당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당분을 섭취해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하죠. 지금 사탕 달달한 게 다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그 땅고라매 무슨 뭐 초콜릿라매 커피라매 빙질이라매 뭐 이런 단 거 가지고 단계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당분은 이건 절대 달달한 것이 아니라 그건 입맛이 달달하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뭘로 변하는가? 수안으로 변합니다. 시큰 걸로 변한다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수안 그러니까 수안루간입니다. 그러니까 시큰 거는 간 경락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너무 시쿨다 한다 할 때는 간이 나무 목재입니다. 간무가 오히려 크 두합니다.

0: 불한 김은 그러니까 토지르는 비장입니다. 예, 비위를 해친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오래 잡술수록 원래 위사이란 게 농도가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달달한 게 기시르는 수안이죠. 안에 들어가서는. 예, 이런 걸 자꾸 먹는다 할 때 위산이가 점점 농도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병원과 검사하게 되면 나 어제 위산 분비가 너무 셉니다. 예, 근데 병원에 이산을 알켜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너무 많다. 이걸 알게 해줬죠. 그러니까 위산 분비 많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안이가 너무 세게 되면 위점막이라면 자꾸 태워버리죠. 그래서 위궤양이라면 생기고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여기면서 생기는 겁니다. 위축성이라면 외소신 외에 외소라면 위가 다 쫄아들었다 이 뜻이죠. 어디 쫄아듭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 먹어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막 이렇게 온몸이 오싸게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기 싫어하는 식군군은 뭐 그런 겁니다.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쏜하게 되면 위가 다 쫄아진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당분을 우리 섭취해야 되는가? 진짜 좋은 당분은 저당입니다. 저당이라는 게 옛날에 그 옥수수 그러니까 그 깐저 있지 않습니까? 사탕수수 그 당분이가 제일 좋은 당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이런 당분을 먹게 되면 이건 진짜 달달한 당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서 수안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오래 잡술수록 당뇨가 오히려 혈당이가 공제됩니다. 이런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내경에서 다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도리를 잘 아시고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초콜릿 같은 이런 거 많이 먹지 말라고 뜻입니다. 예, 오히려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혈당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엔루션 그러나 자꾸 그 짠 거 짠 거 많이 먹게 되면 그거는 곰파치를 들어가는데 너무 짜게 되면 곰파치를 해칩니다. 곰파치를 해치면 뼈가 상합니다. 예. 그래서 이빨도 상하고. 그리고 어린애들이라면 자꾸 사탕이라면 이래에다 물고 있게 되면 이빨이 다 삭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 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혈지, 높다. 기술은 습입니다. 혈액 속에 습이 많다. 이 혈액 속 성분이 잘 정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보통 로백성들이 알기는 혈액 속 성분은 그저 혈소파 있고 홍혈구 있고 그 다음에 백혈구 있다 이렇게 말하죠. 기질은 뭐 인체 내 모든 장기도 좋고 모든 거는 30대 70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30%가 혈액세포고 70%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가 마지막을 습으로 변했다 한다 할 때 습기란 건 진득진득한 겁니다. 그러면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혈관 내벽에 자꾸 뭐 끼면서 혈전도 생기고 빵块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해서면 어째야 되는가? 이 습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습은 어디에서 오는가? 비장에서 오는 겁니다. 비장은 찬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찬 거 많이 먹을수록 비장이 나빠집니다. 비장이 나빠지면 습이 많아지고 습이 많아지게 되면 피가 걸어진다. 이 도를 알아두셔야지.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고맙습니다. 나는 어제 우리 새벽강을 쌌습니다.
0: 아, 예, 예.
2: 어제 쌌은 다음에 우리 남편이 그 위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너의 수백구 심장도 나쁘고 이문 정말 빼와서 형 아줌마의 약은 많이 썼습니다. 제 약은 많이 써서 좀 괜찮은데 자유가 한데 수면장에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지금
0: 잠을 잘 못 잡니다.
2: 그리고 이 여기 다리 내기였고 그게 제일 바쁘면 다른 건 괜찮은데 그래서 내 선생님 강의하는 거 그것을 요즘 또 이렇게 값이 온다니까 어제 금방 싸서 가져왔습니다. 그래 선생님 이 약의 그 혈백강을 쌌는데 어떻게 식후에 복용합니까?
0: 아, 식후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2: 식사는 괜찮겠는데 이 다리 내겨서 그런 게 너무 바빠합니다. 그래서 살이만 한다든 수술한 지도든 17년 전까 그만 다 했는데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그 아프도는 그냥 먹습니다. 예.
0: 네, 예. 우리 혈배강 쭉 쓰느라 하게 되면 우리 잠 못 자는 건 몽땅 심장이 혈이가 부족하고 심장이 양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2: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야, 정말 좋은 이야기가 선택에 쌓는 게.
0: 무슨 의문점이라면 있으면 288-0018번 전화해서 또 물어보

0: 오세요. 예.
1: 예, 예, 예, 기자님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죠.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감 쓰는 환자입니다. 네. 혈배감하고 건신고 같이 있습니다.
0: 아,
3: 왜냐하면 예, 머리가 흔터분하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예,
0: 네.
3: 손발이 시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예, 소화가 되고 항상 어림진하고 혈압도 잘 안 돼서 예, 가슴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첨약을 한 많이 먹었습니다. 한 줄기는 먹었습니다. 그래도 효과를 못 보고 예. 댄디스는 얼마 했겠습니까? 약도 얼마 예. 먹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혈배감하고 건신고 같이 건신고는 아침 전에 그저 한 숟갈 먹고 그래고 그랬는데 정말 혈배감만 많이 더 낫어. 그런 주중이고 예, 효과도 더 빠르고 예, 더 좋습니다.
0: 예.
3: 먹고 해놓고는 예.
0: 예.
3: 그리고 이 예, 정시 머리가 흐릿흐릿하던 것도 맑아지고 손발이 시리던 게 따뜻해오고 예,
0: 네.
3: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던 게 그래지고 소화가 아예 돼서 그냥 털이 나와서 그랬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지금 한 5천 번씩 잘 걸습니다. 결국 기억력이 상실돼서 예, 전화도 어제는 경력이 돌아와서 예, 한 10개 같은 거는 전화번호를 다 외울 수 있습니다.
0: 예,
3: 고맙습니까? 예. 정신하고.
0: 그렇죠. 기운들이
3: 그래,
0: 돌아서.
3: 활동이 예. 솔직히 예, 그런 16각, 16, 17, 24, 24 준다는 게 없습니까?
0: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우리 활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그럼 민주를 연휴를 잘 보내세요.
0: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도 혈배강하고 공기시가지 약을 다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이 약의 효과 정말 투표약입니다.
0: 네.
4: 이 약 이전에는 내 경색되고 내 위축이 있어서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친구도 어떨 때는 알아보고 해서 친구 먼저 말하면 누군지 뭐 알아보고 물건도 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0: 네.
4: 혈배강 이거 쓴 다음부터는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고 잠도 잘 자고 뒤에 잠든 게 이게 화끈거리면서 하는 거서 길에 나서나 집에서는 땀이 많이 나고 다리는 얼어들고 했습니다.
0: 네.
4: 이 약 쓴 다음부터는 그 모든 증세가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4: 암이 아예 나니까 살 것 같고 정신이 납니다.
0: 네.
4: 그리고 원래 이 약을 소개해서 우리 조카 한국에서 몸이 아파서 돌아와서 이 혈배강하고 풍수빵을 제가 소개해줘서 먹었습니다.
0: 네.
4: 네, 몸이 많이 좋아지고 한국에 갔는데 이 조카 이 약 먹기 전에는 제일 중한 병이 심장이 침침하고 당연히 심장이 침침해서 이 잠자기 힘들어했습니다.
0: 네.
4: 그리고 혈압약을 20년 동안 먹었습니다.
0: 네.
4: 그래, 저기나, 뭔가, 허리 다리 아파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친구를 할 때 선생님도, 우리 조카를 봤지, 뭐니까.
0: 네.
4: 시라고 폐가 나온 거.
0: 맞습니다.
4: 봤지, 뭐니까.
0: 네, 예.
4: 그래, 지금 혈배강을 쓴 다음부터는 체중이 많이 줄어들고, 예, 배 나온 게 다 들어갔답니다.
0: 실은 그 배가 망한 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은 뭐 피주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실은 그 배 나온 게 다 이게 심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장 유리가 그 아래 배 그짝까지 가지 못합니다. 배 그짝에는 우리 그 소장이지 않습니까? 소장이 너무 차가울까나 거기에 곱이 들어앉았습니다. 기실은 이 곱이라는 게 우리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가 뭐 혈당 겨울에 이렇게 바깥에 내놔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몽땅 굳어지죠. 그 다음에 그거 캤다가 설이 우리 매치에다 더 끓이게 되면 또 그게 몽땅 녹습니다. 마찬가지 노릅니다. 심장 열이가 아래 그 내려가서 소장을 덮여주게 되면 소장 막 그 피, 깼거나 그 매치라고 생각해라 말입니다. 매치불이라고 생각. 매치불을 막 태워버리면 어찌는가. 그게 막 활활 타올라서 그 지방이 몽땅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혈배강 써주게 되면 그 배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4: 예. 그리고 이 몸이 뭐가 많이 가벼워지고.
0: 예. 그렇죠. 예. 숨이 아예 차죠. 예, 예.
4: 그래 머리 정신이 나고 예. 지금 정신 몸도 많이 가벼워져서 예.
0: 네.
4: 한국 일하는 게 바쁜 줄 모르겠답니다.
0: 네.
4: 그래서 이 약이 지금 저기 나는 어라지 하면 이게 우대 끝이 날 것 같아.

0: 있다고 내 말이지만 그러면 거기서 많이 싸두랍니다.
1: 네, 예. 그래서 사가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예. 날이니까 예, 예. 예.
0: 그래서 저기나 한국에다 내 부채 보내서 무슨 오늘 제약도 싸고 같이 더 싸겠습니다. 많이 싸겠습니다.
1: 그러면 16세트에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24세트를 더 드리고 그리고 또 치마에 맞겠다는 분들은 10세트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은 또 10세트를 더 드리고 그러니까는 모두 60세트가 가게 됩니다.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60세트 120과학 가는 게죠. 예.
0: 예. 예. 예. 좋은
1: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죠.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지금 저는 혈배강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하고 한다면은 어제 저들로도 이 뭐니까 병력이 좀 점점 뭐 대지는 같더란 말입니다.
1: 네.
3: 어디다 가서 놓고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뭐 찾는다는 게 어제 여기저기 헤매고 핸드폰도 손에 쥐고 핸드폰 찾을 때도 그렇게 엄중하게
1: 하셨단 예,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3: 예. 그러고 그다음에 어제 눈도 계속 침침하고 그다음에 이저 뭔가 예, 그래서 꼴꼴하고 예, 눈물 나고 이러 하도 여러 가지는 이렇던 게 있잖아. 이거 먹은 다음부터 이런 수사 하나도 없어지는 게 그렇게 이 병력이 그렇게 해야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애나서 내이 뭐 치명하는가 싶던 게 아니, 이런 증상이 그렇게 없어지더라 말입니다. 걔가 지금은 이제 거의 이런 정도로 오래 먹으니까 얘 그렇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안개라 어떻게 굶겠습니까? 계속 먹어야 되지.
1: 그래서
3: 지금 뭐 열리 스테이트스 이렇게 뭐니까 활동하는 게 답지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그, 뭡니까, 열리 세트를 좀, 예, 더 싸서, 예, 더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어쨌든, 우리 그 혈배강은니,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 갔다가 서리 700여 명의 약박사들이 연구를 하는 약이고 또 500돌돈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흡수 빨라서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은 우리 약밖에 없습니다. 혈압약도 당날부터 혈압약 대신에 내가 20년씩 혈압약 달고 있는 사람들도 당날부터 혈압약 대신에 우리 이 혈배강 가지고서 혈압 조절할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대 활동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빨리 서두르지. 예.
3: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혈질을 낮출 수 있다. 우리 공동수치에다 명백하게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혈질을 낮추는 거는 어떤 약자들이 혈질을 낮출 수 있는가. 뚝색령지 들어갑니다. 예, 뚝색령지는 그 신농본초징의 제50번째 약자에 속하는 겁니다. 거기다 명백하게 뚝색령지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단삼, 삼칠, 그 다음 또 하수오, 택사 이런 약재들이 혈질을 다 낮춰줍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 주세요.
4: 혈배강 우리 내외는 잘 쓰고 있습니다.
1: 네.
4: 특히 선생님도 알겠지만 우리 남편이 신장두자를 하라는 거 신장두자를 아예 하고 이 혈배강을 선생님께 진맥하고 꼭 술해서 쓰는데 정말 선생님 말씀과 같이 영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4: 그래가지고 혈압 조절이 되는 중약제가 들어간 것은 이 혈배강밖에 없고 이 약은 또 고급약으로 쓴다니까 정말 실감이 납니다.
1: 네.
4: 그래 심장 조절을 하고 지금은 여름에서 아무 일들이 없습니다.
1: 네.
4: 벌써 처음에 2, 3일 쓰니까 혈압이 잘 조절되고 그다음에 그 후일부터는 더구나 오래 쓰니 심장도 좋아지고 콩팥비 다 좋아지고 특히 우리 남편이 심장이 꽉 누른 것 같아 수면장애가 많았습니다.
1: 네.
4: 항모이 많고 근데 이 수면장애가 해결된다는 건 정말 이 약밖에 없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1: 네.
4: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은증으로 그냥 어지럽고 좀 그 뭡니까 맥이 좀 덜합니다. 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항상 맥없다는 거 입에 달고 있고 이랬는데 지금 얘기 다 심혈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니까 머리가 시원하게 매겁니다.
5: 네.
4: 선생님 강의에서 말씀했지만 울금약자가 들어가 그런지 네. 심정이 영 좋아졌습니다.
5: 맞습니다.
4: 병력도 좋아지고
5: 예. 예, 예.
4: 깨우 선생님이 예, 이 혈배강을 쓰면 예, 또 사문장례통과 진단을 적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약들이.
5: 네.
4: 전후에 관절도 좋아지고 피가 좋아져서 조금만 하면 기침하 좀아 감기 같으면 기침하던 것이 이게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5: 네.
4: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일이라는 건 우리 언니도 저는 86세고 90세로 바라보는 고령 인원인데 네. 혈배강을 쓰고 상하 혈압 차이가 줄어들었고요. 혈압도 정상으로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5: 예.
4: 그러니까 머리가 아예 부고 심장이 좋아져서 매일매일 그저 여러 가지 증상이 하나하나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5: 예.
4: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서 늘 감기하던 것을 감기라고 아이합니다. 오랫동안 이것 쓰면서.
5: 예.
4: 그래서 이것도 고령로 인한 때는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배가 만나는 친구나 친척 보면 그저 오, 이 혈배강이 어떻게 좋고 그러면 자랑하면서 그래서 동무들도 여러 분을 소개해서 쓰고 있습니다.
5: 네.
4: 그래서 예, 선생님 정말 좋은 약 알선하고 선생님이 친구로 맞으니 정말 이 관절병도 다 나사지고 예, 내 코가 막힌 것도 점차적으로 열리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5: 네.
4: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 저녁에는 예, 일체를 다 저버리고 건강을 지키고 예, 행복하고 좋은 연휴를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
5: 예,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5: 예,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5: 네, 예, 말씀 주세요. 예.
6: 예, 저는 예, 이 약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예. 약 따다 그러다.
5: 혈배강, 예?
6: 혈배강, 이 허리 다 이제 그렇게 꼼짝마다 했더니 지금 막 걸어 다니고, 예.
5: 네.
6: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5: 네.
6: 밥도 잘 먹고, 모든 가지 다 좋습니다.
5: 예. 어머님은 그 혈배강하고 풍습방 같이 쓰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6: 네, 같이 씁니다.
5: 네.
6: 영 쓰니까 인간 좋은데 내 그거 다른 자꾸 시장에 가는데 자꾸 말하기도 그런데.
5: 네, 예.
6: 내 말을 주변에 약이 떨어져서 약을
5: 좀. 네, 예, 오늘 또 우대 활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 오라쌤 또 값이 오르까나이 오늘 사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6: 예.
5: 예, 예. 네. 건강하세요.
6: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5: 황정이라는 약재는, 예, 전문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GMP 양외 한데 좋습니다. 그래서 GMP 양외 이거 통해가지고 무슨 거 해결하는가? 영외 부칭. 사실은 잉웨이 부칭이라는 게 잉치라는 거는 전신에 영양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웨이치라는 거는 신체를 보호해주는 이런 기를 말합니다. 바깥에 이런 나쁜 것들이 들어모으게끔. 잉웨이 부칭이라 하게 되면 잉치인지 웨이치인지 막 한 대 섞어놨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몸속에서 독소를 남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이건 혈지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인은 항상 이름 달 때 원인을 저리 이름 달지 나타나는 증상 가지고서 이름 다는 게 아닙니다. 증상 가지고 이름 단다는 게 뭔가 뭐 위축성 위염이다 위궤양이다 이게 다 증상 가지고 이름 다는 게죠. 심장병이다. 그런데 원인을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무의 부칭 이것을 해결해주자면 황정이라는 약재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황정은 어디 몇 개 제일 좋은가? 구이조 구이양 거기 몇 개의 황정이가 제일 좋은 게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단삼하고 치설 이 두 가지 약재는 심장하고 간 경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삼은 산동 외방 거기 몇 개 제일 좋고 그리고 치설은 내몽골 통려의 기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갖다가 서리 한 대 결합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60세 되는 심장을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혈배강을 써주게 되면 일단 피가 맑아지기 때문에

0: 이런 약들을 바로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걸 떨고 마야 된다 하는데 기실은 예, 리비글이라며 그 타딘가이라며 아스피린이라며 이나풀이라며 이런 약들을 쓰는 목적이가 뭐인가? 그 혈전이 있거나 우리 심장 저자란 게 그 터덜터덜한 게지 않습니까? 그 김에 자꾸 이런 혈전들이 낄까봐 그것을 막아주느라고서리 혈소판이 한 대 엉키는 거 막아준다. 이래가지고 그거 평생 써라는데 리비글이라면 오래 쓰면 오히려 그 공격거나 불량 반응 거기다 썼습니다. 설명서에다. 오히려 심장 저자에 그 김에 혈전이 더 많이 생긴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그거 한다 해서 혈전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혈관이 얇아지면서 소화도 출혈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끊자면 예, 끊고서리 쓰자면 꼭 우리 이 혈배강 딱 써줘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래는 김대현 작사 오미란 작곡의 장미꽃 사랑입니다.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이 곡은 사랑에 빠진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열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성근 작사, 양성호 작곡의 꿈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는 멜로디와 가사가 담겨져 있는 이 곡은 오늘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녀 사연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노래가 찾아옵니다.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 여러입니다. 꽃길처럼 밝고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이 노래를 최성화 방계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디서든 그리워하는 건 바로 집입니다. 담임 작사 리아 작곡의 귀향 길을 들려드릴게요. 그리움을 담은 가사와 부드러운 멜로디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곡인데요.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아직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을 담은 가요. 한하나 작사, 장기남 작곡의 내 안의 그대입니다. 깊은 감정을 담은 이 곡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두운 날도 웃을 수 있게 해준 노래가 있습니다. 최완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햇님처럼 웃읍시다입니다. 햇님처럼 따뜻하고 밝은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웃기를 바라면서 리상길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몇몇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문임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사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은 3일 연결 농정에서 중대대상 건설, 문화관광산업 발전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성당위 성정보호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과 최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과학적 형세 판단과 결체 포체에 통일시키며 연면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우세를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속도를 다그치고 난제를 해결하며 정신을 집중해 자기의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현역 경제 총량을 힘써 키우고 경제 운행의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년산 2000대 지능형 승강기 완제품 제조, 년산 만대 지능형 승강기 승강로 제조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조업 계획, 시장 주문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정책 기회를 들어주고 설비 시험 조정과 생산 흐름선 시험 운행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조업하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개척 강도를 높여 부동산 개발, 공공시설 건설 등 분야와 적극 연계하고 사회 수요에 정밀하게 접목시켜 고객 자원과 더 많은 주문을 쟁취해야 합니다. 연변주 민들레 과학기술위원회사는 우리나라 제1진 인터넷 게임 관련 기업 중 하나로 단행간의 운행을 거쳐 업무를 아프리카 등지까지 확장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경영 운행 정황을 자세히 묻고 주요 경영 업무, 시장 운영, 리윤 창출 모식 등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기업이 업무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미래 인터넷 과학기술 네트워크 집성 대상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료한 호가복은 디지털 경제가 맹렬하게 발전하는 시대적 흐름을 꽉 잡고 새 대상의 락착과 운행을 다그치라고 경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게임 개발과 운영, 인터넷 생방송과 새 게임 평가 등 주요 경영 업무를 발전 장대시키고 다각적인 배치와 여러 부분의 연동을 통해 기업 규모를 확실하게 키우고 브랜드를 널리 알리며 조속히 규모 효과를 형성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주동권을 쟁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길림 롱마트 디지털 지능화 물류산업단지 대상은 주로 창고 저장 물류, 전유통체계 가공시설을 건설하는데 현재 기초시공 작업 진행 중입니다. 이 대상을 여러 차례 답사한 바 있는 호가복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시공 정황을 살펴보고 진도를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빈틈없이 추진하며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인력을 늘려 매일 새로운 진척이 있고 매주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실물 자금량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연결시는 지역 우세와 산업 토대에 입각해 국가의 봉사 발전 지지 재반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봉사 외주, 현대 물류, 창고 저장 운수 등 생산성 봉사 발전을 다그치며 문화관광, 개거 건강양생, 경기경제, 가사봉사 등 생활성 봉사업 공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량질의 고효를 적이고 구조가 합리한 현대 봉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도시 기능을 가일층 완선 승격시켜 고품질의 봉사 공급으로 실물 경제 에너지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해줘야 합니다. 룡정 용도 과학기술혁신단지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대를 주시해 시공 진도를 다그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형태를 갖추고 효과를 보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시장 조사 연구와 제품 분석을 깊이 전개하고 시장 수요와 소비 선호를 자세히 파악해 판로에 맞고 수요에 부합되는 정밀 심층 가공 제품을 더 많이 내놓아 량질의 공급으로 좋은 판매량을 올리고 좋은 효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5.1절 기간 우리 주 문화관광시장은 관광객 고봉을 맞이했고 주요 풍경구와 명소마다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호가복은 해란 명주를 찾아 풍경구 운영과 관광객 흐름 조직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재반 유람 활동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것을 본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명절 연휴 관광 고봉은 풍경구의 수용 능력과 운영 관리 수준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일 뿐만 아니라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의 통괄 협조, 봉사 보장 및 응급 처리 능력에 대한 검증입니다. 관광객 체험 향상을 중심으로 입장 안전 검사, 입장권 예약, 안내 해설 등 전 과정 봉사를 최적화하고 숙식, 부대 세부 사항을 정성껏 다듬으며 전 연령대가 공유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해 관광객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해하며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비엔나 국제호텔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괴해 공사기일 배치 등 정황을 청취하고 나서 호텔은 모아산 기슭에 위치하고 해란 명조, 해란대 등 풍경구와 인접해서 지리적 위치가 좋은 바 대상의 현유 주체 구조에 입각해 실내 장식과 장식 배치를 다그쳐 올해 안으로 건설을 마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확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명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대상은 현재 실내 장식, 도로 개조 등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호가복은 기업 입주, 장식 설계, 정경 조성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장백산 은돌이 소진의 설계 정수를 충분히 흡수하고 본지 문화 요소를 유기적으로 융합하며 가게 외관, 표지판 등 세부 사항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풍경구의 전반 풍모가 짙은 민족 풍정을 지니면서도 현대적인 유행 분위기로 충만하도록 해 전통적인 운치와 현대 미학의 완벽한 융합을 실현함으로써 특색이 선명한 유명 관광 목적지로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비암 성경, 룡문 양심 객점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공사기일 배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대를 주시하고 건설 능률을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모습을 드러내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주변 상업 분포와 관광객 흐름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 무형문화재 문화창리, 국풍야시장, 특색음식 등 새 경력 모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연결과 장백산의 관광 낙수 효과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인기와 상업 분위기를 더 잘 모으고 소비 장성을 견인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문화관광이 흥하면 인기가 왕성해지고 실업이 강하면 경제가 강해집니다.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실물경제를 장대시키는 데는 중대대상의 견인 주동과 유력한 지탱이 필수적입니다. 연결시 룡정시는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투자 유치를 틀어지는 것을 견제하며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제조업을 발전 장대시켜 현역 경제 발전을 위해 근고를 튼튼히 하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산업의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도시응접실, 새 수상시장 등 건설 중인 문화관광 대상의 건설 진도를 다그치고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 공룡왕구, 부루아통 성반, 도시구장, 룡정 비암산, 량전 백세, 축구 소진 등 문화관광 전경의 체험 기능을 풍부히 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풍경구가 VR, AR, 홀로그램 투영 등 디지털 상호작용 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지지하고 참여도가 높고 체험감이 강한 문화관광 활동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중조, 중한, 중로 축구 경기 활동을 적극 개최해 문화관광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다그쳐 전화시켜야 합니다. 실물 경제를 드팀없이 장대시켜야 합니다. 실력이 두텁고 기술이 선진적인 일련의 량질 기업들을 다그쳐 유치 락착시키고 신장비, 신의야, 신의료미용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 장대시키며 인삼, 식품 가공 등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 장대시켜 경제 발전의 새 동력, 새 엔진을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태적 감축과 일상 배치를 확실하게 들어주고 대상 추진에 영향을 주는 병목 제약을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연결 인삼 사포닌, 정력 자동차, 거시안 생물 3기 공사, 룡정 화야광산 환경보호 치리 설비, 연산 4,000톤 쌀 과자 생산 흐름선 등 중대 대상에 조속히 효과를 보도록 주동해 더 많은 새 경제 장성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명절 기간에 안전 안정 사업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교통 간선 도로와 중점 도로 구간의 배치 및 소통을 강화하고 인원 밀집 장소의 안전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풍경구, 놀이시설, 대형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광, 가스, 건축 등 분야의 안전우환을 지속적으로 조사 점검하며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전주 여러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평안하고 즐거운 올절 연휴를 보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의석인 왕길보, 주직소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릉정시, 연결시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연결시는 봄철 소비의 황금기를 틀어주고 야간 경제를 일층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편민 야시장에 동시에 개장해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취업 증수 기회를 제공해 도시의 봄철 야간 소비 잠재력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편민, 해민, 부민의 민생 화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요즘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어둠이 내리면 야시장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야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저는 연길에서 인기 있는 신촌 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야시장은 주민들의 밤 생활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취업 증수를 이끌어 봄철의 야간 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행복한 삶을 밝혀줍니다. 저녁 5시 30분 연길 신촌 야시장은 활기찬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도시구역의 오래된 편민 야시장인 이곳에는 특색 로점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어 오가는 주민들은 천천히 거닐며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은 멈춰서서 인증샷을 찍고 특색 음식을 맛보며 연길의 가장 생생하고도 따뜻한 도시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촌 야시장은 현재 200여 개의 고정 로점의 이동 구역에 있으며 4월 중순 개장 이후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만 명에 달합니다. 연결시 신촌 야시장 관리 책임자 심안곤입니다. 시장은 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특색 미식 구역이 60%며 조선족 특색과 전국 유명 스낵이 모여 있습니다. 민생 백화 구역이 25%를 차지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체험 구역이 15%를 차지하는데 인증샷 촬영과 휴식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현재 로점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만족 줍니다. 우월한 지리적 우세와 성숙한 대중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신촌 야시장은 부대시설 승격 및 최적화를 전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전용 경영 구역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일상적인 청소와 보안 등의 기초시설을 완비하는 동시에 식품안전 순찰, 소방안전 점검, 규범적인 경영과 문명 권유를 통한 상시와 관리 조치를 엄격히 리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통 야시장 본연의 분위기를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경영 소비 환경을 철저히 최적화했습니다.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부 종합과 과장 왕적입니다. 편민 해민을 극대화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시는 올해 9곳의 야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정밀 봉사와 표준 활용 관리를 핵심으로 로점 한 가구 한 개, 자격증 소지, 로점 통일을 요구하고 특히 식품 로점에는 반드시 상응한 소방, 정화 등의 설비를 갖추어 도시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도시의 형상을 수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야간 경제 활력과 도시 정밀화 관리의 윈윈을 실현했습니다. 우수한 경영 환경과 봄철 소비 열풍이 겹치면서 이곳의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인들의 경영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주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영활하게 취업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연결시 신촌 야시장 상인 고화신입니다. 저는 이 야시장에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야시장은 매우 잘 운행돼 저에게 매우 큰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사람을 모집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품질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관광객 류 선생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이쪽을 검색해보니 이 야시장이 꽤 크고 좋다고 하더군요. 금방 와서 막 도착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연길 주민 문건우입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배고프면 여기로 와도 되니까 편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닭가슴살 튀김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신촌 야시장의 활기찬 모습은 연길시 전역이 봄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생생한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보험이 시작된 이후 연결시는 주민들의 야간 레저 소비의 새로운 수요와 상인들의 경영 증수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정확히 부응해 도시

0: 이 공간 자원을 과학적으로 통합하고 전역의 야간 경제 형태를 합리적으로 배치했으며 영북 야시장, 남산 야시장, 룡호 야시장 등 9곳의 표준화된 야시장을 질서있게 개방했습니다. 도시 정밀화 관리의 지원 아래 연결시 야시장 경제는 조방형 발전의 낡은 모식에서 벗어나 전면적으로 규범화, 품질화, 특색화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봄철 경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략하고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며 다점 연동과 전액이 활기를 띠는 야시장 경제는 주변 슈퍼마켓 소매, 특색 음식, 단거리 문화 관광 등 관련 업종의 동시 회복을 효과적으로 촉진해 봄철 도시 소비의 미세 순환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야간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1: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나들이, 야영 등 실외 활동이 뚜렷이 증가하면서 봄철 방화가 관건기에 들어섰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당면 봄철 방화 형세가 준엄하기에 교성 위반 불 사용을 엄금하고 방화 안전 탄계를 단단히 조일 것을 일깨웠습니다. 야외 규정 위반 불 사용의 위해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전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의 소방원은 야영 시 타고 있는 숯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상황을 모의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훈촌대대 1일 중대 3반 부반장 류유헌입니다. 꺼지지 않은 숯은 숨겨진 불씨가 되어 바람을 만나면 불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불티가 마른 풀을 만나면 임차 타오르고 불길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기 실험에서 채 꺼지지 않은 숯은 3분 만에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와 잡초에 불이 붙게 했고 화염은 임차 나무로 옮겨붙어 불길로 번졌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훈촌대대 1중대 지도원 리기입니다. 봄철에는 바람이 세고 나무가 건조합니다. 우리의 시험과 구조 실전에서 보면 야영 시 고기를 구운 후 숯을 거저 흙으로 덮기만 하고 물을 부어 철저히 끄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뚜렷한 불씨가 없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속으로 타들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숯은 강풍을 만나면 아주 쉽게 불티를 형성해 주변의 마른 풀이나 나무에 불을 옮겨 짧은 시간에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이 바람의 기세를 빌면 만연 속도가 빠르고 진화하기 어렵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광범한 대중이 산림 초지에서 규정을 어기고 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하고 절대로 불씨를 남겨두지 말며 화재 정황을 발견하면 제때에 방화 신고 전화 12119에 전화를 걸 것을 일깨웠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중이는 좋지만 좋은 중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중이관에서는 좋은 중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중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중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중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오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상강충이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상강중의관 창립 10주년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6곽 구매하시면 상강중의관과 동충하초 공장에서 함께 5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12곽을 더드리게 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4곽을 더 드리는 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상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 및 문전 배달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

0: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글꼬리 지금 상강 중간 체인점이 연길에 건립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1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특대 우대 활동을 벌리고는 이런 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예, 글꼬리 야구를 사시는 분들 6곽 사실 때 5곽을 들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1960원의 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곽 살 때 12곽을 더 들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양 1940원에 달하는 이 우대 활동을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18곽을 사실 때 24곽을 더 들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시게 되면 3,920원에 달하는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지금 우대 활동하면서 우리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드리는 이런 활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기회라는 것이 다시 오지 않게 되는데 우리 동청아초 발효교문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 새롭게 사시는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대 활동 기회가 많은 분들 나머지 시간을 잘 이용하실 걸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새로운 도경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발효 특징을 과시한 처음으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 기술을 채용해가지고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주면서 인체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그걸이 몸이 동통이란 것이 나타나고 불편감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기가 막혔거나 경락이 막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이때 우리 이사를 찾게 되면 아픈 침을 맞지 않게 되면 우리 지금 부항이나 붙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항 붙이지 않고 아픈 침을 맞지 않고 우리 복귀하는 방법으로 우리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혈관을 통하게 하고 음양, 우리 차다 덥다 높다 낮다 이런 음양을 조절해주고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충하초의 세포수복소 그리고 한 봉지가 다 그 3g인데 모두가 세포수복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용한다면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약으로 인체에 나타나는 같지 않은 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약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이 약을 선택해서 예, 3년 먹고 있습니다. 많은 방면에서의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약입니다. 특히 발효해서 한 약이라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감기를 하지 않고 맥이 나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정신하고 힘이 납니다.
1: 맞지요.
2: 예,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면서 예, 혈압이 정상으로 되니 전신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음양 조절이 잘 되면서 예, 심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고 예, 계속 소리가 나던 것도 좋아지고 위도 좋아지고 예, 풍습성 관절염이 있던 것도 좋아지면서 예, 지금 예, 아주 예,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예, 매일 운도 다니고 예, 피아노도 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 전화하는 거는 예, 우리 옆집에 동생이 동생뻘 되는 아주머니가 예, 한국에서 예, 15년 일하다가 예, 아파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맥이 없어서 예, 계속 누워있고 예, 심장이 또 얼마나 나쁜지 옆에가 앉아있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요전판 투투로 예, 다리가 나빠서 예, 잘 걸지도 못하고 길에서 예, 누워만 있기에 위에서 누워만 있는가 물어보니까 이만저만하게 아프다.

0: 길에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길에서 예, 나가보니까 매일 그 떠돌이 이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누워서 닝거리만 맞고 예, 약국에 나가서 예, 지통대만 싸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매일 저 닝겨리만 맞고 그런 약만 먹으면 좋지 않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약을 먹어라. 그래서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어보라고 얘기했더니만 예,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예, 하도 팔팔하게 다니고 예, 건강해 보이고 하니까 자기도 그 약을 먹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홉 가구 사서 먹었는데 한 달 먹으니까 예, 심장이 좋아지면서 예, 기타 병도 예, 효과가 난답니다.
1: 맞죠.
0: 예, 그래서 예, 이 약이 참 좋은 약이구만 하면서 예, 이번에 특별 우대 활동을 한다 하니까 아홉 가구 이번에 싸서 예, 계속 먹어보겠다고 얘기해서 전화하는 겁니다.
1: 맞습니다. 이런 게 예. 사는 게 좋은데 어쨌든 예. 우리 그 우대 활동 날짜가 많지 않은데 예, 예. 지금 사실 한다게 되면 다그쳐 사는 게 좋습니다.
0: 예.
1: 283-0666번에도 한 번 더 연결해 주십시오.
0: 예예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도 동천하서 발효균분 먹는 한 단여도 한 1년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는 제 심장이 대단히 나빴단 말입니다. 계속 후두후두거리며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심장약을 계속 달고 있어도 예, 근데 그래도 그게 효과 없습니다. 잠이 자야죠. 몇 년 자도 못했습니다. 진짜 살이 거도 근육이 팍팍 내렸습니다. 거도. 그래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광고의 약도 먹어보고 이사들을 배워서 청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더라 말입니다. 진짜 이 잠 못 자는 게 제일 힘든다 진짜.
1: 맞지요. 예.
3: 예 그래도 다이 우연히 방송 들어보고 예, 이 동춘나초 발효 견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이래 많이 듣고 이래 생각해봤는데 이야기가 영점아 이렇게 특이합니다.
1: 맞습니다.
3: 해발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라지 무슨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요. 진짜 이게 영 이래 들어보게 영 특이하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서 내 이거나 먹어보자고 해서 이거 먹어봤는데 정말 이거 먹은 게 진짜 이 심장이 영구도 후들후들거리며 자도 못하던 게 마음이 영 편안합니다. 그러면 잠을 잘 잔다 말입니다.
1: 맞죠.
3: 예, 그래 가슴이 더부룩하면서 밥도 얼마 못 먹었는데 밥도 맛있지 소화 잘 되지 자관 이게 여러모로 영 좋다 말입니다. 소변이 거품도 나가지 대변도 형태 없는 거 봤지 이 골관절에도 진짜 이게 나가 활동하자면 무릎이라 영 힘들었다 말입니다. 근데 이 증상이 다 지금 해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저 두문두문 있다도 그래서 이래 무릎이라 아프지 괜찮다 말입니다.
1: 맞지.
3: 이 한 가지 가지고서 진짜 이게 내 몸에 야 내가 언영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늦었구나 이제라도 괜찮다 열심히 먹자 하는 마음으로 예. 지금 예, 또 들어보니까 활동이 정말 특별히 좋습니다. 예, 대우가 예.
1: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좀 아홉 가구 또 배달받아가지고 계속 먹으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맞습니다. 이제 우대 활동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한다면 다그쳐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283-0666번.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없어요. 내 전화할까?
2: 네.
4: 예, 나도 동초하초 발효분을 먹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저 심장 후두두 하면서 이렇게 늦게 떨림처럼 이러다도 어떨 때는 손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초하초 먹은 다음부터는 그게 그저 깜짝같이 없지 않을까?
1: 맞지요.
4: 야, 정말 맞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고서도 내 선생님 강의도 하는 게 동초하초는 오장육복 다 필요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먹은 게 정말 선생님 강의 딱 맞습니다. 그리고 뱀비 있었어요. 용 뱀비 있어 한 대세 한 번씩 볼 땐 S 딱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이렇게 허리 풀리니까.
1: 맞습니다.
4: 야,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 이번에 이 약 정말 선택 잘했다. 이랍니다. 그래, 이렇게 이발이 말라가지고서, 계속 뭐 물을 달고 있어도 마르고, 예. 좀 얼음 산타 그냥 물고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유롭다니까, 글쎄, 먹은 게.
1: 맞습니다.
4: 야, 정말 묘한 이야기입니다. 정말이. 그래고 예, 그 다음에는 밤에 자지 못해가지고 예, 심지 않았다 그런지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그저 좀 자겠다 하면 그저 한 8시간씩 6시간씩 이렇게는 못 잡니다. 한 8시간씩 자도 정신이 납니다.
1: 정말이야.
4: 예. 그래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우리 터분한 게 이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예, 이렇게 정신이 나니까 예, 눈이 맑아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야,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예, 아침에 그저 한 번만 복용하면 아이 먹지 않고 얼마 부담 없이 얼마 좋습니까?
1: 맞죠.
4: 야, 정말 선생님 말 잘 듣기, 네, 정말 잘했다. 네, 이랍니다. 이번에 이 활동이 좋으니까나 또 이번에 내 좀 싸다고 그래 전화하게 됐습니다.
1: 그러시죠. 이제 우리 활동에 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도 동청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두근거리지 않고 누군데 떨린 사람 소리도 떨리던 게 떨리지 않고 저 간에서 누가 나온 것을 알면서 예, 아, 사람 나온다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놀라지 않습니다.
1: 맞죠.
5: 이 주소 위험이 있고 위궤양까지 있어 위세가 아프던 게 지금 위 아프지 않고 혈압이 높던 게 정상입니다. 한쪽 유방에 알이 두 개 있었는데 이 학순이 유방에 있던 알도 싹 없어졌습니다.
1: 맞죠.
5: 손발이 차갑던 게 손발이 차갑지 않습니다. 선생님 동청 하천은 발효된 약이고 4500m 고산지에서 자란 순수한 약재고 그 어느 약보다의 약효력 용세입니다.
1: 맞습니다.
5: 다른 약은 이제나 방고산 찍어서 자라지 못한답니다. 동청 하트만이 자란답니다. 동청 하트는 예,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약이가 자란답니다. 그래 내가 예, 쓰고 이렇게 효과 좋았거나 예, 나는 이틀 전에 많이 배달 받았는데 한국에는 제 동생도 동청 하트를 쓰고 있습니다. 다리 쪽이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잠을 잘 못 자던 게 잠을 용 잘 잡니다. 그래 18가구 배달받아 보내달라서는 오늘 배달받다 그랬다.
1: 맞습니다. 우리 위지로 보내신 분들은 예, 다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또 우대도 더 크게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우대 활동에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예, 빨리 다그쳐 사는 게 좋습니다. 283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5: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6: 예, 예, 저도 동청하자 바로 균분 쓰고 있습니다.
1: 예.
6: 저는 무슨 미래가 있어서 항상 소변이 시원하지 못하고, 화장실에가 좀 인천 보지 못, 아시아 기다렸다 나와.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속이 시원하게 나갑니다, 이게.
1: 맞습니다, 예.
6: 이렇게 밤새에도 그것도 다 닿았습니다. 뭐 하루 전에 대리수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게. 근데 이거 쓴 다음에 그것도 많아요, 한 번. 어떤 데는 보지 않고, 예.
1: 정상이죠, 그러면.
6: 예. 이래도 혈압 파동이 심해서 항상 머리 아프 어지럽고 이랬는데 이거 쓰니까 또 지금 머리가 아프지 않고 이래도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한해 겨울이 저는 한해 겨울이 되면 면역력이 약간 그래서 감기 기침이 어디 있는지 약 안 되니까 병원에 가 댄디하여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 쓰니까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1: 맞죠. 예. 예.
6: 그리고 또 화도 다 됐다.
1: 맞습니다.
6: 예. 밥은 무슨 어떤 때는 먹고 그랬는데 지금 사자 되니까 밥을 잘 먹고 잠이 더 잘 오대.
1: 맞습니다.
6: 근데 무슨 밤새 깨어나면 또 다시 자다면 또 잡으려냐 이런 게 이거 쓴 다음 잠이 더 잘 옵니다.
1: 맞습니다.
6: 이래도 심한 변비도 있었는데 변비도 없어지고 어쨌든 하여튼 이 한 가지하고 여러 가지 변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번에 활동합니까 아홉과 싸워서 계속 쓸려서 합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을 잘 이용하면서 283에 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6: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2: 네.
7: 예, 저는 집에 환자가 심장도 안 좋고 혈압이 높고

0: 면역력이 낮아가지고 이제 두 달 전에 또 심장 주자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신체가 더 나빠져가지고 면역력이 낮아서 감기 자주 걸리고 기침 자주 하고 이랬습니다. 우리 친척이 지금 동충하수를 쓰고 있는데 소개하더란 말입니다. 서양 맞아서 쓰지 말고 어떤 면식도 있고 아까 이 약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다고 계속 쓰시는 게 문의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이 동충하수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써는 못 봤습니다.
1: 예, 그리고 심장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주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리 주자를 한다는 게 심장병의 원인을 완전히 해결해 준 거 아닙니다. 어느 국부가 예, 그 국부가 막힌 걸 열어주는 이런 작용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심장약을 그냥 쓰지 않다게 되면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를 할 가능성이 있게 된대.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주자를 하지 않으시라 한다게 되면 우리 지금 동충하초에 아홉 곡 먹게 되면 그 수술 변대를 갔던 분들 수술하지 않고도 예,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심장병이거나 예, 우리 혈압이 있는 분들 다 이게 우리 그 동맥경화가 예, 동맥경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우리 심장병이 관심병이 관상동맥이 동맥경화가 온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혈압이 높은 분들이 예, 일반적으로 이 체질하고도 관계있는데 이 체질을 해결해 주면서 혈압이 높거나 낮거나를 예,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인후에 문제 있는 분들은 예, 만에는 폐공론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 봄에 바람이 세게 불 때면 인후라는 게 꼭 발작하기 때문에 기침이랑 그냥 깊게 되고 예, 감기를 그냥 자주 해서 또 인후염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손님 얘기라는 이런 병들 모두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다른 약에서 안 됐던 이런 증상들이 모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꼭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한테는 맞는 거기 때문에 한번 써보십시오. 예.
0: 예. 그럼 그 배달 전화 알려주십시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283-0666이?
1: 예,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리고 지금 그 나이가 들었다 해서 복원하고 치료를 포기하신다게 되면 인생이 종점에 남먼저 가게 되지만은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 7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이 나이 있는 분들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을 포기한다면 늙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필 수가 있고 새롭게 청춘의 활력을 확보할 수 있고 면역력하고 장력이 제고되면서 또 우리 감기를 하지 않게 되고 많은 사람들하고 젊은 분들한테 걸리는 이런 병에서 해탈될 수가 있고 늦게 발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연구 성과가 표명한 데 한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은 중약의 온정성하고

0: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충하초는 중화 9대 신선초의 왕으로 불리고 있고 인삼도경하고 함께 중국이 3대 유명하고 진귀한 보약 중에 포괄이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주로 불리고 있으면서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소개를 했는데 우리 동충하초 우리 약재 차초로부터 4,500m 이상이 고니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는 유일한 약재로서 생명력이 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우리 나이가 들어서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이런 병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생명을 구하는 신선차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약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유보는 인체의 세 가지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 그 간하고 신장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빠른 속도로 손상된 간하고 신장을 수복해주고 간하고 신장이 우리 쓰레기와 대사필문물 그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체내에 나쁜 노폐물한 거는 간이 해독해주게 되고 또 나쁜 노폐물을 배설해주는 건 신장 우리 체내에 나쁜 노폐물이란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게 되는데 소변으로 나가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신장이 배설 작용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간하고 신장이 이런 그 공능을 분해하는 이런 공능을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혈액이 깨끗해질 수가 있고 장부가 깨끗해지게 되고 인체의 자유 능력이 새롭게 건립되면서 간장이 피를 저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말하게 되면 간은 피를 저장하는 창고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제가 그냥 했는데 우리 중에서는 치료 원칙이란 게 있는데 우리를 한다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하나는 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간이란 것이 피를 저장하는 창고인데 심장이란 것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 도움을 받아서 심장에 피를 공급해 주게 되고 심장병 있는 분들은 많은 열이 있게 되는데 불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런 불을 의사하게 되면 신장이 도움을 받아 그런 제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간이 도움을 받고 신장이 제약으로 불을 꺼주는 방법으로 병행이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유보는 이런 한계 장기 문제가 나타났을 때가 되면 치료 원칙에 근거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약에 비해서 빨리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중에는 간하고 신장이 통하게 되면서 오장육부에 건강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큰 병이 생기지 않게 하고 빠른 속도로 오장육부의 기관 공능을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중초 발효 중약은 비장하고 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 인체의 흡수 통로를 열어준다 하게 되면 비장 위 정상한 운행이 회복되는 동시에 인체 위장 장도의 160개 유익근이 매 한 봉지에 305 개의 활성 익석근으로 확충돼 가지고 빠르게 약물의 요 성분을 흡수하여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외열이 있거나 그리고 또 설사라는 분들 비장이 양이한 분들 찬 거 생 거 튀긴 거 기름진 거 먹게 되면 설사라는 분들 하나는 우리 300억 개의 이런 요인권이 작용을 해서 변비 설사가 빨리 해결받을 수가 있고 비장비 이런 그 치료 능력으로 인해서 빨리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장하위는 수곡의 정화를 운해주게 되는데 서에서 말하는 당, 지방, 단백질 또 우리 이것이 우리 당뇨병을 말하게 되는데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당뇨병 수치가 정상으로 될 수가 있고 합병증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망하는 것이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 보도록 해요. 잠재의식 속에 이 뿌리를 심고 정성으로 키운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이 언젠가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아보카도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중앙아메리카의 따뜻한 땅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의 멕시코와 과테말라 일대에서 번성했던 고대 문명 아즈텍과 마야 사람들은 이미 이 열매를 일상 속에서 활용하고 있었고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아보카도를 영양이 풍부한 식량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연이 주는 선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며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보카도라고 부르는 이름 역시 그 시절의 언어에서 비롯됐고 시간이 흐르며 에스파냐어를 거쳐 지금의 발음과 형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륙 간 교류와 문화의 이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아보카도는 유럽으로 전해졌고 이후 다시 세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특성 덕분에 열대와 아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재배가 확산됐고 지금은 남미와 북미는 물론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만나는 아보카도 대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개량된 품종으로 그 중에서도 하스 품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소비되는 대표적인 종류로 난 녹색의 과육은 마치 버터처럼 부드럽게 으깨지며 입안에서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이 때문에 아보카도는 과일이면서

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아보카도의 영양 구성입니다.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함량이 높다는 점에서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다소 의아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 지방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일불포화 지방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는 별명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건강식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독특한 식재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와 K, C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포함됐으며 칼륨 함량 또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균형을 조절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미네랄로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특히 주목받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데서 매우 유용한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어우러지면서 아보카도는 단순히 맛있는 식재료를 넘어서 우리의 몸을 돌보는 데 기여하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아보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아보카도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실내 환경에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잎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물과 온도를 적절히 관리해준다면 비록 열매를 수확하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나무로 자라는 모습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보카도는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생활 그리고 경험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가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거쳐 지금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오기까지의 여정을 떠올려 보면 그 안에는 단순한 식재료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한 조각이 사실은 이렇게 깊은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단한 지구 탐험 코너에서는 아보카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산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산 정상의 나뭇잎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계절의 변화는 자연이 주는 선물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봄에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들만 가득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파 1206kHz 중국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동포 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 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은 방송 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 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있습니다.
1: 염견조선어 뉴스종합 방송은 중국 길림성 염견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0: 염견조선어 뉴스종합 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으로 웃으셨습니까? 커피를 따르다가 테이블에 흘린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생각보다 짠 라면을 먹고 얼굴을 찡그리는 순간까지 우리의 하루는 크지 않지만 분명한 작은 웃음들로 가득합니다. 헛웃음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웃음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황당하면서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다 갈래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받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이 집에서 견과류 간식을 만들어 보겠다고 자신감 넘치게 각종 견과류를 까놓고 으깨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딱딱하고 동글동글한 이 견과류들이어서 으깨는 동안 견과류 절반은 허공으로 막 날아간 겁니다. 어떤 건 냉장고 문에 탕, 어떤 건 방바닥으로 툭 하고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총알이 날아다닌 전쟁터 같다며 웃더라고요. 간식을 다 만들고 주방을 봤더니 정말로 견과류 폭탄이 떨어진 것 같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식을 먹기도 전에 주방 청소를 하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야, 이 주방이 견과류 전쟁터가 되셨네요. 이거 뭐 완전 뭐 액션 영화 촬영장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다음에 견과류를 으깨실 때면 꼭 봉투에 두 겹 이상 넣은 다음 으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받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적어 올립니다. 이 혹시나 쓰레기가 셀까봐 깔끔하게 봉투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집문을 열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열쇠가 없는 겁니다. 온몸을 다 들어봤지만 없었습니다. 순간 제가 깨달았죠. 열쇠를 쓰레기 봉투랑 같이 꽁꽁 묶어서 버렸다는 것을요. 결국 잠옷바람으로 계단에 앉아서 어머니가 오시기를 한참 기다렸습니다. 이 쓰레기를 버리시다가 열쇠까지 분리수거해 버리셨네요.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네,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다음에는요, 꼭 열쇠를 목에 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 받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저녁에 배가 고파고 또 야식을 먹고 싶어서 제가 냉동만두를 꺼내서 삶으려고 했습니다. 이 포장에는요, 만두가 뜨면 익은 겁니다 라고 써서 저는 냄비 앞에서 만두가 뜨기만을 기다렸답니다. 네, 드디어 하나 둘씩 뜨기 시작했고 저는 만두가 익었는지 보려고 하나를 꺼내서 입에 넣었답니다. 그런데 웬걸요, 속은 차가웠습니다. 또 한참 기다렸다가 만두가 뜨자 또 하나를 꺼내서 먹었는데 그래도 속은 차가워져 있더라고요. 냄비에 있는 만두를 다 한입씩 거의 먹어갈 때쯤 드디어 만두가 다 익은 겁니다. 결국 저는요, 선자리에서 설 익은 만두만 먹다가 배가 부르고 말았습니다. 자, 익은 만두를 맛있게 먹으려다가 설 익은 만두로 배를 채우셨군요. 배탈 나지 않으셨는지 걱정됩니다. 다음에는요, 꼭 젓가락으로 잘 익었는지 확인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려고 했습니다. 땀 범벅이라서 얼른 씻고 싶었습니다. 샴푸를 머리에 짜고 거품을 내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문질러도 거품이 잘 나지 않아서 샴푸를 봤더니 글쎄 제가 짠 건 샴푸가 아니라 바디워시였습니다. 에라 뭐 어때 하고 그냥 씻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답니다. 몸을 씻으려고 다시 바디워시를 쭉 짜는데 글쎄 제가 그만 몸에 바르는 크림을 짜버렸습니다. 여차여차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왠지 또 씻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샤워하다가 샴푸와 바디워시를 바꿔 쓰신 경험 없으십니까? 자, 오늘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여러분과 함께 웃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천재적인 수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가장 약한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유명한 수상록 팡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파스칼을 철학자 또는 뛰어난 저술가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사실 수학자였습니다. 네, 그것도 평범한 수학자가 아니라 정말 비범한 수학자였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당시 고대 수학자 아폴로니우스의 어려운 저서 이 원추곡선론을 읽고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원추곡선론을 집필했습니다. 고작 16살의 나이에 말이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불과 3년 뒤 그는 오늘날 금전등록기 원조라고 할 만큼 최초의 계산기를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발명했다고 합니다. 더하기와 빼기가 가능했던 이 계산기는 해답이 윗부분이 작은 창을 통해서 직접 표시되는 정말 놀라운 기계였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파스칼은 현대 황둘돈의 기초를 착안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는 당시 노름판에서 판돈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주 떠오른 기발한 아이디어였다고 하네요. 그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로는 토리첼리가 주장한 진공의 존재를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일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연은 진공을 공포한다는 이의 생각이 강했지만 진공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파스칼은 처남 페리의 도움을 받아서 프랑스 오베르뉴 지방의 클레르몽에서 토리첼리 진공 실험을 다시 시행했습니다. 먼저 산 아래에서 수은 기둥을 세운 뒤 이번에는 퓨이드돔 산 정상 해발 975m 지점에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네, 그 결과 산 정상에서 만든 수은 기둥이 산 아래기보다 무려 8.4cm나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파스칼은 대기의 압력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으며 고도에 따라 그 압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30살이 되던 1653년 파스칼은 유체력학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밀폐된 용기 속 정지해 있는 액체 한 점의 압력을 일정 정도 증가시키면 액체 내의 모든 점의 압력이 그 증가한 크기만큼 동시에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그가 발견한 원리는 사실 그의 다른 업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요, 그는 이미 17살이던 해, 즉 1640년에 파스칼의 정리라는 훨씬 더 어려운 수학 정리를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뿔 곡선에 내접하는 이미 육각형에서 서로 마주보는 세상의 변이 교점은 모두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는 것. 이 정리는 이후 사형기하학이라는 수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미적분학의 기초가 되는 적분법을 착안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파스칼은 짧은 생애 동안 수학, 물리학, 철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천재적인 업적을 남겼답니다. 아마도 뛰어난 인물이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남은 삶이란 별 의미가 없기 마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고작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러나 그는 수학적 성과물 외에도 뛰어난 철학적 저술을 남김으로써 후대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지적 유산을 전해주었답니다. 생각하는 갈대라는 그의 비유처럼 파스칼 자신이야말로 생각의 힘으로 자연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낸 가장 빛나는 갈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크게 터뜨리는 웃음도 좋지만 작고 소소하게 피어나는 웃음도 우리 삶인 참으로 중요하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작은 웃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또 작은 웃음들이 가득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해 리봉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은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0: 중국공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예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1: 허리 질환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현대병원에서는 무료 치료 활동을 지금 진행합니다. 무료 치료란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은 아마 연길시 현대병원, 예, 우리 국내 속으로나 아마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 이런 우대 봉사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허리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예, 지금도 여전히 무료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 놓치지 말고 잘 이용해서 치료 받았으면 합니다. 네. 예, 연락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예, 아무튼 치료 받기 전에는 꼭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허리 질환에, 예, 이런 분들 어떻게 무료 치료하는가? 한 번만 아니고 두 번도 세 번도 네 번도 낫을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리고 어느 때까지인가? 3년 동안, 예, 다시 재발하거나 증상이 있으면 여전히 다시 무료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병원에서 책임지고 치료해 드리는데 환자들한테는 그 어떤, 예, 손해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치료 받으실 분들은, 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예, 현대병원에 가서, 예, 요추관 탈출해서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1: 두 번 받았습니까? 예.
3: 예, 두 번에 지금 오늘따라, 예, 냄비 치료를 지금 받겠다. 예.
1: 네, 맞습니다. 예.
3: 예, 지금 두 번 받았는데 효과 참 좋습니다. 네, 원래 이게 어쩌면 이 병도 오다고, 예, 어쩌면 한 치 발려야 됩니다.
1: 네.
3: 보다든지 치료도 많이 받았죠.
1: 했겠죠. 약도 많이 쓰고, 예.
3: 예. 그런데 지금 효과도 크게 그냥 못 보고, 예. 그래서 해마다 그냥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뭐, 짐도 많이 받았습니다.
1: 예.
3: 예. 돌아다니면 돈도 많이 팔고 했는데, 예.
1: 예. 낫지 않았으니까 그게 다 헛돈 날린 것 같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현재 병원에 가서 요번에 치료를 두 번 거기 받았는데 참 지금 효과 좋습니다.
1: 네.
3: 예, 어제 나가서 마구 활동도 하고 그렇게 아픈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청춘병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힘들었습니다.
1: 그렇겠죠.
3: 그래서,
1: 예.
3: 예, 지금은 마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지금 기본 지금 다 낫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지금 안주도 내 지금 완전히 이렇게 낫지 않아가도 치료도 아무래도 한 번 더 받아 좀 두 번 받아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약해서 원래 날을 좀 예약해서 가려고 그랬습니다.
1: 저 보통 첫 번째 치료에도 효과는 알립니다. 예. 두 번째 치료 받고 나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좀 이게 다 오랜 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진, 예, 세 번 치료가 소요되고 아주 엄중한 환자를 할 때는 네 번 이상 치료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무료로 해드리는데, 예, 본인만 적극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을 때까지 치료해드립니다.
3: 예, 글쎄 말이 얼마 썼을까? 제 돈도 안 팔고 지금 무료로 줬을까? 치료받았잖아요.
1: 그렇죠. 예.
3: 지금 병원에 어디 있습니까?
1: 없습니다. 예.
3: 그래서 이렇게 좋은 병원 만나시게 좀 바짝 치료하려고 됩니다.
1: 예. 예, 연락전화에다가 예약을 해야 됩니다. 2652120입니다.
3: 예, 알겠습니다.
1: 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우리 지금 내 병원에가 무릎 두 번 치료를 했습니다.
1: 무릎이 아파서, 예.
4: 예, 무릎이 아파서. 그래, 치료라고 일 없으니까 너 누구 똑같다는가? 내 동생이 똑같다 와서
1: 네.
4: 내 동생이는 좀 심해 그런지 세 번 치료라.

0: 한 게 지금 완전 일 없습니다.
1: 아.
0: 예, 그런 게 지금 우리 언니 지금 한국에 갔다 요즘에 왔는데 우리 언니도 무릎이 아프답니다. 그래 내일이 모시고 갈까 안에 떠나드릴까.
1: 네, 무릎이 아픈 사람 많습니다. 연세 들면서
0: 아,
1: 예, 피하기 예. 어렵고 예, 그러나
0: 예.
1: 뭐 어디 가나 지금까지는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 예, 그래서 예,
0: 고생. 얼마 좋습니까? 돈 내고도 일 없을까? 세상 좋지.
1: 예.
0: 얼마 무릎이 아픈 게 고생스럽습니까?
1: 아, 걸어 다니지 못한다는 거는 예.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0: 대단하지.
1: 예, 몸에 또 여러 만성병이 오기 쉽습니다.
0: 지금 예. 어디를 애간데 없이 다 간다.
1: 아.
0: 마트도 가고, 우리.
1: 예.
0: 그래, 우리 언니를 내일 모시고 가다 연약하자. 그랬어.
1: 예, 예약 전화 2652120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3: 아, 저도 무릎이 진이 아파서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예, 주사를 두 번 맞았습니다.
1: 어, 무릎이 아파서 예, 무릎 퇴행성 관절염입니까?
3: 예, 예, 무릎 맞으세요. 소리 납니다. 계속 따다.
1: 예, 용골이 많이 다스렸겠습니다.
3: 30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 집행이 좀 한 자빨로 이래 좀 매고 죽게 걸렸는데 잘 걷지 못했어요. 그래, 두 번 치료한 게 지금 효과가 없었습니다.
1: 예.
3: 그래, 아버지 무릎에서 때마다 솔라리 소리 나지 않습니다.
1: 지금. 어, 예.
3: 그래, 이제 한번 가서 더 확인만 해보니까 비슷하게 나선 것 같습니다.
1: 어, 예.
3: 아, 더 치료하다 그랬나?
1: 예, 보통 세 번이면 기본상 낫습니다. 누구나 똑같진 않지만, 예.
3: 예. 좋은 데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4: 네, 우리 언니 한국에서 지내 허리가 아파서 예, 거기서 검사한 게 여주판 터치에 야소까지 됐답니다. 그런데 수술하라는 거 겁이 나서 수술도 아예 하고 일도 못하고 그래 왔는데 내일은 고일이지 해서 월요일날에 가길래 해서 오늘 전화 드려서 예약하자고
1: 그래서 네,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5: 우리 이지한씨가 본가주님하고 예, 그 셋째 언니 가서 예, 그 허리 두 살이 예,
1: 네.
5: 예, 한 번은 세 번 얻은 받았습니다.
1: 세 번.
5: 어선이 가서.
1: 네. 예,
5: 한 번은 두 번 했는데 야,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는가 이랬다. 대형은 아이매지 그 다음에 또 3년 또 무료로 그것도 책임진다 제구만.
1: 네.
5: 그러니까 이런 데고에 예, 하늘 아래 없다 해도 된다.
1: 아, 맞습니다. 예.
5: 그리고 법무태도 거기 또 그 아이 이사들도 그렇죠. 일할래 원장님도 그렇고 예, 법무태도 좋지. 또 38년 연구란 이 이야기가 정말 예, 사람에게 또 부작용이 없다 대다. 무슨 예?
1: 맞습니다.
5: 부작용이 없고 예, 허리가도 든든해지고 예, 한번 맞게 하고 두번 맞게 또 차이 있더라. 두번 맞을까 완 허리 용 좋다면 이래 되니까.
1: 네.
5: 예, 우리 예, 우리 셋째 언니는 어 나는 정말 허리 이렇게 돌아도 못 놓고 그래서 일어날 때면 그래서 그 침대를 이렇게 짚고 일어나고 무슨 붙들고 일어난다며고야 그래서 자기 주방 안에 가서 서서 일어난다에
1: 네.
5: 한다면 그래서 누워서도 그래서 어쨌든 허리 쓰지 못해 굉장히 그게 많이 나서졌단다.
1: 많이 났습니까? 예.
5: 두 번 맞았단 말입니다.
1: 네.
5: 셋째 언니 우리 번갔지 형님은 세 번 맞은 게 네 번까지 맞아야 하더란다.
1: 아,
5: 네 번까지. 예. 우리 언니는 세 번 거서 되겠다. 이랬다는 게 하여튼 예, 정말 이 현대병원이 정말 이렇게 말이 이렇지. 우리 정말 헐지 않습니다. 정말
1: 그럼요.
5: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민비를 한다면 정말 예, 야, 정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지
1: 그렇죠.
5: 않습니까?
1: 예.
5: 예, 선생님, 이관령 원장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6: 예, 우리 언니 허리가 무릎이 아파서 예, 저 현대병원에 가서 두 번 치료했습니다.
1: 네.
6: 허리도 무료로 하고 예, 다리는 무릎은 예, 한 번은 무료로 하고 두 번째 돈 냈습니다.
1: 아, 그전에는 예, 그랬습니다. 첫 번 치료만 무료로 했는데 지금은 허리 질병은 두 번째, 세 번째 다 났을 때까지 무료 치료해드립니다.
6: 아, 지금 허리는 선생님 무료를 할 때가 무료인데 무릎은?
1: 예, 무릎은 지금.

0: 예. 예, 무료 치료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1: 예, 그런지 안 닿다 이러도 못 나는지 안 닿다 때 갖다 일어나고 예, 그럼 계속 달라라 못 되냈습니다.
0: 네.
1: 차서도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0: 아, 예, 났으면 된 거 아닙니까? 돈이야, 돈.
1: 지내서 와서 처음에 몰랐다만 내 치료하다가 내 말에서 한 게 자꾸 내 뒤에서 나온다.
0: 네.
1: 그래, 예, 리갈레본자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내일도 치료하러 가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허리 지니 아파서 예, 거기 가서 부강 치료 요법을 세 번 했는데
0: 예,
3: 이렇습니다.
0: 예, 이렇습니까. 예,
3: 예. 아이 아픈다. 야, 정말 좋습니다. 그때는 한 번 무효고 두 번은 돈 낼 때라 말입니다.
0: 예, 그 전에는 예, 그랬습니다.
3: 예, 예, 예, 그 전에. 그런데 이렇습니다. 근데 내 동생 한국 갔다 왔는데
0: 예,
3: 가도 허리도 지니 아프고 맥이 없고 이래서 왔답니다.
0: 어.
3: 그래서 예, 내 좋다 하니까 내일이 걔가 월요일 날 내일 일요일일까
0: 맞습니다. 일요일에는 병 보지 않습니다.
3: 예, 동생이 그래야 됐습니다. 네 가도 거짓 검사비하고 네 약하면 중약 짓는 건 네 돈 아 이렇다며 그 치료 주사 그리 비싼 거 공고 해주는 게 뭐 내 꼭 거기로 가겠다며 그랬다.
0: 아,
3: 그래서
0: 예,
3: 월요일에 예약하기셔.
0: 예,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3: 야, 선생님 정말 도움 광고를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하루빨리 네, 회복되기 바랍니다.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저 그런 뭔가 동서가 이거 그런 허리병 치료를 하고 도와주니까 우리 작은 신입이 남편이가 한국에서 이 뭔가 이 그러가대 일하면서 등집에서 그 전면 이렇게 제 때려두는 일 해가지고
0: 무거운 물건을 허리가, 드는 일을 많이 했겠습니다. 예, 예.
4: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투수돼가지고 한국에서 시술하고 왔는데도 예, 지금도 계속 허리를 방법에 못 써가지고 이런 도움 방법이 있다 하니까 나 그럼 월요일 날에 가서 그런 뭔가 검사라고 치료를 받아보겠다 한단 말입니다.
0: 예.
4: 예약해달랍니다.
0: 아, 예, 예약 전화 265-2120입니다.
4: 시술한 사람들도 될 수 있죠?
0: 예, 어떤 경우라 해도 예, 다 가능합니다.
4: 아, 알았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5: 예, 저도 현재 병원에 가서 허리를 다리를 이렇게 저기 치료를 받아 많이 효과가 왔어요.
0: 허리 다리 예, 예, 예, 무슨 병으로 예, 그렇습니까?
5: 예. 이거 허리 이거 무릎은 태양성
0: 관절염. 예.
5: 네, 이 허리는 그 뼈가 예,
0: 주간 협착입니까?
5: 이 나왔다만 맞 뼈가.
0: 예.
5: 그래서 그 가서 그거 맞은 게 좀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5: 그래서 우리 누이도 지금 무슨 이 허리에 또 이 뼈 구추가 생겨서.
0: 아, 예.
5: 그거 저 병원에 가니까 그거 수술해야 돼. 아이 누군데 그렇게. 살라는 그래.
0: 그래서, 그래서 예, 그렇게 살라고 예, 예, 참.
5: 그래서 어찌겠습니까? 저 집에서 고통받지마고 그래도 아이 좋은 선생 있는데 그 가서 아 그렇게 무해도 좋지. 그 자관에 돈을 갈 때인 건 뭐 많이 들든지 어쨌든 허리가 나서야 돼. 그래서 내가 지원한 거 알고 소리 그거 이 어쨌든지 이런 환자들 많으니까 그 가보면 안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희망 없다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네, 그래 내일 모레 일해야 하자.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병을 미국에 가도 뭐 어떤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예,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인데 예, 지금 노인들이 다 장수해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아주 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겠습니까? 예. 예,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예, 예, 희망 걸고 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 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종이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0: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 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예협회 상무이사이식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 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3: 네, 연길시 현대병원의 무료 치료 활동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므로 이 치료 받으신 분들도 물론 널리 알려서의 친척이나 친구 연세가 비슷한 분들이 거진 다 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증상은 똑같지 않지만 또 경하고 중하고 차이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허리 질환 때문에 고생합니다. 허리 질환이 왜 발생하는가 하면 주요한 원인이 노화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이 늙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 드시면 가장 어려운 병, 허리 질환. 그런데 아무리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북경이나 상해, 천진, 심지어 미국에 가도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네, 현대병원의 이 부강주사는 특별히 이같이 연세가 들면서 발생하는 질환, 이것을 퇴행성 질환이라 하는데 이 부강주사료법이가 바로 이런 퇴행성 질환에 그 효과가 아주 지금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강주사의 료법은 주요한 원리가 그 세포의 재생에 퇴화되고 노화된 세포를 되살리는 방법에 그래서 이런 퇴행성 질환이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허리 질환 치료에 그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무료 치료란 이전에는 첫 번 치료를 무료로 해드렸는데 지금은 첫 번째도 물론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무료 치료를 해드립니다. 어느 때까지인가 다 났을 때까지 3년 내에 다시 재발하거나 증상이 있으면 다시 병원에 오셔서 무료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영원인 것은 아니고 3년 책임진다는 것은 3년에 재발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같이 3년 동안을 책임진다는 것은 진정으로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권익을 진짜로 보호해주는 데 있습니다. 흩돈날리지 않게 하고 진정으로 병을 치료해드리기 위한 데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가 계속 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병원도 또 일정한 경제 수입이 있어야 경영에 나가기 때문에 계속 할 수는 없으므로 널리 알려서 이 좋은 기회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는 265-2120이다. 먼저 전화를 하시고 예약을 한 다음에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질병은 치료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무릎 관절염도 어깨 견주염이라든지 경추병, 대퇴골 무혈개사 그 외에도 내과, 외과병도 치료하는데 이번에 그 진행하는 무료 활동 그 범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치료는 이 부강주사료법에 한해서 무료로 해드리고 그리고 환자의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혈액검사에 혈상교 소변검사에 요창구에 그리고 혈당검사 심전도 이 네 가지 기본 검사는

0: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것이고 이 검사의 비용은 135원밖에 안 됩니다. 예, 또 기타 검사를 하지 않는가? 예, 합니다. 예, 환자마다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여기 허리에 골질증상이 생겼을 때 척추뼈가 예, 노화되면 예, 이때는 엑스레이 검사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주간판이 밀려나왔고 어느 정도 밀려나왔는지 하는 것은 MRI 검사도 필요한 것이고 예, 이래서 그 기타 검사가 수여되지만 그러나 그 검사의 비용은 치료 비용에 비할 수 없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들면서 너무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 예, 안색도 안 좋고 눈빛도 어둡고 그 다음에 예, 기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중의적으로 이것을 기허, 혈허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근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골, 예, 근육이나 뼈나 다 예, 어디로부터 영양을 섭취하는가? 바로 기혈. 예. 그래서 기혈이 부족하면 백병이 생기고 예, 기혈이 충족하면 백병이 걸리지 않다 하는 그 중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 기본적으로 예, 신체 기초를 다스리는 목적으로서 그 중약의 병원에서 드리는 중약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약은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예, 치료하다 보면 림상에서 한 10명 중 1명 정도의 중약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기와 혈이 충족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세포 재생도 빠르고 예, 그러지 않으면 어떤 치료해도 제대로 효과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된 사람 예, 많이 걱정하는데 내가 예, 아름지워서 몇십 년 되고 연세도 많고 하니까 치료가 되겠는가 예,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예, 치료 가능합니다. 예, 이거는 그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은 그 소염 지통제가 아니고 예, 우리 몸에 퇴화된 그 세포를 재생해주는 원칙으로서 치료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래된 병에 치료하는데 그 치료 횟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아무리 중한 환자를 해도 한 세 번, 네 번 치료하면 기본상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한 열흘 간격으로 예, 열흘에 한 번씩 치료한다면 대략 한 달 좌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넣었다고 하면 너무 급한 것입니다. 예. 예. 세 번, 네 번 해도 한 서른 날, 예, 예, 정도. 원래 병을 앓고 있는 시간도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이나 되는데 한 달 좌우 시간이 수요된다고 해서 넣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는 그 어디서나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치료로서 그 어떤 부작용이 우선 없고 경제적이고 예, 그 수술에 비할 수 없이 경제적입니다. 예, 그리고 치료 시간도 짧고 예, 그러니까 시름 놓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종속이가 호남성 류양시 폭죽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했습니다.
0: 습금형 종속이가 중국 청년 오사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사 대표들에게 보낸 회신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전국 각지에서 청년 대학습 15차 5개년 전망계획에 기여하자 조제 단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0: 5일 연도 기간 문화관광시장이 호황을 이뤘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4일 오후 4시 40분경 호남성 장사 류양지 화성폭죽 제조연소 유한회사 작업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호남성 장사 류양시의 한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다그치고 부상자 치료에 전념하며 사후 처리 등 실무를 적절히 잘 처리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교훈을 깊이 새기며 안전생산 책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확고히 리행하며 중점업종 분야의 위험요소, 잠재적 문제에 대한 조사와 정돈을 잘 틀어주고 공공안전 관리를 강화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은 회신을 내려 인원수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며 수색 구조 작업을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2차 재해 발생을 방지하며 사후 처리를 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노동절 연휴 기간 현재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중점업종 분야의 안전생산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특대 사고 발생을 엄격히 방지할 것을 각지에 촉구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비상관리부는 이미 실무팀을 파견해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성은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부상자 치료와 현장 처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0: 오사 청년제를 맞이해 습금형 총석이가 중국 청년 오사 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회신하고 전국 여러 민족 청년들에게 명절 축복과 간절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온정이 넘치는 총석이의 회신은 광범위한 청년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은 총석의 당부를 분발 정신의 동력으로 삼고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새로운 로정에서 토지를 불태우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려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회신에서 당신들은 당의 당부를 명기하고 과학기술 혁신, 농촌진흥, 사회봉사, 국토수호, 국경방어 등 기층 일선의 뿌리를 내리고 실제적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며 후회 없는 청춘을 빛내면서 신시대 중국 청년들의 자신자강 그리고 진취적인 량원 풍모를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총석의 경려는 광범위한 청년들에게 거대한 경려와 분발의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13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수상자인 중국 석유공정건설유한회사 제일건설회사 정기용접 수석기사 배선봉은 우리 대한 습금형 종속의 긍정은 크나 큰 영광이자 고무이며 업계 책임과 사명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신 정신을 지침으로 기능 보국의 조심을 고수하고 일터에 발붙이고 기회와 능력을 연마하며 시공 일선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실무적 자세로 업무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난자를 공략하고 장인 정신으로 대국 종기를 제조하는 동시에 더 많은 청년들이 기능 성재, 기능 보국의 길을 걷도록 이끌고 제조 광국 건설을 위해서 청춘의 지혜와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2018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수상자인 길림대학 체육학원 교수 무대정은 습금형 총석의 회신은 청년들을 크게 고마워하고 큰 힘을 실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 긍정일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발정진하고 앞으로 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분투를 통해 청춘을 빛내고 책임을 통해 사명감을 다질 것입니다. 우리는 총석의 당부를 명기하고 초심을 고수하며 완강하게 분투하는 한편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이끌고 꿈을 실현하며 나라를 위해서 영예를 떨치고 실제 행동으로 체육강국 건설을 위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서장농업 목축업대학 식물과학학원 작물학부 연구생인 설은앙종은 5.4 청년절 때마다 청년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습금평 총서기에서 청년들은 항상 따뜻한 정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향촌진흥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를 참답게 학습 관찰하며 기능을 잘렴하고 특색산업, 농촌문화관광 등 흥변품인 산업에 진력하면서 서장의 경제사회 발전에 진력하고 고향 사람들이 번창한 생활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활한 대지에 후엽는 청춘의 답안을 적을 것입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올해는 15차 5기년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로서 청년들이 한창 업적을 쌓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은 원대한 리상을 품고 품발 정진하며 개인의 추구를 국가 발전에 전반 국민에 융합시키고 각자의 일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업적을 쌓으며 새로운 로성에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합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은 구설마다 신시대 청년들에 대한 총석의 무한한 신임과 기대 그리고 따뜻한 가르침과 강국한 당부가 깃들였으며 모두를 분발정진하도록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2026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단체인 상해 모속 공간 대모형 혁신생태지역사회 당견회석인 장호는 지난해 4월 총석에는 모속 공간을 고찰하면서 애국심을 품고 나라에 보답하려는 뜻을 세우며 국력 증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청년들에게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신에서 총석이는 재차 간절한 기대를 제기하고 광범위한 청년들이 원대한 리상을 품고 분발정진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총석의 당부를 명심하고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소를 경결히 실현하며 개인의 분투를 국가의 앞날 운명과 긴밀히 연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영역에 몰두하고 대모형 혁신 생태 건설을 위해서 힘다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과학기술 혁신 성과로 나를 위해 보답하려는 초심과 사명을 실천할 것입니다.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대인 수도이과대학 선무병원 부임이사 진기는 총석의 회신은 광범위한 청년들을 분발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년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는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이사의 사명을 명기하며 개인의 성장을 건강 중국 건설에 전반 국면에 융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림상과 과학연구 일선에서 성실하고 확고하게 실천하며 분발정진할 것입니다. 실천으로 진료기술에 정진하고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며 과학연구에 몰두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한편 이학고봉을 과감히 토막으로면서 청춘의 힘으로 인민의 건강을 수호할 것입니다.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대인 청화대학 수학학부 교수 류성윤은 15차 5기년 전망계획 요강에서 량자과학기술을 미래산업에 포함시켰다며 어깨에 짊어진 사명감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가 제기한 것처럼 지금은 청년들이 한창 업적을 쌓을 때입니다. 새로운 로성에서 사명을 짊어지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면서 난관을 공략하고 량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초리론 연구, 핵심기술 공략, 혁신성과 실용화 촉진, 전주기적 산업경쟁력 강화를 관통시키고 과학연구성과가 진정으로 조국의 대지에 뿌리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과학연구 인재 육성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국가를 위해서 출중한 혁신 인재를 양성하며 더 많은 청년들이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에 청춘 에너지를 부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공천단 조항, 전국청년연합회, 전국학생연합회, 중국소년선봉대 전국사업위원회가 5월 4일 전화회를 열고 습금평 총석의 회신 정신을 학습하고 관찰했습니다. 회의는 총석의 배려와 두터운 사랑을 전진의 동력으로 전환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데 청춘의 지혜와 힘을 이바지할 것을 전체 청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2026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수상자인 광동성 광주시 공항국 경무기술지대 부지대장 조건은 총석의 회신은 우리가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용감하게 사명을 짊어지는데 전진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조업에 몰두하고 단단한 실력을 키우며 인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고 공안 실전에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는 생명상을 확고히 지키고 뜻을 굽히지 않으며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호위병이 되어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하는 데 청춘의 지혜를 기여할 것입니다.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대인 감숙성 민근현 종림공익발전센터 책임자 총리는 개인의 리상과 추구를 당과 국가 사업에 융합시켜야 청춘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비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힘다해 분투하면서 사막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사막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을 보호하고 식수작업을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개인의 추구를 국가 생태 전략과 발전의 전반 국민에 융합시키고 지속적인 실천 행동으로 사막 오지에 청춘의 책임을 제기할 것입니다. 2026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단체인 국가철도 산국 물류센터 산국장 영업부 비단의 길 청년선봉 청년팀 성원인 한빈결은 올해는 15차 5기년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로서 청년들이 한창 업적을 쌓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금평 총서기 회신정신을 지침으로 청춘의 리상과 국가의 수요를 긴밀히 연결시키고 국제항역 1선의 뿌리를 내리며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운행을 참답게 보상하면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비단의 길에서 더 안정적이고 빨리 달리도록 하며 고품질 일대로 공동 건설을 위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1: 5월 4일은 오사 청년절입니다. 전국 각급 공천단 조직은 청년대학습 15차 5기는 전망계획에 공헌하자 조제 단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오사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광범위한 단원 청년들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당당하게 나서 책임을 다하는 청춘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연일 강서 호북 사천 통제소 입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신입 단원들은 엄숙히 순수하고 장정의 길 다시 걷기, 혁명 연수 등 활동을 통해 분발의 힘을 얻었습니다. 상해 하남 복권 등지에서는 청년 롤모델 주제 강연, 연극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당의 혁신 이론과 청춘의 분투 이야기를 생동감 있는 형식으로 전했습니다. 신강소장 정해 등지에서는 여러 민족 각계 청년들이 노래로 민족 단결을 선행하고 변강에 뿌리 내려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으며 청춘의 강렬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내몽골 강소 중경 등지에서는 각계 청년들이 나무 심기, 기층 관리, 도시 재생 등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함께 건설하고 함께 다스렸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건강 활력 달리기, 청춘 가요제, 문화시장 등 특색 활동을 개최하여 신시대 청년들의 활력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0: 재정과 금융협력을 통한 일련의 내수촉진 정책이 대출금리 지원, 융자 보증, 위험부담 보상 등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사회자원을 투자와 소비 핵심 분야로 유도했습니다. 정책 시행 후 전반적 진행 상황이 예상대로 이루어지고 효과가 점차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출, 금리 지원, 민간 투자 활성화, 주민 소비 촉진 등 분야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관련 정책 중 개인 소비 대출 금리 지원 정책을 내려들어 개인이 소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1%포인트의 금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주연합은행 금융서비스대청에서 금리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온여사는 최근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인데 대출 금액이 20만 원일 경우 1% 금리 지원을 통해 연간 이자 부담을 2천 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구매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등 일상적 대규모 소비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항주연합은행 림식 리사장은 지금까지 개인 소비 금리 지원 계약을 체결한 주민이 2만 가구이고 지원한 자금은 2억 8천만 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관련 정책은 소비자의 신뢰와 구매 의욕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려지는 금리 지원 자금은 올해 중앙에서 특별히 마련한 천억 원 규모의 재정과 금융협력을 통한 일련의 내수촉진 특별자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억 규모의 특별자금은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을 위해서도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올 2월 항주 여항구에 위치한 한 고도 신기술 기업은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서 은행에서 4,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관련 정책 중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대출 금리 지원 대상으로 중앙재정으로부터 1.5%포인트의 금리 지원을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 고영영은 금리 지원을 받으면 기업의 대출 금리가 기존의 4.2%에서 2.7%

0: 10%로 낮아지고 연간 144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사분기 신규 발행한 중소기업, 영세기업 대출, 설비갱신 대출, 서비스업 경영주체 대출, 개인소비 대출 총액이 동기 대비 4.2% 증가한 8조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1: 올 연휴 기간 공원 꽃구경과 산책에서 자연 힐링, 대도시 인기 관광지, 소도시 산책까지 곳곳에서 생기가 차넘쳤습니다. 각지는 다채로운 문화 관광 행사를 통해 연휴의 활력과 동력을 더했습니다. 올 연휴 기간 북경 근교 여행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북경시는 27개 관광 산책로와 129개의 특색 시골 카페를 통합해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휴가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미륜 저수지 구역에서 사람들은 계곡을 거닐고 숲속에서 자전거를 타며 조공비행 체험도 하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광동성 중산시는 아름다운 강변 풍경을 바탕으로 강변 문화 관광을 선보였습니다. 강변 거리가 카페 콘서트장으로 변하고 먹거리와 문화장의 제품의 판매 부스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강가를 거닐며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음악을 감상하면서 여유로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광서 장족자치구 룡승현 룡촉 계단식론에서 농경 행사가 많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계단식 논 사이로 농경 민요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밭갈이, 관개 작업 등 12가지 전통 농법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농경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강소 안원의 산촌 사이에서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감남 채차극을 통해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객가의 백년 건물에서 별빛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연휴 기간 많은 가족들이 문화시설을 찾았습니다. 해남성 과학기술관은 과학축제를 조직하고 조제 전시, 도전 대회, 깜짝 공연 등 행사로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공개한 상하 5호 규환선과 라카산 전시물이 큰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앞다투어 기념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올 연휴 기간 길림시 12개 인기 박물관과 미술관은 저녁 9시까지 연장 개관했습니다. 운속 박물관은 음향, 광학, 전자기술을 활용한 고급 전시 설계로 우주와 별들의 세계를 몰입감 있게 재현해 관광객들의 별빛 꿈을 밝혀줬습니다. 하남성 소협 공룡유적공원은 과학기술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요소를 융합한 특색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통적인 관광을 몰입감 넘치는 선사시대 체험으로 승격시켜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연수팀의 사랑을 받습니다.
0: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5월 4일 전 사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동기 대비 4.2% 증가한 연인수로 2억 9,3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역귀성 이동 고봉을 위해서 철도 부문은 인기 방향과 시간대에 열차와 야간 고속철을 추가해 여객에게 안전하고 질 수 있는 역귀성길을 보장했습니다. 도로면에서 4일 중장거리, 도시 주변 고속도로나 도시 진입 주요 통로 등 곳에서 시간대별 교통정체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 운전자들은 도로상황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운행을 보상해야 합니다. 경주해협은 4일 출섬 역귀성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회사 부문은 정보화 수단을 통해 대형 선박에 대한 전과정 실시간 관측을 실시해 제때 안전우환을 조사하고 제거했습니다. 역귀성길 마지막 1km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교통운수부는 콜택시 플랫폼을 동원해 고봉기 운송 능력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민항, 도로운송, 도시교통과 연계를 일괄 계획하고 승객들의 야간 도착과 발송을 보상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전자상 거래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전국 농산품 온라인 소매액은 동기 대비 14.7% 증가하고 중점 관측 공업 제품 산업의 전자상 거래액은 동기 대비 10.5% 증가해 실물 경제에 대한 견인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0: 제139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가 5월 4일까지 개최한 무역 촉진 행사가 760차에 달했습니다. 그중 무역 유대 공급과 구매 접목 행사는 38차에 달했습니다. 행사 참관 구매상은 126곳, 공급상은 510곳입니다. 한편 신제품 첫 발표 특별 행사를 665차 진행하고 출시한 신제품 수는 지난 회보다 29.3% 증가했습니다.
1: 제국회 디지털 중국 건설 정상회의가 5월 4일 복주에서 폐막했습니다. 회기간 집중 전시한 첨단 기술과 제품은 6천 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5 디지털 중국 발전 보고서와 2025 중국 데이터 국가 자원 조사 보고서 등 120여 개 성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편 15차 5개년 전망 계획 디지털 경제 프로젝트 간 신속한 접목을 실현했습니다.
0: 일본 수상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헌법 기념일 당일 개헌 의지를 재차 표명한 데 대해서 일본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 우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4일 사설을 발표하고 최근 일본 국회와 전국 각지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재구조 개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반드시 대중의 우려를 적시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이를 기준으로 정치와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는 도쿄 재판은 전후 국제 질서의 기반을 닦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역사적 정의를 직시하고 역사적 범행을 철저히 반성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역과 세계 안정을 위협하는 일본의 위험한 움직임을 단호히 저지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미국 동아시아 역사평론가 팀 숄록은 1947년과 1948년 재판 당시 부모님들이 일본에 있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후 절대다수의 일본 대중은 평화헌법, 즉 일본의 군사화와 일본이 전쟁을 재차 일으키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정권과 자민당은 평화헌법을 약화하고 헌법 재구조를 폐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전후 질서를 보장하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에스파냐 국제관계 전문가 후안 아굴로는 일본에서 수년간 방치한 역사 기억 문제가 진정으로 청산된 적이 없다며 경험자의 기억이 사라지면서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수정주의 해석이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은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깊은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사범대학 역사연구실 알타모노프 교수는 이가 중대한 도쿄 재판이 없었다면 끔찍한 전쟁 범행에 대해 법적 효력에는 엄숙한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범들은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가장 참혹한 죄행 중 하나가 바로 남경 대학살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스쿠니 진자를 참배하는 일본 관원의 행위를 강력하게 대통령이 이열 인터뷰에서 독일 주둔 미군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고 철군 규모가 국방부가 전날 발표한 5,000명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현황과 구체적인 철수 계획이 무엇이고 트럼프 정부가 철군을 선택한 원인은 무엇이며 유럽의 안전 구도와 대서양 지역 간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독일은 장기간 미군의 본부이자 핵심 후군 종추였습니다. 미국 국방인력데이터센터에 따르면 2025년 12월까지 독일에 주둔한 현역 미군이 3만 6,400명에 달해 유럽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 중 가장 컸으며 미국의 모든 해외 주둔군 중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독일 연방 국방부가 이를 발표한 최신 소식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수는 3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주둔군 규모가 방대한 외에도 미군의 많은 중요한 시설과 기지가 독일에 있습니다. 미국 유럽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가 모두 슈투트가르트시에 위치했는가 하면 중동과 북아프리카, 남아시아에 대한 군사행동 주요 후방기지인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독일 서남부에 자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군의 가장 큰 해외 군사병원과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국 군사훈련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구체적인 철수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바이에른주 필스에크에 상주하고 있는 스트라이크 여단급 전투팀 제2기 병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부대의 장병 규모는 4,800명, 이는 미국이 발표한 5,000명 감축 규모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주둔군을 감축할 경우 군인 가족의 재배치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주 병력보다 교대 병력을 우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철수 명령을 초래한 직접적 도화선은 이란 정세 둘러싼 미국과 독일 양국 지도자의 공개적인 언쟁입니다. 지난달 독일 메르츠 총리는 이란을 위한 미국의 군사행동

0: 경우는 전략 부족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현재 이란 지도부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직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반격하면서 메르스 총리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독일과 에스파냐 등 여러 유럽 국가의 주둔 군대를 줄이겠다고 협회했습니다. 2월 말 이란 전쟁 사태가 폭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와 영국 스타머 총리를 비롯한 몇몇 유럽 지도자들은 이는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며 개입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과 유럽 분쟁은 국방 지출에 관한 쌍방의 오랜 상처를 다시 건드렸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전보호를 받으면서도 상관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독일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우선 리념의 연속으로 이번 철군 계획을 통해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이 자체 안전 방어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철군 계획에 대해서 독일 피스토리오스 국방장관은 이게 날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 방어면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을 유럽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독일 슈피겔 주간지에 따르면 현재 독일 정부는 침착한 반응을 통해서 외계의 모든 것이 그렇게 예상받기 일이 아니고 결코 나쁘지도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편 나토는 미국과 함께 철군에 관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결코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슈피겔 주간지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계획대로 철군을 서둘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병력을 아시아에 이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의 철군 계획은 상징적 조치에 가까우며 미국은 유럽에 포진한 병력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순으로 줄이려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논평에서 미국의 철군 계획은 상징적 조치에 지나지 않지만 대서양 지역 간 균열은 유럽의 경제와 안전을 위험한 경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분석 인사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유럽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독일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배치 정책의 변화,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군사적 결과가 철군 계획보다 이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거론한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기였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 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다각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응분히 기여를 하자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백색 오염에서 록색 자원으로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제1회 중국 아프리카 기업가 거위론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각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응분히 기여를 하자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단입니다.

0: 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다각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응분의 기여를 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석분평이 제12회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민지상주의와 생명지상주의 원칙하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제적 합동예방통제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방역 경험을 교류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관건적인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중국 기업은 현재 러시아와 브라질과 협력해 백신 3기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 인도와도 관련 협력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실시 계획에 가입했습니다. 중국은 이 플랫폼을 통해 여러 나라, 특히 기타 발전 도상국들과 백신을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백신이 필요한 브릭스 국가에 대한 백신 제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브릭스 백신연구개발센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백신연구개발 중국센터를 설립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5개 나라 사이 백신 공동연구개발 및 테스트, 공장 건설 협력, 수권 생산, 표준 상호 인증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는 5개 나라가 전통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퇴치에서의 전통의학의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전 세계 방역 사업에 강력한 수단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정치화하고 오명화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형태는 세계적인 방역 협력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연대로 이견 상의를 대체하고 리성으로 편견을 해소하면서 정치 바이러스를 퇴치해 각국이 방역을 추진하는 가장 큰 함력을 공동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방과 혁신을 견지해 세계 경제 회복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4.4% 위축되고 신흥시장 국가와 발전도상국은 60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역을 틀어주는 한편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은 각국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경기 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방역을 상시화하는 가운데 경제와 사회활동을 질서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거시적 경제정책의 조류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인적, 물적 이동 원활화 창의 실시를 추진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성과 원활성을 보장함으로써 각국이 생산과 운영을 재개하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감염병 사태를 이용해 역글로벌화를 노리거나 이른바 경제 탈동조화, 평행체계를 부추기면 결국에는 자국과 각국의 공동리익에 손해를 주게 됩니다. 현 정세 하에서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고 세계 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하며 국가 안보를 빌미로 보호주의를 남용하는 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0: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백색 오염에서 록색 자원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봄갈이 준비가 한창인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전 9시 내몽골 바얀누르시 등구현 바얀골로진 봉량대천에 위치한 포인트 마트 앞에는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봉량대천 당지보석이 전학구는 폐기된 비닐 27.8kg을 포인트로 환산하면 28점에 달한다면서 어떤 물품을 교환하겠는가고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포인트 교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본 뒤 신중히 고민한 마을 주민 곽병룡은 보온병 하나, 세탁액 두 통을 교환하고 남은 포인트는 휴지로 바꿔달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직원들은 무게를 잰 폐기 비닐을 마을의 림시 보관소에 쌓아두었습니다. 폐기 비닐로 정리 포인트를 교환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등구현은 주로 옥수수와 해바라기를 재배하기 때문에 폐기 비닐을 대량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 비닐을 그냥 땅에 남겨두면 끊어지지도 않고 캐내기도 어려워 토양 비옥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도 초래합니다. 등구현 농업목축업기술보급센터의 견리 부주임은 폐기 비닐을 포인트로 교환하면 주민들이 비닐을 회수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폐기 비닐을 회수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구현에는 70 포인트 마트가 77개 있습니다. 마을의 전학군 서기는 우리 마을은 기존의 마을 관리 포인트 제도를 기반으로 폐기 비닐 수거를 포인트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말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kg 비닐막을 가져오면 1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5kg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냥 1kg으로 계산해줍니다. 포인트는 생활용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 비용 중의 일부는 마을 집체 경제 수익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상급 단위 보조금으로 해결합니다. 기술보급센터의 견리 부주임은 인력을 통한 비닐 수거는 소규모 토지나 산발적인 상황에 적합하지만 규모화 대량의 비닐 회수에는 대형 기계의 참여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얀골로진의 한 농경지에서는 폐기 비닐 회수기가 논밭 사이를 오갑니다. 기계 섬과 함께 롤러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토양에 남아있는 폐기 비닐들을 수거함으로 빨아들입니다. 견리 부주임은 기계 한 대가 시간당 10여 무 바트의 폐기 비닐을 수거할 수 있다면서 일회성 회수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견리 부주임은 대형 기계는 주로 합작사에서 제공하고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력 수거의 낮은 효율성과 높은 비용이라는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계 플러스 인력 방식의 수거률은 85%를 초과합니다. 폐기 비닐은 운송 차량을 통해 봉량대천 림시 보관소로 운송됩니다. 견리 부주임은 보관소에 비닐이 일정량 쌓이면 향과 진의 중개소로 집중 이송한 후 현지나 인근 기현의 비닐 재활용 기업으로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바얀누르시에는 이미 275개의 회수 거점이 건설되어 있고 448개의 림시 보관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현급회수센터 플러스 향진단위중개소 플러스 총급 림시보관소라는 3급 회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020년 가을 이후로 총 2만 1,400톤의 폐기비닐이 회수되었습니다. 회수된 폐기비닐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바얀누르시 한긴 후기에 위치한 바얀누르 천능 친환경에너지유한회사 단지 내에는 폐기 비닐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질서정연하게 무게를 측정하고 하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허혜강 회장은 우리는 톤당 약 70원으로 폐기 비닐을 매입하여 발전연료로 사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발전 외에도 폐기 비닐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바얀누르시 우라드 호계의 우윤 원경 물전략 관계위원회사의 공장에 들어서면 파쇄, 세척, 응집, 과류파 등 공정을 거쳐 폐기 비닐이 쌀알 크기 플라스틱 알갱이로 가공됩니다. 회사 장영근 총경리는 이 플라스틱 알갱이에 신소재를 첨가하면 점적 관수관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바이아놀루시에는 배기비늘을 재활용하는 기업이 총 23개 있고 회수, 이송, 처리 선순환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한때 쓰레기로 여겨졌던 폐기비늘이 백색 오염에서 녹색 자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바이아놀루시 농업 목축국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단계에서는 폐기비늘의 다양한 자원화를 이용 방식을 계속 모색하여 생산, 사용, 회수, 가공, 재사용을 아우르는 전산업 사슬을 구축함으로써 농경지 생태관리의 난제를 순환경제의 강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0: 먹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제1회 중국 아프리카 기업가 고위론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작년 4월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대등 관세를 내놓으면서 그 핵심 목표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년간 미국 정부는 새로운 투자 유치 실적을 지속적으로 선전하며 제조업의 전면적 회복 분위기를 애써 조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프로젝트와 약속들은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경우가 많거나 허위 공약에 가깝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제조업 원가 열세와 낙후된 기반시설 등 오랜 문제들이 다국적 기업들의 회기를 제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미국 투자 의향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기만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일부 국가의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관세 인상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주장한 데 따르면 2025년 미국이 확보한 투자 또는 투자 약속 금액은 루게로 20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떤 언론이나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백악관이 발표한 대미 신규 투자 목록 총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백악관 웹사이트의 최신 목록에 따르면 3월 10일까지 미국은 이미 4조 달러 이상의 기업 대미 투자 약속과 4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투자 약속을 유치했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 대기업 애플과 소셜미디어 대기업 메타는 각각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미국에서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기업 차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미국 오픈 AI, 미국 갑골문회사는 인공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미국에 건설하는데 5천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투자 약속 규모와 맞먹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8조 6천억 달러의 총투자액 역시 대체로 물타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과 기관들은 백악관의 투자 목록에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투자 의향이 과장되고 백악관은 높은 쪽으로만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메타의 6천억 달러 투자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애플의 2024년 전 세계 자본과 연구개발 지출은 각각 100억 달러와 314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도 유사한 투자를 발표한 바 있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모두 후지부지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백악관이 기록한 계산서는 1조 달러였습니다. 둘째, 약속된 투자 기간을 길게 늘려 실행 위험을 회피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일부 기업과 외국 정부의 투자 약속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회피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연합추장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미국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IBM, 스위스 노바티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은 향후 5년간 미국에 각각 1,500억 달러, 230억 달러,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D증권 분석가 스티브 스칼라는 기업이 대규모 확장을 결심했다면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이른바 재포장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유명 기술 기업들의 투자 약속에는 상당수의 업무 사업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가 투자가 아님에도 기업들이 묶어서 보고했고 백악관도 묵인한 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루이빌 대학의 로만 얀폴스키 교수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 발표는 종종 약속만 과도하게 하고 이행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약속들은 연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일종의 정치적 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관찰자들은 미국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 비용, 정책 환경 등 불리한 요소들이 국제 투자에 미국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제조업 발전의 체계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미국 제조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의 장기적 낙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망, 고속통신망, 효율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등 기반 시설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토목공정사협회의 2025년 최신 평가 보고는 미국의 기반 시설에 대해 C등급을 주었는데 이는 다른 주요 제조업 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공급과 기술 수준의 장기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미국에서 공정사 회의를 열려면 회의실을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미국 제조는 정책 불확실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는 3년에서 10년이 소요되고 이 긴 건설 기간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관세를 대표로 하는 미국 정부의 각종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번복이 잦아 이미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하스 스쿨의 전 원장이자 경제학 교수인 N.E. 해리스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번복은 제조업 부흥의 희망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 미국 제조의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힐 일간지는 미국 제조는 한때 내구성과 품질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고가라는 껍데기만 남았고 높은 가격이 반드시 높은 품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중들은 미국 제조업을 지지하지만 비싼 미국 제조 제품을 구매할 만한 저축이 거의 없어 외국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5: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서장의 장의학은 수천 년의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돌보는 특별한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깊이 있는 비밀과 효능을 오늘 선생님 모시고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변주 내에서는 독점 감로 장약 독점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런 장약이 질이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상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장의학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의학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바로 효과 있는 장약은 판매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약방에는 덕길 장약방에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약품이 독창성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그리고 특별한 자격 조건이라든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이런 정교한 장약방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또 장약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 치료 과정에서 몸의 변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 때문에 이 장약을 쓰면서 수시로 덕길 장약방을 찾아오셔서 장대표하고 상담 받으면서 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기혈이가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예, 우리 통하면 아프지 않고 막히면 아프다. 이런 중기학적 리로 있죠. 그리고 인체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도 한 가지입니다. 예, 통하지 않고 막히면은 많은 문제 생기죠. 우리 정치적으로는 전쟁도 날 수 있고 또 호상 분기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연을 본다 할 때에는 공기는 통해야만이 신선하고 물은 흘러서 순환이 돼야 썩지 않죠. 이것처럼 우리 인체가 이 통하지 않는다 할 때에는 병도 생기고 또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 노화, 통증은 막힌 곳이 있다는 이런 증거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위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1: 네. 예.
2: 이렇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또 먹으면 국물이 자꾸 올라오고
1: 네.
2: 이런 것은 밥이 맛이 없어서요. 밥맛이 없어서요. 밥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고픈 줄도 모르고 밥

0: 그거 먹니 많이 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바닥에 그 설태라고 하는 거, 그 하얀 게, 네. 하얀 게 그 두껍게 끼고, 아무튼 그거 먹지 못하니까 체중도 내려가고, 부들부들 자꾸 떨리면서 얘 맥이 없어서 그냥 누워있는 게 일상이 됐겠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서리, 의학도 다니는 선생님이 방송 듣고, 연칭 망대하고 저주 다시 이 두 가지 약을 썼댔습니다.
1: 네.
0: 이제 먹은 지 한 50일 됐습니다.
1: 네.
0: 근데 요즘은 이 식후물이 올라오던 게 멎었고, 속이 좀 더부룩하던 게 좀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왜 밥맛이 없던 게 밥맛이 돌아가지고서 이게 때리면 이 배고픈 게 알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삼시 세끼를 꼭 찾아 먹게 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맥이 없던 게 밥 먹으니까 그런지 이렇게 맥이 나고 누워만 있던 게 이전 시장에도 다니고 예, 가볍게 걷기도 하고 합니다.
1: 네. 비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효과 본 김에 아무래도 이 약을 더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1: 지금 어느 몇 달 썼단가?
0: 이제 50일 조금.
1: 아, 그래 뭐 3개월은 쓰십시오. 3개월을 쓰고 이 그다음에 또 당대표하고 상담하고 약을 바꾸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이 저주 다시 하고 망제를 같이 쓰면은 이 식욕도 돌아오고 또 흡수도 되고 그다음에는 이 원기가 생깁니다. 기혈이 생기면서 맥이도 나고 예, 맥이 난다 하는 건 면역력이 좋아졌다는 거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 우리 지금 소화계통이라 할 땐 중초라 합니다. 예, 그래 이 그 이 소화계통이 좋아지면은 또 심장이라든가 혹은 예, 우리 자꾸 이 랭기 또 환자분들이 내세 있으면 있으면서 또 아랫배가 차죠. 그것도 또 같이 나사집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다 활도 있습니다.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동안 예, 소변이 잦아서
1: 예.
3: 예, 특히 저녁에는 금방 갔다 온 같은데 또 계속 가고 싶고 밤잠을 못 잤습니다.
1: 예.
3: 아, 이튿날엔 또 눈이 얼굴이랑 게 팅팅 붓기지.
1: 예.
3: 붓겨가지고 소변이. 장마당 가 채소 썰러 장마당 가도 그냥 중간에 막 걱정돼가지고 장마당도 못 갔댔어요.
1: 네.
3: 예, 그러다 선생님 방송 듣게 돼가지고 장약이 효과 잘 본답니다. 예.
1: 네.
3: 예, 그래 또 길장약방 찾다가 장대표님한테서 런칭 마우제하고 허즐리뇨완 두 가지로 네. 계약해 줍니다.
1: 네.
3: 그거 지금 한 40일째 먹었는데
1: 네.
3: 야, 지금 몸이 너무 거뿐해져 너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지용 빠릅니다. 이래.
3: 예, 날씨도 좋지 장마당도 이제 시름 넣고 갔다 오고 그럽니다.
1: 예.
3: 붓긴 것도 싹 내리고.
1: 예. 그리고 예. 몸이 찬 게 해결되는 게 알깁니다.
3: 예, 이 또 예. 먹어야겠습니까 지금.
1: 예, 기간이 얼마 동안 썼습니까?
3: 40일 좀.
1: 40일 썼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그래서 3개월은 쓰셔. 그 정도 아, 됐으면 좀 심합니다.
3: 예. 예.
1: 그래서 원래는 거기다 하나 더 써야 됩니다. 스류르르완이란 것은 또 빠릅니다. 위하고 네.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보양해주는 이런 약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미 두 가지 쓰고 효과 보니까 네, 3개월을 네. 견지했으셔.
3: 예, 약방 다시 잘 찾아가서 잘 문의하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아, 저는 예. 안겠거나 3월 초부터 머리도 무겁고 몸이 되니까 이런지 휘잉 하고
1: 네.
4: 보고 또 귀에서도 소리도 나고 심장도 또 많이 답답하고 예. 또 그러니까 네. 손발이 또 졸입니다.
1: 네.
4: 또 때로는 또 얼굴도 또 어찌 뻑뻑.
1: 네.
4: 아, 이 봄에는 또 무슨 모두 이 뭐 등이 발작할 때라니까 무서워 부여올까 봐서 고기가
1: 예.
4: 항상 걱정돼서 그래서 내 자주 저 길장약방 차가 생긴다 그러는데
1: 예.
4: 방문이를 자주 하지
1: 예.
4: 그래서 이번에 또 가서 물어본 게 피수의 전수완하고 쌍무완 동말기완 요 세 가지를 같이 먹어보랍니다.
1: 예.
4: 그래서 요거에 한 달 먹었습니다.
1: 예.
4: 한 달 먹은 게 심장이 답답하고요 달달이 졸이

0: 경기 이용이 특별히 용도화됐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좀 너무 작고
1: 그 어지러운 거랑 다 나사집니다.
0: 예.
1: 어지럽고 저리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후들후들하고 예. 예. 잠이 잘 안 나오고 머리라매 좀 예. 좀 흐릿허분하고 이런 증상이가 예. 그 세 가지 드시면 다 없어집니다.
0: 어 그렇든가.
1: 예. 그리고 예. 그 세 가지 그렇게 드시면 중풍근 심하게 해도 됩니다.
0: 아하.
1: 예.
0: 네 가지.
1: 예, 그렇죠. 누구나 다 어지럽기만 하면은, 아이, 중풍이 올까봐, 그리고 숨이 차면은 이 심자에 설까봐, 그게 근심되죠.
0: 예.
1: 근데 그렇게 세 가지 같이 있으면, 예, 그런 근심이 없어도 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밤에 잠도 잘 옵니다.
0: 예.
1: 네. 예.
0: 그럼 이렇게 헛가볼 때 또 먹어야 되겠네요.
1: 예. 그 508-9929번에 그냥 연기하면 됩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저는 이 잠 이용 아이 와서
1: 예.
3: 너무 잘 먹습니다. 그러면 이 잠에 아이가 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흉하고 어지럼증도 나고 혈압도 좀 높고 이게 색도 예, 살짝 와댔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 귀에서 소리 나고 저는 이게 돌아오면 예, 영 잠을 못 자고 그 수면제로 예. 막 또 하나를 먹으면 너무 과할 거 봐. 반알씩 먹으면 예. 한 시간 하나만 해도 그 안에도 예. 무슨 오가지 탔던 생각이 막 나고 꿈이 어수부레 한 꿈이 오면서 예.
1: 네.
3: 영신경이 염이나 그런 그 깊은 잠을 들지 못하고 예. 영신경에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1: 네.
3: 예. 선생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서정약이도 통해서 예. 치수의 전주한 무엇도 커와 안정한 이 세 가지 약을 얻어서 한 70분 먹었습니다.
1: 네.
3: 그게 야 용서 쓴다. 너도 시간 거도 잠 푹 자고 나까에 그렇게 머리 어지럽고 심하던 게 하나도 없어지고 첫째에 아침에 일어나면 영 정신 난다.
1: 네 맞습니다.
3: 그리고 둘째는 두 번째로는 밥 맛이 있습니다.
1: 네.
3: 밥이 그렇게 맛이 없어 맥이 똑 떨어졌습니다.
1: 네.
3: 근데 세 번째는 영 몸이 거뿐한 감이 난다.
1: 네. 맞습니다.
3: 예. 예. 이래면서 예, 영심이 나고 밥맛이 좋고 용서했습니다. 그래 선생님 나는 이거 예 먹던 기만이 조금 더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그 세 가지를 예, 쓰고 설이 그 수면제를 뗀 분들도 많습니다.
3: 예, 수면제 지금 한 달 먹었어요.
1: 예, 그리고 예, 그저 한 반년 쓰셔. 그러면은 예, 신경이 다 제대로 온정돼서 예, 균형 잡은 다음에는 예, 심내혈관 질환이 다 같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3: 예,
1: 이 안선왈에서 처음 효능이가 예, 이 감정 조절을 잘한다 이겁니다. 감정 조절도 예. 잘 되고 수면도 개선시키고 심신은 모두 안정시키고 오장육부의 균형을 바로 잡아서 건강을 유지시킨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3: 예.
1: 예.
3: 예 그래, 정신합니다.
1: 맞습니다. 그 오장육부가 예. 이제 지금 소화 잘 된다 이것도 예, 이 같이 일했으면은 오장육부 균형이 되면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예.
3: 예.
1: 그리고 예, 그 변도 잘 통하고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3: 예. 그럼 몸이 용거뿐에 됩니다.
1: 네. 예. 그래 수시로 장, 예, 장 대표하고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3: 예예. 예.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예 저도 감다장약 먹는 사람입니다. 치수의 전두환하고 예, 바오의 청생활하고 당생활을 먹습니다. 지금.
1: 예.
4: 어제 먹는 가무에 노공후유증이 와서 이전에 1년 남아 된다 그랬는데 예, 아직도 혈압도들이 잘 나야 되고 머리 아프고 예, 머리가 흉함에 어지럽고 이래서 예, 하루에도 혈압이 하고 두세 차씩 먹습니다.
1: 네.
4: 겨우 심장이 속이 답답하면서 예, 침침하기도 하고 이래서 예, 저기 하던 저기 이 세 가지 약이 됩니까? 이 합해서 이 이거는 두 달 가량 먹었습니다.
1: 네.
4: 그런 게 혈압도들이 잘 돼가지고 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힘하던 것도 낫고 이 그다음에 정신도 나고 이 그다음에 이 걸음걸이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그랬댔습니다.
1: 네.
4: 그것도 나사졌습니다.
1: 맞습니다.
4: 이, 네. 이렇게 먹은 게 그러니까 나의 구름도 잘 걷고 하니까 나의 나가 운동도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전에 장 거의 혈압도 소리 잘 되니까 나의 장볼라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예. 이렇습니다.
1: 네.
4: 그러면서 할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머리가 아예 아프고 신장이 답답하고 침침하던 것도 많이 나서지고 소리 예, 이렇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용서습니다.
1: 네.
4: 그래 이렇게 서울 때에 예, 지금 활동이 구하니까 나에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이 치수의 전주와는 감로 장약에서 첫 번째로 가는 이런 좋은 약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4: 아,
1: 뇌하고 감사합니다. 신경, 심장 이거 다 건강하게 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4: 그래 이거는 혈압이 하고 그것도 한 번씩만 먹고 여러 번 먹던 게 안 먹어도 된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예, 심장이 많이 든든해집니다.
4: 예, 예.
1: 심장도 든든해지고 예. 마음도 든든해지고
4: 예.
1: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4: 예. 예. 속이 답답하던 것도 속이 시원하니까 잠도 잘 자고 영도
1: 맞습니다. 예. 예. 그래 수시로 예. 또 약방에 연계하며 쓰십시오. 예.
4: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렇게 우리 입체에 생기는 모든 질병이라든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늙고 어떤 사람들은 좀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죠.
2: 네.
1: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 무릎이만 아픈 게 아니라 근육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디나 통증이 많이 생긴다 할 때에는 이 막힌 곳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이 막힌 곳을 뚫어준다 할 때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다 사라집니다.
2: 네.
1: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치수의 전주환이가 러인 분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약이고 이 재구매률이가 가장 높은 약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러니언이는 통증 관리만 잘해도 예, 이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우리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은 문제는 인체의 기능 저하 예, 각종 통증을 일으키고 실제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은 근육에 젖산이나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서 근육이 경직도 되고 통증도 생기고 관절이 유난하게 작용하지 못하면서 관절 통증이라든가 퇴행성 변화가 심해집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병나고 늙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순환 불통이 있다 합니다. 예, 그리고 중리학적 리론에서 막히면은 아프고 통하면 아프지 않다는 이런 말은 우리 인체는 막혀가는 과정이가 바로 병나고 늙어가는 과정이고 이 막힌 것을 통하지 않으면은 백병이 생깁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약을 써도 잘 안 되던 분들이 지금 치수의 전주화를 쓰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게 좋아집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은 이 치수의 전주환은 지금 떨구지 않고 그냥 이어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2: 네.
1: 예, 근데 처음에 좀 병이 엄중할 때에는 하루에 한 번씩 드시는 분들도

0: 있습니다.
1: 네.
0: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좀 중풍 후유증이 심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좀 나사진 다음에는 두 날에 한 번, 세 날에 한 번, 혹은 이 일주일에 한 번까지 쓰면 됩니다.
1: 네.
0: 예, 그러면은 이 아까 환자분처럼 중풍이 발생하는 것도 또 예방도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환원은 모든 순환 불통을 활통시켜서 병적인 체질로 개선시키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예, 우리 원천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힘을 키워서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추위를 좀 심하게 타는 냉혈 체질이라든가 혹은 겉은 열하고 속은 찬 체질, 온몸이 열하고 이 하반신은 찬 이런 체질이거나 혹은 손발은 따뜻한데 배가 찬 분들이 또 있죠.
1: 네, 있죠.
0: 배만 만져보면 또 윗배하고 아랫배 다르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체에서 열이가 균열이 좀 골고루 펴지지 못하는 거 말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 치수의 전조화를 쓰면은 우리 7가지 순환이 통하면서 우선 먼저 몸이 이 온도가 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 네.
0: 예, 우열하던 분들은 아래 따뜻하게 되면서 손발부터 좀 따뜻하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많은 이런 체질을 개선시키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서는 이 치수의 전주환이가 제일 우선으로 써야 되는 이런 약입니다.
1: 네.
0: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국외에서는 치수의 전주화로 중국에서도 예, 중국에서도 가장 최고의 이런 약이라고 또 합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고의 약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치수의 전주화는 심장과 뇌의 혈액 공급을 현저하게 개선시키고 심장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서 뇌세포도 활성화하고 뇌신경을 조절하면서 심장과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아주 선명합니다.
1: 네.
0: 네, 대부분 지금 아마 머리가 좀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심장 가슴이 답답하거나 하면은 긴장하지요.
1: 그렇죠.
0: 예, 내재가 있으면은 이 증상 제일 긴장해야 합니다. 예, 근데 이러한 증상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지금 치수의 전주화는 현대 중로년 분들에게는 필수적이고 귀중한 이런 보물급 장약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중로년 분들이 장기적으로 복용하면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도 할 수 있고 각 내분비선의 분비도 강화하면서 오장육부의 기능이가 에, 이 쇠퇴해지거나 혹은 로화가 되는 거 좀 천천히 늦춰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1: 네.
0: 에, 그리고 혈액하고 림프구의 활성도 높여줍니다. 예, 우리 림프라 할 때는 우리 인체에서 배수구라고 하죠.
1: 네.
0: 나쁜 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이런 예,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또 림프구의 나쁜 물질까지 제거해준다 이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인체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생리적 나이를 젊게 하고 나이가 들어도 좀 쇠약해지지 않으면서 정신적으로나 혹은 예, 육체적으로나 모두 건강하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치수의 전주화를 쓰시는 분들은 예, 한결같이 아, 이 약은 나는 계속 먹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늘 제가 가서 또 한 가지 신뢰를 예, 봤는데 그 환자는 간질병인데 14살짜리 손자를 할머니가 데리고 왔는데 인전 치수의 전주화를 쓰고 이 간질병이 발작하는 이 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네. 아, 14살짜리도
0: 그렇죠.
1: 아, 먹을 수 있는 거죠?
0: 네. 간 좀 심한 이 뇌신경물에 간질병이 있는
1: 네네.
0: 예, 우리 일반적으로 소성분들이 간질병이라 하죠.
1: 네, 좀 치료하기 힘든 것
0: 같아요. 예, 예.
1: 네.
0: 그리고 간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미 좀 지력 상태도 많이 모자라고 아, 네. 이런 안데 지금 이 수고서 많이 나사졌습니다.
1: 네.
0: 그 발작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집에서도 그냥 견지했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화는 또 가장 큰 우점이라 할 때에는 이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우리 림상 관찰에서 간하고 신장 기능에 아무런 손상이 없고 모든 혈액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안전하고 약효가 특이하면서 생명을 지켜주는 이런 보물급 장약입니다.
1: 네.
0: 예, 그 집에서도 그 할머니가 아주 힘들게 그 손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많은 약을 써도 안 되고 지금 이 약을 쓰고 많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그 정도로 지금 효과를 보는 이런 약입니다.
1: 네.
0: 예, 그 어느 심한 환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혈액이라든가 소변, 대변, 림상 검사에서도 아무런 비정상적인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성하고 부작용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는 치수의 전주화는 심내혈관 질환 치료에서는 아주 명확한 이런 효능이 있는 가장 리상적인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중풍에 걸려서 본인이 인생이 끝이 날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아주 힘들죠.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마지막에는 경제적으로 딸려서 더 치료를 못할 때에는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1: 네.
0: 때문에 이런 중풍을 모두 걱정하는 분들은 우리 치수의 전주환이라든가 혹은 천샹활이라든가 혹은 장샹활 이런 약들을 같이 결합해 쓰면서 또 이미 중풍이 온 분들은 쌍후환도 결합해 쓰면 회복이 또 빠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5일은 리파 절기입니다. 리파는 보통 양력으로 5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드는데요. 24절기 중 7번째 절기이자 여름의 첫 절기이기도 합니다. 리파는 초여름이 정식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하죠. 초여름 날씨는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곳곳에 핀 예쁜 꽃들과 새싹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우리 친구들은 바나나를 즐겨 먹는가요? 바나나의 겉은 노랗고 속은 부드럽죠. 맛도 달콤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영양물질과 적당히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유익한 점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요 생산지입니다. 열대 과일인 바나나에는 도대체 어떤 영양물질이 들어있을까요? 바나나는 일반 과일 가운데서 탄수화물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자당,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포도당과 과당이 주를 이룹니다. 때문에 우리 몸에 에너지와 당분을 빠르게 보충해주고 몸의 기능을 신속히 회복시켜주죠. 많은 선수들이 경기 중에 바나나를 먹곤 하는데요. 바나나 한 개를 먹으면 탄수화물을 약 40g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소화 부담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도 배고프거나 운동을 한 후에 바나나를 적당히 섭취해 보세요.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운동 개구리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저녁에 잠을 잘 자나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바나나는 비타민 B6과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잠들기 힘든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좋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할 경우 잠들기 어려운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타민 B6과 마그네슘은 각기 인체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비타민 B6은 신경계통의 기능 조절을 돕는 물질로 뇌에서 트리프토판과 멜라토닌의 형성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트리프토판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참여하여 마음을 차분하고 유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죠. 100g의 바나나에는 43mg의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이는 사과의 10.7배랍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고 이처럼 비타민 B6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을 더욱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도 훨씬 수월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계속해 동요 꽃꿈을 듣고 바나나에 들어있는 기타 영양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100g의 바나나에는 약 2.6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과, 복숭아, 귤 등 일상적인 과일들과 비교했을 때 바나나는 뒤지지 않는 훌륭한 식이섬유 공급원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바나나를 적당히 섭취하면 변비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변비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잘 익은 바나나를 먹어야 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탄닌산이란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오히려 변비를 더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의 어떤 상태가 완전히 익은 것일까요? 잘 익은 바나나는 노란 껍질에 갈색 반점이 있고 과육이 부드럽습니다. 네, 동요 어여쁜 진달래를 듣고 올게요.

바나나에는 칼륨 원소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100g당 약 256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과일 중에서 칼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주고 혈압을 조절해주며 근육 기능을 유지해주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바나나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칼륨 보충 간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요 아기별을 보내드립니다.

바나나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구매한 바나나가 덜 익었다면 급히 먹지 말고 섭씨 20도 정도의 실온에 두면 저절로 익는답니다. 이 온도에서 바나나는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에틸렌 기체를 방출할 수 있는데요. 껍질의 엽록소가 줄어들고 카로티노이드가 많아지면서 껍질이 초록색에서 점차 노란색으로 변하게 된답니다. 바나나는 한 번에 조금씩 사는 것이 좋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실내에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섭씨 14도에서 섭씨 20도 사이 온도가 바나나를 보관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입니다. 냉장고에 넣어 보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친구들이 있을 테죠. 바나나는 섭씨 11도 내지 섭씨 13도 이하의 온도에서 냉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냉장고 온도는 섭씨 4도 좌우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바나나가 얼어버려 동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나나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좋지만 바나나만 먹지 말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물질과 적당히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유익한 점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달콤하고 맛있는 바나나. 잘 골라서 먹으면 운동 후 에너지 보충은 물론 숙면에도 도움을 주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기에 찬 냉장고보다는 실내의 서늘한 곳에 보관해 두는 것이 바나나를 더 맛있게 즐기는 작은 지혜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미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한홍자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엄마의 행복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만들래.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사하면요 우리 엄마 입가에 미소 어려요. 할머니 무거운 짐 들어드리면 우리 엄마 기특하다 보듬어 줘요. 나는야 엄마의 희망이래요.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지킬래.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지킬래.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4일 도문에서 중대대성 건설, 변경촌 건설, 문화관광산업발전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성당위 성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과 최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 주동으로 민생복지를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으로 인심과 힘을 응집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변경 동상구의 독특한 지역 위치 조건과 정책 우세에 의탁해 스스로 압력을 가하고 분발 정진함으로써 현역 경제의 질 제고와 효익 증대로 작은 현실에 큰 담당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도문 화학공업단지를 찾아 길림가화, 폐, 플라스틱, 화학순환 리용 1기 대성 건설 현장에서 시공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상이 건설되면 백색 오염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 플라스틱을 순환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질 개선, 순환 경제 발전, 신질 생산력 육성

0: 시범 인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시공 명령을 통과하고 강철 구조물 축조, 탱크 설치 등 공사를 다그쳐 추진하며 공장 구역 및 주변 환경 승격 개조를 착실히 들어주어 대상이 기일 내 운행에 투입되고 효익을 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광락 중화물 첨가제 대상은 주로 아린산, 에스테르, 항산화제, 활성화제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로 플라스틱 가공, 고무 제품 등 업종에 응용됩니다. 호가복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진도를 살펴보고 소개를 청취하면서 생산 능력 규모,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며 전력으로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들어주어 대상에 조속히 건설되고 기일 내에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현유 대상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과학원, 장춘, 응용화학연구소 등 과학연구 단위와의 실무 합작을 강화하며 산업 생태권을 다그쳐 완선하고 산업 사슬을 1층 연장해 산업 규모를 끊임없이 키워야 합니다. 중탄명신 화학공업 과학기술 연산 4,600톤 탄소섬유 대상은 비소각 열분해 기술에 의탁해 폐탄소섬유 복합재료에서 탄소섬유 제품을 추출 생산하는데 스마트폰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 고급 탄소섬유 낚싯대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호가복은 원료 내원, 설비 구매, 공사기일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공장 건물 개조 진도를 다그쳐 추진하고 설비 주문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사업을 잘 들어주어 생산 흐름선이 조속히 돌아가도록 확보함으로써 하루빨리 실질적인 효익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문 국문통상군은 인산 인해를 이뤘고 각지 관광객들이 앞다퉈 국문에서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호가복은 경영 모식 배치, 운영 모식 등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두고 두 나라의 풍장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고 경영 모식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배치하며 유람 로선을 정성껏 설계해 관광객들이 국문에서 조국 산하를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국적인 풍광도 한눈에 담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변경 관광의 흡인력과 감화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도문시는 통상구 기초시설 건설을 다그치고 통상구 플랫폼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통상구와 문화관광, 현대물류 등 산업의 연동 발전을 주동해 통상구 우세를 경제 우세와 발전 우세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조사연구기관 호가복은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경의 봄비 구경 체험 활동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이 활동이 전개된 이래 전국 214개 가정이 연변을 찾아 온 오프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요약한 호가복은 긍정을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을 뛰어넘어 결연을 맺고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전국 각지 가정들이 연변을 찾아 연변을 느끼게 했으며 함께 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손잡고 봄 나들이를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서로의 감정을 융합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리념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을 견지하고 활동 형식과 내포를 끊임없이 풍부히하며 참여도가 높고 체험감이 강한 특색 활동을 기획 출시해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간판을 널리 알려 연변 중화민족 공동체의 확고 수립에 생동한 본보기가 전국의 명성을 떨치게 해야 합니다. 길림절강 접목합작 대상은 주로 월청진 마패촌의 현유 민가 광장 등을 개조 승격합니다. 호가복은 개조 후에 민박이 들어가 내부 장식 개조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331 국도와 린접한 지리적 우세에 의탁해 오가는 자가운전 관광객, 견학단체 등 고객들의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하고 민박 부대봉사 시설을 완성하며 일상 운영과 관리 보호를 착실하게 해 민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변경 주민의 증수 지불을 추동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는 관건은 중대대상 건설을 다잡아 대상으로 산업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산업으로 향촌의 인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산업 발전을 다잡아야 합니다. 전망이 좋고 효과가 빠른 일련의 량질 대상을 배치하고 향촌 관과 농촌 전자산 거래, 특색 재배 양식, 농특산물 가공 등 부민 산업을 발전 장대시켜 여러 민족 대중이 집 근처에서 돈을 벌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큰 힘을 들여 331국도 연산의 환경 정돈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무너진 담장, 폐기된 우리, 함부로 지은 건축물 등 두드러진 문제를 다같이 해결하고 연선의 녹화, 미화, 담장 보수 등 사업을 힘써 추진해 향촌이 1층 아름다워지게 함으로써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연 풍광으로 산업 발전의 밑바탕을 다지고 향촌 관광의 이체를 더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발전의 기초는 산업에 있고 산업의 지탱은 대상에 있는 바 중대 대상을 착실하게 틀어줘야만 산업 토대의 근골이 튼튼해지고 발전 뒷심이 충족해질 수 있습니다. 도문시는 대상을 관건으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무로 실적을 내고 책임감으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제하며 산업 발전 난제를 해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중대 대상에 락착돼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지도 간부가 책임지고 연계하며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등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대상 건설 수요를 밀접히 추적하고 용지, 환경평가 등 심사 비준 요건을 자세히 정리하며 자금 조달, 시공 조직 등 관건 고려에 초점을 맞추어 정밀하게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병목 제약을 백방으로 해결하고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운행에 투입돼 효익을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 규모를 장대시켜야 합니다. 전원 참여, 상하 연동의 투자 유치 모식에 따라 투자 규모가 크고 지탱 능력이 강한 일련의 제조업 대상들을 유치해 락착시켜야 합니다. 방직 복장, 농특산물 가공 등 특색 우세 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정밀화학공업, 신흥에너지 저장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가속화를 촉진하며 산업 구조를 힘써 완선하고 최적화해 경제발전 토대를 끊임없이 다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화관광 시장을 뜨겁게 달궈야 합니다. 국문관광종합체, 일광산 삼림공원, 87거리 등 풍경구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하고 백년 부락, 두만강 공원 등 풍경구 경영 모식의 쇄신을 주동하며 더 많은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기획 출시해 인기와 상업 분위기를 더 잘 모으고 소비 정성을 견인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연신,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도문시 정부 주요 책임자가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영정시 규모 이상 공업기업 중 하나인 초선야급육안회사는 55년 발전 과정에서 시종 자주적 혁신을 견지하며 약품 개발, 생산 과정에서 완전한 의약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초선야급육안회사에 들어서면 현대화된 사무실 환경과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작업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변 의약산업의 뛰어난 대표로서 초선야급의 발전 궤적은 지역산업 전환 승격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초선야급육안회사 판공실 주임 장정입니다. 초선야급은 발전 과정에서 선으로 영정 초선생물공정육안회사와 길림초선의약육안회사를 설립해 완전하고 생기있는 의약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초선야급은 50여 년 역사를 가진 오래된 공장구역에서 현대화된 새 공장구역으로 이전해 생산설비와 공정의 전면적인 혁신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능력도 현저히 향상시켰으며 약품, 건강제품, 기능성 식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분야에서도 배치를 강화했습니다. 우양 브랜드 낫또 계열 제품과 인삼 제품은 전국 273개 지역에서 팔리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장정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주로 노인과 어린이들의 건강 수요에 중점을 두고 정밀하게 배치해 어린이와 노인 건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선생물에서는 낫또와 장백산 약재의 심층 결합을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낫또의 생산 원료는 콩인데 저희가 쓰는 콩은 연변의 비유전자 변형 콩으로 당지 농민들의 수입 증대도 이끌고 있습니다. 15세기 초선야급은 신제품 연구 개발과 기술 이전을 계속 추진하면서 장백산 특색 자원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식품, 보건품, 민족의약 분야에 중점을 두고 건강산업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더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기업은 신약 연구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외지에서 위탁받은 제품 생산을 다그치며 새로운 나토 생산 흐름선을 전면 가동시켜 더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발전을 통해 연변 도약 추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0: 2026년 5.1 국제노동절 경축 및 길림성 5.1 노동상과 노동자 선봉호 표창 발포 활동이 일전 장춘에서 있었습니다. 버드와이저 연결 맥주위원회사 부고급 공정사이며 양조사인 성헌이 양조업계에 수십 년간 뿌리내린 장인정신의 견지와 뛰어난 기술혁신 성과 그리고 두드러진 업계 기여로 전국 5.1 노동 메달을 받았습니다. 양조 생산과 기술 개발 일선에서 20여 년간 일해온 성헌은 시종 양조 사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과 열심히 연구하는 끈기를 바탕으로 양조 공정 최적화, 술의 무게감, 질감 설계 연구 개발, 품질 관리 향상 등 핵심 업무에 몰두한 그는 평범한 기술자로부터 업계의 기술 골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전통 양조 기술의 정수를 견지하는 동시에 업계 발전 추세를 바짝 따라 전통 공정과 현대 과학기술의 심층 융합을 추동했습니다. 버드와이저 연결 맥주위원회사 공회 부주석 리명입니다. 성은 버드와이저 회사에 입사해 26년간 근무했습니다. 대상 혁신에서 그는 팀을 이끌고 혁신적으로 각종 난관을 공략해 기업의 200여만 원의 물자원 절의 효과를 가져왔고 로령모범 혁신 작업실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두 가지 혁신 응용 기술과 약 30가지 혁신 실천 사례를 연구 개발했습니다.
2: 혁신 실천 대约 30项.
0: 그는 작업장 일선에서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꾸준히 개선하면서 기술팀을 이끌고 여러 양조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생산 능률과 에너지 리용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가 개발한 당화 시스템 CIP 과정 원료 절감 공예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 제품 세대 교체, 브랜드 승격에 강력한 기술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버드와이저 연결 맥주위원회사 부고급 공정사 성훈입니다. 우리 맥주 속에 효모 함량이 비교적 높아 려과가 쉽지 않았기에 효모 원심 분리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장비는 정상적으로 설치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되지만 우리는 야근을 하면서 1회 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맥주 속의 효모를 효과적으로 분리해 제품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단연대 성은 기술 인솔과 후배 양성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그는 양조기술 청년 인재를 알심들어 양성하고 기회와 경험을 아끼지 않고 공유해 전문성과 장인정신이 뛰어난 기술팀을 만들어 기업, 나아가 업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인재들을 비축했습니다. 그는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노동자의 일터사랑, 인류를 추구하는 정신, 간고분투, 과감히 혁신하는 노력모범 및 장인정신을 구현하고 양조업계 기술 일꾼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줬습니다. 성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메달은 영광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자 담당이고 편달이면서도 경례입니다. 저는 이 영예 칭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높은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알심들여 좋은 제품을 만들어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연결 공업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 근년래 안덕현에서는 체육교육계획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특색 수업체계를 구축해 교정체육이 전면 보급에서 고품질로 나아가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가운데서 신체를 건강히 하고 즐겁게 성장하게 해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봄날의 가장 따뜻한 풍경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안덕현 왕덕대 홍군수학교, 안덕현 제3수학교 운동장에서 정체로운 축구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교장컵 축구 경기는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풍부히 해주고 있는데 바로 안덕현에서 체육과 교수를 융합한 생동한 실천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안덕현 각 중소학교들에서는 단계별로 흥미로운 야외 실천 활동을 알심들여 설계했습니다. 재미있는 체육 수업은 학생들이 즐거운 운동을 통해 체육의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격정으로 차넘치는 경기는 아이들이 경기 속에서 신체 자질을 제고하게 함으로써 심신이 건강하고 전면 발전한 시대 신인을 육성하는 데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덕현 왕덕대 홍군수학교 안덕현 제3수학교 학생 송소영입니다. 저는 체육 수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체육 수업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업간 휴식 시간이 길어져 운동할 시간이 많아져서 수업 시간에는 더 집중이 잘 되고 주의력도 더 높아졌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함께 줄넘기도 하는데 몸을 단련할 수 있을 뿐더러 단체 합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안덕현 제2소학교 학생 림혜택입니다.

0: 체육 수업에서 선생님은 공잡이와 넘겨주기 방법을 가르쳤는데 몸이 잘 단련돼 더 건강해지고 더 힘이 실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축구 경기도 자주 조직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면서 견지와 협동 정신을 알게 됐습니다. 안덕현 제2수학교 교장 려부빈입니다. 현 교육 및 체육국의 총체적 포지에 따라 학생들의 신체 건강 자질을 전면 틀어주고 학생들의 신체 건강, 훈련과 양성을 강화해 학생들의 신체 건강 자질이 크게 제고됐습니다. 향후 더 장기간 견직에 반드시 학생들의 건강 제일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안덕현에서는 현지 축구의 발전 실제와 결부해 축구 발전 건설 사업 추진 실시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방안은 전현 각 학교에서 매주 적어도 한 번 축구 수업을 편성하고 각 유치원에서 최소 한 번 축구 구역 활동을 펼치도록 명시했습니다. 한편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중인재 성장 통로를 원활히 구축해 축구 특장이 있는 학생은 소학교 3학년부터 안덕현 교정축구 유망주 저장고에 등록하게 했습니다. 안덕현 왕덕태 홍군 소학교, 안덕현 제3소학교 교장 동정입니다. 체육개혁 방면에서 국가교육요강의 건강제일이란 교육이념을 따릅니다. 수업 개혁 방면의 시간 배치에서 통괄 포치해 오전 업간 활동과 오후 업간 활동을 잘 틀어주어 축구 훈련을 대업간 활동에 포함시켰습니다. 동시에 축구를 기점으로 매주 두 번의 축구 수업을 설치했습니다. 업간 휴식 시간을 연장하던 대로부터 매일 한 번 체육 수업을 설치하고 교정 축구 연맹전을 개최하기까지 안덕현에서는 체육 교육 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고 체육 교육 융합을 질선으로 삼아 체육을 일상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또 경기장에서 훈련하며 전 지역을 연결해 활력 교정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체육 개혁이 기층에서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1: 연면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꿈과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오늘 삶의 향연 코너에서는 평범하지만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몇 분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굳건한 신념, 꿈, 그리고 책임감으로 자신만의 향기로운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30년 동안 유아 교육 현장을 지켜온 선진삼일꾼 용정시 제3유치원 원장 왕흔 선생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32여 년간 그녀는 줄곧 당을 위해 인재를 기르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기른다는 사명을 가슴에 새기며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책임감으로 아이들의 동심을 밝혀봤습니다. 아래 왕흔 선생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용정시 제3유치원 당지부 서기 겸 원장인 왕흔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30여 년간 세종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사명을 명기하면서 뜨거운 교육 열정과 확고한 당원 책임감으로 유아 교육의 최전선에서 꾸준히 분투해 왔습니다. 학식으로 지식을 가르치고 덕으로 아이들을 감화시켜야 합니다. 1992년 훌륭한 교원으로 되려는 꿈을 안고 처음으로 삼척교단에 올라선 그날부터 왕흔이 시종 견지해온 교육원칙이었습니다. 어떤 일터에서든 직위가 어떻게 변하든 왕흔은 항상 자기를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교원의 직책을 참답게 이행했습니다. 다양한 교수 경험이 쌓이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도 깊어지면서 왕흔은 점차 훌륭한 교육사업 일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20년 왕흔은 용정시 제3유치원을 설립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고작 3명뿐인 교원과 모든 것을 0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임시 당집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직책을 겸임하면서 유치원 설립의 온갖 심혈을 몰고 단 1년 만에 유치원이 사용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반 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2년 후에는 유치원 규모가 처음에 4개 학급 57명 유아에서 12개 학급 306명으로 빠르게 확장이 됐으며 당집원의 맨 처음 3명의 당원만 있던 조직에서 19명의 당원과 22명의 당 열성 분자를 둔 용정시 선진기층 당조직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유치원 운영이 안정적인 궤도기에 들어서자 왕흔은 사업의 초점을 특색교육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천성에 순응하고 개인의 차이를 존중을 하며 자연성장의 법칙을 따르고 긍정적인 지도를 통해 좋은 품성과 습관을 양성해야 한다는 교육 리듬을 견지하는 도대에서 과학으로 아이들의 동료를 즐겁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학 특색 교육 모식을 내봤습니다. 그는 교원 대우를 이끌고 과학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다원화 디지털 수업을 연구하고 소중대반의 스마트 블록 프로그래밍 게임 수업을 설치했으며 전주에서 첫 번째로 유치원에 길림성 청소년 과학 사업실을 설립했습니다. 동시에 덕육 활동과 결바여 과학 주제 모임, 과학 소강당 등 다양한 형태의 과학 보급 활동을 견지하면서 유치원의 과학을 사랑을 하고 과학을 이야기하며 과학을 활용하는 훌륭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왕흔은 과학특색 교육을 잘 틀어지는 동시에 교원대우 양성에도 큰 중시를 돌렸습니다. 개원 초기 유치원 교원들이 보편적으로 나이가 젊고 경험이 부족한 것을 인식을 하고 그녀는 시범 수업 플러스 전문 훈련 플러스 방조 부축 플러스 과제 주도의 교원 양성 모식을 혁신적으로 재대근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빠르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녀의 인솔하에 유치원 교원팀은 처음 3명에서 현재 61명의 전문대우로 발전을 했고 유치원에는 교원들이 단결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착실한 사업 태도와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왕흔은 선호하여 국가 중점 과제 연구 선진 일꾼, 전국 아동 교육 주제 활동 우수 지도 교원, 길림성 교육학회 선진 사업 일꾼 등 국가성 주급 영예 30여 개를 획득했으며 그의 인솔하에 용정시 제3유치원은 선호하여 전국 아동 주제 교양 우수 조직단이 길림성 교육학회 선진 집단 등 빛나는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용정시 제3유치원 당지부 서기 겸 원장인 왕흔에서 뜨거운 교육 열정과 확고한 당원 책임감으로 유아 교육의 최전선에서 꾸준히 분투해 왔습니다. 그는 학식으로

지식을 가르치고 덕으로 아이들을 감화시켜야 한다는 교육 원칙을 견지하고 자신에 대해 엄격히 요구하면서 교원의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였고 훌륭한 교사일꾼으로 성장을 했으며 주름진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이번에는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와 도전에 나선 한 여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로 만나실 분은요, 용종시 동성용진 태평촌의 현화자 씨입니다. 그녀는 타양에서의 힘든 생활을 뒤로하고 배운 기술을 안고 고향에 돌아와 식품 가공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발전을 하려면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혁신과 창업을 추진시키려면 인재를 잡아야 합니다. 대중창업, 만민창조의 열풍이 마치 불꽃처럼 수수한 창업자들의 꿈에 불을 지폈습니다. 용정시의 발전에도 이런 꿈을 가진 선행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5년부터 전주 쪽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의 길에 오르는 사람들의 줄을 지었습니다. 용정시 정부에서는 귀향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함께 손을 잡고 고향 건설에 나섰습니다. 약 500여 명의 귀향 창업자들은 불굴의 의지와 친근한 두 손으로 해란강

안에 자기의 꿈을 그려나갔습니다. 귀향 차업자들 가운데서 선전 일꾼을 물색하기 위하여 영종시 당위 조직부에서는 6월부터 해랑강 위채 플랫폼에 전문란을 설치하여 선행자들의 업적을 선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득불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외국에서 간병일, 주방일 등 여러 가지 일을 닥치내도록 하면서 몸을 사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국 타행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 그녀는 눈물을 삼키면서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 동안 만능인으로 일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문득 진짜 재능을 익혀야 나중에 고향에 가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현화자는 오류 가공을 하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현화자는 기회가 왔음을 감지하고 어깨 너머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자 현화자는 아이 교육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현화자가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을 하겠다고 하니 가족들은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외국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왜 하필이면 농촌으로 돌아와서 고생을 사서 하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창업의 길이 험난하고 성공을 하려면 노력에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화자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용감하게 귀향의 길이 올랐습니다. 다양사리를 하면서 배운 게 의류 가공 기술이었으니 현화자는 고향에서 의류 가공업을 실현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태평촌에 있는 150평방미터나 되는 집을 간단히 정리하고 사업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종시 서시장에서 작은 매대 하나를 세맡았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경험이 없는 데다가 건어 맛이 이상하고 유효 기간이 짧은 등 문제 때문에 난제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매대가 작고 손님 유동량이 적어서 판매량도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창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학비를 바쳐야지. 현화자는 스스로 자신을 위안했습니다. 그녀는 실패를 경험으로 삼고 다시 경영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 유동량이 많은 점포 건물을 세맡고 대량으로 생산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점포에서 바삐 보내고 있는데 용종시 시장 감독관리국 책임자가 찾아왔습니다. 가공한 건어를 포장을 잘하면 용종시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판매해도 환영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현화자는 난처했습니다. 포장 판매를 하려면 영업 허가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생산을 중단하고 더 큰 규모의 공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서기 말에 현화자는 한번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버리고 작심했습니다. 2017년 9월 현화자는 관련 수석을 마치고 50만 원을 웃도는 자금으로 식품가공위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대규모 생산을 시작하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했던 현화자는 자신을 찾아왔던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현화자의 건어 가공이 농산품 산지 기초가 공보조항으로 선정이 되어 17만 원의 냉동창고 건설 항목 자금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금불을 끄자 현화자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위챗 매장, 인터넷 주문은 물론 연결시 백화, 롱마트 등 대형 슈퍼마켓까지 건어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의 명석한 판단과 대담한 도전으로 건어 판매량은 매일 늘어갔습니다. 처음 창업을 시작했을 때 맨 땅에 헤딩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현화자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창업에서 성공을 한 현화자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고향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로 작심했습니다. 하여 현화자는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마을 주민들을 자신의 건어 가공 공장에 투자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건어 가공 공장에 투자를 했는데 그 자금은 200만 원에 달합니다. 촌민들의 자금으로 현화자는 더욱 완벽한 가공시설, 포장설비 그리고 냉동창고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건어 가공 공장에서는 주로 고등어, 송어, 연어 등 10여 가지 건어를 가공을 하여 흑룡강성, 광동성 등지에 판매하는데 먹어본 사람들마다 맛이 있다고 엄지를 흔들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20여 명의 촌민들을 이끌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덕분에 생활 수준이 제고된 촌민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현화자는
또 더 잘해야겠다는 사명감을 안고 건우 가공공장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남들이 반대하던 창업의 길에서 조그만 성과를 거두었지만 인재는 경험도 쌓았으니 건어 가공 공장 운영을 잘하여 더 많은 조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그녀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세상에 뭔들 못하겠습니까? 현아자처럼 꿈을 가지고 용감하게 도전을 한다면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창업의 길은 험난하고 힘들겠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려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꿈을 위해 용감하게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작은 가공점에서 시작하여 식품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혼자서 시작을 해 20여 명이 넘는 주민들과 함께 일자리를 나누기까지 현하다 씨는 꿈이 있다면 길이 있음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뿌리를 잇지 않고 창업의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지한 성공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번에는 침과 뜸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주인공은요, 연변 중서의 병원, 연결시 종이병원, 전통 진료 중심의 신영수 주임입니다. 그는 환자를 가족처럼 여기고 책임감을 어깨에 가득 짊어집니다. 매일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를 반복하며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진료실을 쉴 새 없이 오갑니다. 걷지도 눕지도 못해 휠체어의 의지에 병보이로 오셨던 70세 할머니가 치료 한 달 만에 직접 걸어 다니실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쾌유한 모습을 볼 때면 제가 이 길을 선택한 보람을 느낍니다. 연변 중이병원 연결시 중이병원 전통진료중심의

올해 43세에 나는 신영수 주임의 목소리에는 환자에 대한 진심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2024년 7월에 설립된 전통진료중심은 전통중조의학종합치료방법인 중약침술, 뜸, 추나전골, 양력찜질, 이혈부첩, 자락, 물리치료 등 외부치료법을 결합하여 의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 다발성 질환, 난치병을 치료하는 종합적인 의료중심입니다. 신영수 주임의 하루는 아침 7시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공식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앞서 병원에 도착하는 것은 그에게 일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은 항상 불규칙적이었습니다. 환자 진료가 늦어져 밤늦게까지 진료실을 지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퇴근 후에도 환자들의 문자나 전화가 오면은 주저없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전통진료중심을 찾는 환자 대부분은 척추질환, 견주염, 풍습성 관절염, 요추관반 탈출, 류머티즘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등 만성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입니다. 환자들이 많이 아파서 찾아오는 만큼 조금이라도 빨리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신영수 주임. 진료실에서의 그의 말대로 팽이처럼 돌아칩니다. 12개의 침대와 19개의 뜸 전용 침대, 약수요법실에 6개의 남녀 찜질 전용 침대를 오가며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하루 대부분 시간을 진료실에서 보내는 그는 늘 환자들에게 걱정하십시오. 꾸준히 치료하고 함께 나아가면 유쾌하실 겁니다. 라는 말을 자주 건네곤 합니다. 그런 종례로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환자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침대마다 환자마다 세심하게 살피며 때로는 농담도 건넵니다. 환자들은 그의 친근하고 싹싹한 이미지에 금세 마음을 열고 책임감 있는 치료 태도에 믿음을 보냅니다. 지난해 12월쯤 장춘에서 70대 할머니 한 분이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심한 요추간판 탈출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할머니는 거부하고 보수적 치료를 원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똑바로 눕지도 못해 하루 한두 시간 잠들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영수 조임은 침, 추나, 약수요법, 중약찜질 치료를 병행하는 종합적 치료법을 꼼꼼히 적용을 하며 집중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직접 걸어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간단한 집안일도 하고 손자도 돌볼 수가 있어요. 신주임과 의료진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요. 라는 할머니 감격에 겨운 감사 인사에 신영수 주임은 환히 웃어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 주변 지인들에게 이곳을 널리 알리었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간호장은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신주임의 모습에 우리 모두 늘 감동을 받아요. 모든 환자들의 이름은 물론 지난 병력까지 꿰뚫고 있지요 라고 말을 하며 책임감이 정말 남다릅니다 라고 찬탄했습니다. 환자들 또한 치료 효과도 좋지만 의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주니 병이 반은 나은 것 같네요 라며 엄지를 치켜세웁니다. 치료 과정에서도 신영수 주임은 환자와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치료를 마친 환자들의 연락처를 일일이 남겨두고 후기 상황을 수시로 살핍니다. 회복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진정한 치유를 위한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실 때가 가장 기쁩니다.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봐드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해요. 진료실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은 환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건네며 의료진들에게 기니를 거르지 말라고 당부할 때면 환자와 가족처럼 끈끈하게 이어지는 정에 신영수 주임도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환자들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통의학의 가장 큰 힘이죠. 2025년 전통진료중심의 월평균 진료 환자 수는 202명으로 2024년 143명에 비해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책임과 따뜻함으로 쌓아온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연변 종이병원, 연결시 종이병원, 전통진료중심은 의료, 교육, 과학연구를 일체한 의료중심으로 중약을 바탕으로 중이, 내과, 침구, 추나, 약수요법, 양생 등 여러 학과 분야를 혁신적으로 통합해 독특한 임상 효과와 뚜렷한 중약 특색을 자랑합니다. 우리 중심은 연면에서 유일하게 3급 갑급 종합병원 내에 설치된 약욕 중심으로 국내외 환자들에게 약수요법, 찜질, 조격 등 특색 치료를 제공하고 있죠. 신흥주 주임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중심에는 초창기 4명의 의료진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10명의 전문 인력을 갖추었고 길림성 중의약관리국의 과제 한 끌을 완료했으며 국가급 성급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 중심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중심은 약수요법을 중심으로 한 외부 치료를 진행했지만 지금은 여러 중이 외부 치료법을 결합한 종합적인 전통 진료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중심의 가장 큰 강점은 종약구복 치료보다 다양한 외부 치료법입니다. 특히 약수요법은 전통진료 중심만의 독보적인 특색치료법으로 따뜻한 약탕에 몸을 담가 피로를 풀고 통증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격 책정도 눈에 띕니다. 치료비용도 대중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신흥수 주임은 환자들의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라며 침구나 추나 물리치료만으로도 경추병이나 허리 통증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종합적인 치료법을 적용하면 빠른 효과를 보면서도 반복적인 재발을 예방하고 환자의 고통과 비용을 동시에 줄여줄 수가 있지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의학기술과 전통치료법의 결합도 빼놓을 수가 없는 특징입니다. 신흥수 주임은 현대의학기술과의 접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향투약요법은 현대적인 의료기술 설비와 중의약 치료를 함께 결합해 치료효과를 제고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약의 불을 쬐여 약 성분을 기계로 분해한 뒤 병변 부위에 효과적으로 침투시켜 체내 흡수를 돕는 방식으로 현대의학기술과 전통치료법의 접목을 통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하여 환자들의 치료율을 높여주고 고통을 빠르게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노인 환자들이 위주였던 전통진료중심이 요즘은 젊은 층의 발길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축구나 운동 중 발목이나 무릎 관절을 다친 젊은 환자들이 자주 찾습니다. 또한 병원 내 배구팀에서도 신흥수 주임한테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이어트, 미용, 숙취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내는 치료법이 개발이 되면서 젊은 층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의학은 중약의 소중한 구성 요소입니다. 당과 정부는 항상 전통의학의 보호, 개성 발전을 중시해온 만큼 우리도 전통의학 체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현대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가면서 꾸준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신흥수 주임은 장춘중의의과대학에서 중세결합학사학위를 받았고 후에 또 침구추나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절강성 중세결합병원 침구재활과에서 2년 근무를 마치고 고향 연변으로 돌아와 2014년부터 선으로 용정시 인민병원과 연변중의병원 연결시 중의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연변의 의료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풍부한 리력은 단순한 임상 경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1년간 농촌 의료지원사업에 참여했고 2019년 10월부터 연결시 응급중심 응급의사로 2020년에는 일터에서의 헌신을 인정을 받아 당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연결시와 병원 내에서 수많은 영예를 수여받았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실용침구치료 정해를 집필했고 견주염 치료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임상 현장의 절실한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전통진료중심의 미래에 대해 신영수 주임은 확장 자체보다는 병원 내 여러 과실과 협력해 공동

0: 발전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만의 특색을 살려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영수 주임은 단순히 치료에만 머물지 않고 인재 양성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통의학이 새로운 발전과 도전의 기회에 직면한 지금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으로 자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우수인재를 양성을 하며 국내외 의학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통의학의 본행에 이바지하고 중심의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입니다. 라고 그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흥수 주임이 이끄는 연변중의병원 연결시 중의병원 전통진료중심은 병원 내 심장내과, 호흡내과 등 여러 부문과 협력하여 다양한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만성병 치료에 더욱 힘을 쓰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강좌와 예방보건 활동을 통해 건강중국 건설에 적극 기여할 방침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가족같은 정을 나누고 병원이 집같은 편안함을 주는 것, 연변중의병원, 연결시 중의병원, 전통진료중심은 오늘도 신영수 주임 등 의료진의 따뜻한 손길로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료실을 향한 신영수 주임의 걸음은 여전히 빠르고 힘찹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의 엄지척과 미소 속에서 그는 오늘도 내일도 전통의료의 외길 인생을 묵묵히 걸어나갈 것입니다. 네, 연변중의병원, 연결시 중의병원 전통진료중심 신영수 주임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휠체어에 의해 오셨던 칠순 할머니가 한 달 만에 직접 걸어서 병원을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신주임은 전통의학의 정수를 살리면서도 현대기술을 접목을 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내일도 전통의학의 외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삶의 향연에서는 왕은 원장님의 신념과 헌신, 현하다 씨의 용기와 도전, 신영수 주임의 높은 의술과 책임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변치 않은 초심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더욱 빛이 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와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한살,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1: .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살짝 반항한다고 해서 바로 혼을 내거나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고요.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쉽게 규칙으로 재고 틀에 가둬놓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지기만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규칙과 규제를 잔뜩 들이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그들의 즐거운 상상과 꿈의 세계 속에서 함께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면 가끔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의 속도가 맞는지 문득 멈춰서서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은 정해진 이정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재촉하곤 하죠. 적당한 나이가 되면 취업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또 당연하다는 듯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문턱 너머로 펼쳐질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낯설고 때로는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소중한 일상과 꿈들을 잠시 내려놔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과 나라는 존재를 오롯이 지켜내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평행선을 그리며 달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26 사회 초년생 여성입니다. 26. 이제야 겨우 직장의 자리를 잡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 월급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저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값집니다. 제 남자친구,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두 살이 많아 사회생활의 쓴맛을 먼저 본 선배로서 연애 초반에는 신입이었던 저의 얇은 지갑 사정을 배려해 데이트 비용을 기꺼이 부담해주던 다정함이 고마웠죠. 그런데 최근 남자친구가 툭 던진 결혼이라는 단어가 저의 평온했던 마음의 호수에 커다란 돌덩이를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일렁이인 것은 설렘이 아니라 이상하게 묘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는 일이 왜 이토록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단순히 남자친구가 싫어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단어 뒤에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올 나의 상실에 대한 공포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따라올 아이에 대한 독촉,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내 경력을 몽땅 잘라내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요즘은 안 그런다. 요즘 부모들은 예전과 다르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과연 자신의 자식들이 자녀를 갖지 않고 평생을 딩크 속으로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결혼 전에는 애를 갖고 말고는 너의 일이지 우린 상관 안 할게라 했으면서 정작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안 가지면 이젠 애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니? 더 늦으면 가지고 싶어도 못 가져를 반복하는 부모들이 저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삭을 틔우기 시작한 저의 직업적 성취와 꿈들이 엄마라는 이름 아래 너무 쉽게 지워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벌써부터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제 삶의 중심축이 옮겨가는 것을 받아들이기엔 저는 아직 젊고 또 제 스스로가 너무 소중합니다. 물론 아직 양가의 결혼 얘기가 전혀 오가지도 않았으며 겨우 남자친구가 꺼낸 결혼이라는 단어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제가 과한 것일 수도 있고요.

사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의 정체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위에 덧씌워진 수많은 절차와 형식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눈을 감고 상상해봐요. 복잡한 내식장, 누군지도 모를 수많은 하객들, 그리고 정신없이 지나가는 몇 시간의 화려한 쇼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히 종이 한 장에 서로의 이름을 적어놓어 혼인신고를 하는 장면을요. 저에게 결혼의 본질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잔치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인생에 공식적인 쉼터가 되기로 약속하는 그 담백한 순간에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제 이런 생각은 마치 철없는 아이의 공상처럼 취급을 받기 일쑤입니다. 요즘 결혼식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누구라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식장 비용부터 시작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그리고 하객들에게 대접할 식사비까지. 사회 초년생인 제가 몇 년을 꼬박 모아도 모자랄 그 어마무시한 돈을 단 몇 시간을 위해 태워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저는 좀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가 함께 살 집을 장만하고 또 보탤 수도 있고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어려운 순간을 대비할 든든한 밑거름이 될 텐데 말이죠. 더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식이라는 의식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감정노동처럼 다가옵니다.

저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식이라는 의식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감정 노동처럼 다가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하지 않던 먼 친척들과 지인들을 불러모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증명해 보여야 하고 주인공이라는 이름 아래 하루 종일 불편한 드레스를 입고 인형처럼 웃고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튼 혼인신고만 하면 소박하게 시작하고 싶은 제 마음을 전했을 때 남자친구는 마치 외계인을 보듯 저를 의아해했어요.

남들 다 하는 걸 왜 안 하느냐는 남자친구의 시선은 아마 양가 부모님을 나중에 뵀을 때 마주할 시선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 가치관이 존중을 받기보다 유별난 생각으로 치부될 것 같은 예감이 들 때마다 저는 더 입을 닫게 되는데요. 혼인신고라는 간결한 약속 뒤에 숨겨진 그 깊은 책임감. 사실은 민낯의 결혼을 꿈꾸고 있는데 세상은 자꾸만 저에게 화려한 분치를 하라고 재촉하네요. 이 좁혀지지 않은 간극 사이에서 저는 자꾸만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저를 위축되게 만드는 건 저희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은 경제적 격차입니다. 남자친구의 집안이 저희보다 더 여유롭단 사실은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선명한 갑을 관계의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시대의 어느 때인데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묻겠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죠. 주변을 보면 아내의 집안이 든든할 때는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지만 남편의 집안이 더 좋을 때는 아내가 은연중에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전업주부로 전락하는 모습을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돼 제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저울에서 시작해 조금씩 제 권리를 양보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정말 이기적인 것일까? 저라는 존재가 단단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결혼이라는 틀에 끼워 저를 맞춘다면 결국 그 관계는 행복할 수만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결혼이라는 제도가 제 삶을 침범해 오는 것에 대해 느끼는 이 거부감을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조금 더 오랫동안 나로 머물고 싶고 제 선택이 타인의 기준에 의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자문해 봅니다.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 아니면 내 본능이 보내는 경고일까? 결혼이라는 이 변화 앞에서 내 삶과 직업 경력을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스스로를 이기적이라 자책하기보다 내가 그만큼 나의 삶을 책임감 있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요? 상대의 여유가 내 삶에 제약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본인의 경제적 독립 의지와 직업 생애 앞으로 계획을 명확히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려가 주도권으로 변하지 않도록 미리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거죠. 그리고 사연 자만의 속도를 존중받으시면 좋겠어요. 상대가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해서 당장 결론을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리를 잡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솔직히 말하고 상대가 나의 성장을 기다려줄 준비가 된 사람인지 차분히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쥐와 인간은 노벨문학상,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작가 존 스텐벡의 작품인데요. 두 뜬에게 일꾼의 꿈과 우정을 그린 길지 않지만 짙은 여운을 남기는 중편소설입니다. 소설은 조지와 레니의 오랜 우정과 자신들의 땅을 사서 일구려는 그들의 소박한 꿈이 경제 대공황의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도돌이 일꾼들의 외로움과 비애, 운명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하지만 어수룩한 거구의 레니, 작고 다부진 조지, 성격도 외모도 정반대인 두 사람은 늘 함께 붙어 다닙니다. 담요 꾸러미를 짊어지고 일거리를 찾아 캘리포니아의 농장들을 전전하는 두 사람은 남의 땅에서 일하고 푼돈을 받는 신세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땅을 사서 일구고 가축을 키우려는 꿈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랜 우정과 아름다운 꿈을 나누었던 두 친구는 결국 살아남기 위해 약자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작가는 간결한 대화와 극적인 장면 구성으로 두 친구가 겪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그런 정신나간 친구랑 자네처럼 영리하고 작은 친구가 함께 돌아다닌다니 재미있지 뭔가. 대부분의 일꾼들이 혼자서 떠도는 반면 성격과 외모가 정반대인 주인공 레니와 조지는 늘 함께 다닙니다. 힘이 장사이고 거구인 레니는 순수하지만 어수룩해서 늘 말썽을 일으킵니다. 한편 작고 기미한 조지는 그런 레니를 타박하면서도 살뜰히 보살핍니다. 독자는 조지가 레니만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분염을 늘어놓으면서도 일자리를 잃을 위험까지 감수하며 레니와 함께 다니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조지가 마보 슬림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친한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게 더 좋으며 사람이 너무 오래 혼자 다니면 아무 재미도 없이 지내게 되고 결국 속이 꼬여서 남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지는 레니와 함께 다니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이렇듯 가족도 없이 혈혈단신인 조지도 레니에게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농장에 연후 고립된 등장인물들과 대조를 이루던 이들의 순수한 우정은 애석하게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죽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비록 해칠 마음은 없었다 해도 레니의 커다란 소나귀에서 작은 짐승들이 죽어나가듯 결국 레니도 조지의 손에 죽고 맙니다. 오랜 우정과 아름다운 꿈을 나누었던 두 친구는 결국 살아남기 위해 약자를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 거대한 모기 사슬의 일부로 포섭되고 맙니다. 비록 조지의 선택이 레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조지와 레니를 비롯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제각각 외로움에 허덕이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다 한쪽 팔을 잃은 늙은 일꾼 캔디는 병든 개를 벗삼아 지내는데 동료 일꾼들은 냄새가 지독하다며 그 개마저 안락사를 시켜버립니다. 농장의 위란 검둥이며 곱사등인 마구간지기 크룩스는 백인 일꾼들의 숙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지만 실은 외로움에 쩔쩔맵니다. 또한 농장주 아들인 컬러의 해픈 아내는 실은 남자들뿐인 농장에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외로운 젊은 여자일 뿐입니다. 농장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자기만의 작은 땅덩이를 꿈꾸며 컬리의 아내는 영화 배우를 꿈꿉니다. 이들의 꿈은 일견 개인들의 노력과 헌신 혹은 행운을 통해 이루어질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함께 쩐을 모아 작은 집과 3,000평짜리 땅과 소 한 마리와 돼지 몇 마리를 갖게 될 거야. 저자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부드러운 온기를 나누고 싶은 바람, 친구와 함께 일하고 즐기며 살고픈 소박한 바람이 허황된 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묵묵히 고발하며 그 어떤 탈출구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고 나서도 조지와 레니가 마지막까지 돌림 노래처럼 함께 되뇌던 희망의 고절은 독자의 귓절을 맴돌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저자는 이야기의 시간을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4일간으로 한정하고 또 장소를 설리너스 강가와 농장으로 한정한 채 설명적 진술을 배제하고 정경 묘사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외면 묘사로만 일관합니다. 하지만 얼핏 단순 담백해 보이는 그 행간에서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상반되는 조지와 레인이라는 두 인물의 우정과 애환, 낙원에 대한 희망과 좌절 같은 감정이 저절로 배연화와 어느새 독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특히 결말에서 사소하고 평범한 조지의 동작과 대사에서 그의 서글픈 심정이 절절하게 배연화와 심금을 울립니다. 작품의 문체적 특징을 꼽는다면 연극적인 특성과 간결함입니다. 연극의 대사처럼 군더더기 없이 응축된 대화문은 각 인물의 성격을 탁월하게 드러내면 물론 사건의 단서와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장인물들이 각기 경험하는 소외와 그들이 지닌 한계는 그들 자신의 입을 통해 선명히 제시되며 화자는 일련의 사건을 담담한 문체로 쫓아갑니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믿을 수 없이 참혹한 결말을 마주하고도 그 책임을 특정한 한 인물에게 돌릴 수 없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 일은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현실의 무게감만이 독자를 짓누릅니다. 한번 잡으면 놓을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담담하고도 연민 어린 시선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출간되자마자 평단의 찬사는 물론 대중의 호응을 얻으며 스타인백을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한편 간결한 대화와 극적인 장면 구성에 힘입어 수백 회 이상 연극 무대에 올랐으며 세 차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스페인 감독 오리올 플로의 영화 손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밀폐된 호텔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쌓아올린 거짓말, 고리처럼 연결된 반전,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꿰뚫는 인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106분 동안 이어지는 고도의 지적 싸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철저히 밀폐된 호텔 방에서 시작됩니다. 성공한 기업가 에드리안 도리안은 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고 그의 연인인 사진작가 로라는 피바다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됩니다. 방의 문과 창문은 모두 내부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인이 출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현금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에드리안이 이 사건의 최대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협의를 벗기 위해 에드리안의 개인 변호사 펠릭스는 한 번도 패소한 적 없는 금메달 변호사 버지니아 굿맨을 소개합니다. 버지니아는 약속 시간보다 3시간 일찍 도착해 치명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검찰이 중요한 목격자를 확보했고 3시간 후에 법정에 출석시킬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에 에드리안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진실을 말하고 완벽한 변호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압박 속에서 거짓말과 진실을 둘러싼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에드리안이 처음 내놓은 것은 그가 정교하게 꾸며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로라와의 불륜 관계를 신비한 인물에게 들켜 10만 유로의 침묵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때 로라의 휴대폰에 진실을 말하겠다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함정에 빠졌다고 깨닫고 도망치려 하지만 갑자기 정체불명의 인물이 나타나 에드리안을 기절시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로라는 이미 죽었고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자신은 대리 희생양이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피해자 서사는 허점투성이였습니다. 버지니아는 한눈에 거짓말을 간파하고 신문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소년 다니엘의 실종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0: 에드리안은 마침내 위장을 벗고 밀실 살인 사건 뒤에 숨겨진 더욱 끔찍한 살인 사건을 털어놓습니다. 영화 손님은 보이지 않는다의 가장 존귀한 점은 라쇼몽식 서사 기법을 사용해 진실의 거짓말 속에서 계속 뒤바뀌도록 한 것입니다. 이야기 버전이 수정될 때마다 한층씩 인성이 벗겨지고 처음에 불륜 협박에서 교통사고 은폐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에 이르기까지 에드리안의 이기심, 냉혹함, 위선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로라의 나약함과 참회, 다니엘 부모의 강인함과 지혜는 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영화의 인성 묘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지만 극한의 롤리와 반전으로 관객의 긴장을 끈 끝으로 조입니다. 밀실 살인 사건의 해결, 침몰 진실의 폭로, 가짜 변호사의 정체 반전까지 모든 반전이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핵심은 단순한 사건 해결 이야기가 아니라 인성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사람이 명예와 욕망에 휩싸이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랑과 정의는 거짓말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완벽한 범인은 없고 치밀에도 빈틈은 존재합니다. 영화 손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통쾌한 복수를 통해 우리에게 아무리 완벽하게 위장해도 죄악은 결국 햇빛 아래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님은 마음속에 숨겨진 양심이고 모면할 수 없는 진실이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정의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스릴러 걸작을 넘어 인성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모든 관객들에게 선악과 진실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노동은 행복을 창조합니다.
2: 노동은 사랑을 전해줍니다.
1: 노동은 꿈을 심어줍니다.
2: 노동은 희망을 안겨줍니다.
1: 평범한 일터에서 빛 뿌리고 있는 그대들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전추관, 복사삼 이런 진기, 희귀약재 조합으로 된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의

0: OTC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화는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분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면서 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서 다른 부담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이 공농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경락은 폐경락을 떠날 수 없습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심폐를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폐를 심한 구체 증상은 무엇인가? 심폐를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한 개 학설입니다. 체계적인 이론 체계자 림상 표현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림상 표현은 무엇인가? 심폐를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이런 점을 범하게 되어 있죠.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합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를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지켜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증상이 많이 심장병 환자들한테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는 심장병 환자가 기침을 잘하고 가래가 성합니다. 이거 지켜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호흡계통의 문제로만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심폐열이 심하기 때문에 심장치료를 동반하지 않으면 단순 호흡계통의 문제만 가지고서는 임신은 해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다시피 입이 마르게 되면 내가 당뇨병인가 소갈증인가 그리고 입이 많이 쓰게 되면 내 단순 담낭에 이상이 있는가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진한 냄새가 납니다. 진한 냄새가 나게 되면 이게 내 구강 청소에 문제가 있는가 위에 문제 있는가 이럴 수 있는데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심폐열이 심한 상술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러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며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때면 한 달 반 자후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무료로 받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넉 달 복용할 수 있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자후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본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초원 청심환 같은 이런 제품은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시게 되면 기본 생명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완전히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초원 청심환은 심장이 좀 좋지 않아서 안고 두꺼서를 저는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넉 달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그러니까 뭐 한 저 두 달 전부터 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0: 예.
2: 심률이 빠르고 그다음에 심조 로냉심 심조통도 있었습니다.
0: 아, 협심증입니다. 예, 맞습니다.
2: 예, 협심증인가 하는 조선말로.
0: 예.
2: 예, 그러는 게 요즘 말이 나사지고서는 그 저 심조통이 나사지니까 내 어제는 전화기 잠도 잘 잔다. 심장이 아예 아픈데.
0: 그럼요.
2: 예, 그전엔 돌아놓기도 그런데 바쁠 때가.

0: 예.
1: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면 내 그 요지간에 활동이 좋을지게 또 아웃 가고 주문하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1: 예, 예, 계속 묻겠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아, 그럼 잘 기억하셨네요. 예.
1: 예.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차원정심하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전 1년 넘어 잘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래요.
3: 많이 좋아지고, 이, 특히 입이 고쳐가던 게 그게 애인 나시니까 다른 것보다도, 춤 타던 것보다도 그게 애인 좋습니다. 무슨 뭐도 그저 냄새 나고, 예, 무슨 먹을 생각조차 없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예. 거기다가 이빨이 아파가, 야, 눈물이 아이 나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0: 예, 예. 그 정도예요. 예.
3: 예, 그
0: 정도
3: 지금 다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가.
0: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는 몇십 년 동안 제가 강의하는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해내서 제 생명, 새로운 건강을 찾았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예, 기록을 참고했는데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어 그런지 내주도 전에 먹어 이 약 먹기 전에 아무 약도 안 근데 지금 그 소화도 잘 되고 입에서도 냄새 안 나고 내 지금 비유를 했었는데 이 약을 먹어 그런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0: 바로 그렇습니다. 소화 잘 되는 건 심장병 자체가 직접 소화공능 장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에서 위 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되지 않은 내리 깨지 못하고 계속 위 안에 그득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화공능 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 맥이 떨어지고 발끝이 시리고 저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하시지. 이제 한 석달 모은 게 이래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하시지.
0: 지금
3: 그 활동도
0: 있던
3: 활동이
0: 있어서
3: 아까
0: 그걸
3: 살려고 그래요.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전화번호 332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저기 좋은 척지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4: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저녁에 너무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예.
4: 근데 이것은 나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
0: 아, 예, 예. 깊은 잠 주무실 수 있게.
4: 심율도 100이 넘던인데 지금 심율도 80으로 정상이 됐어.
0: 아이고, 너무 이상적인 심율로 오셨네요. 예.
4: 그 다음에 내가 이겼죠. 가슴이 아프고 뒷단당에 키우던 것도 많이 낫고 예. 약간 이해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층계를 오르내릴 중에도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이것은 다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예.
4: 장기.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지. 나 앞으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료정을 따라서 견지하시게 되면 노년에 들어서서 제일 큰 문제가 심장병으로서 100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됐는데 심장병 네. 치료하니까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저기가 다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이 점을 굳게 믿어도 됩니다. 열심히 료정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2: 네,
0: 예, 안녕하세요.
5: 네, 그 집에서 이니 정신만 잡은 게 몸이 너무 좋아져서 지금 9통 더 배달해달라고.
0: 아, 그래요? 예예. 예. 자녀분들이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본 제품을 이렇게 그 사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배달 전화번호 33-9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엉뚱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 가운데 몇 가지로 이렇게 뽑아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부정맥,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율이 1분이 60부터 100 차까지는 정상 범위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평균 심율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60차 벗어지면 다 정상, 아주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허 범위가 60부터 100차라지만 해도 어떤 분들은 100, 20, 30차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주 위험한 심율입니다. 어떤 분들은 40몇 차, 금방 40차를 벗어난 분들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 위험한 심율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운동원들은 50몇 차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운동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한 번에 그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콱, 콕, 콕, 우리는 쿡쿡쿡쿡쿡쿡 이렇게 하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운동원들은 한 번에 나가는 게 많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율이 50몇 차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는 기본으로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60차 밑으로는 어느 순간에 40몇 차 떨어지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벌써 90차가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90차가 벗어질 때게 되면 가슴이 좀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균 심률을 이야기한 그 자음엔 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느끼다시피 왼쪽 앞가슴에 심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파나는 심장에는 문제가 있구나 자가진단합니다.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걸거지 아파납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 신저통이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두 와서 협심증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룩골이 아픈가? 때때로는 룩골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서는 룩골신경통이 아닌가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고 본인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기술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 70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협심증이 일종 구체 증상이 심장은 룩골이 싸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리고 심근경색 세 번째는 신지경스라 하게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로 놓고 말하면 100분제 40 내지 70 막힌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게 막혀도 100분제 40이 막힌 걸 중도로 막혔다 합니다. 70까지 그 중도로 막혔다 하는데 우리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제일 낮아서 40% 막혔을 때입니다. 보통 4, 50, 60, 70 이때구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증상, 가슴 침침하네, 뭐 자기 힘들어지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율이 고르지 않네. 이제는 오늘부터 시작이구나. 이제 오늘 0으로부터 1, 2 이렇게 올라가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미 절반 그 이상으로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내지 92 좌우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100%를 중하게 막혔다 하지 않은가? 100%는 100%로 따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막히게 되면 지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카이시용에는 가슴을 가르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중하게 막힌 경우를 하게 되면 100분제 70 내지 90 이 정도 막혔다 하면 병원에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실려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서 지자를 먼저 구급하는 방법을 해야 되니까 그 어느 부분이 심장 관상동맥은 왕자형으로 심장 근육 안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왕자형으로 배치된 관상동맥이 어느 부분이 막히게 되면 어느 심장 근육의 부분에는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게 되면 그 병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주자를 하라 하게 주자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오해 가운데는
주자라면 심장병 치료의 끝, 어제는

내가 심장병 치료에서는 실험 넣게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심장 주제를 하게 되면 평생 약을 드시는 약이 5가지 내지 7가지를 병원에서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하게 되면 이 약 부담도 쉽지 않죠. 방법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때문에 주제를 했는데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가. 내가 막힌 그 딱 부분만 거기다 금속구물을 이어서 늙어놨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 관상동맥에는 금속구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주제를 하신 분들은 MRI 같은 거 절대 못합니다. 물론 심장뿐만 아니라 내 신체 어느 부위에 뭐 철사가 들어갔다 하게 되면 MRI 같은 걸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RI 하는 거는 허수공전해서 MRI 하는 것은 기술은 뭐 심장병 치료에서의 끝, 이게 절대 아닙니다. 좋기는 뭐 주제까지 가지 않도록 보수료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넘어져질 상에서 거기 철사를 받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MRI 같은 거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좋은 청심 안에다 평소에 벌써 50대 초반, 4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보조 제품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이 기본으로서 정상적으로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한 알 100mg짜리, 혹은 그게 좀 민감한 분들 가운데서는 아타바 타등이라든지 루시바 타등 가운데서 그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Q10 오메가3, 이거는 뭐 20년 30년 그보다 더 긴 시간도 문제없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혈압이 정상, 그리고 모든 공능이, 심장 공능이 정상, 이렇게 되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제품 좋은 청심환은 실험 넣고 복용하시면 기타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고 후유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토바타딩, 루시바타딩 가운데는 뭐 깡구이 높아지거나 성구이 높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지창하는 거는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나는 위가 안 좋은데 위에서 용해하지 않습니다. 아침 1시간 전에 복용하며 장도에서 용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기본으로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심장병 증상은 기본으로 해결받게 되었는데요.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당뇨하고 심장병은 아주 친척입니다. 사투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심장병을 기본으로 쉽게 범하게 되어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항진이 있는 분들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합니다. 목 밑에 나비 모양으로 된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이라면 격소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 격소라면 깜짝 놀랐는데, 이 격소는 우리 몸의 전반 대사 평형을 일으키는데 면역계통을 개선해주는데 너무너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런 그 물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또 분비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분비하면 마지막에 눈방울이 튀어나오거나 목이 부어나거나, 이건 갑상선 기능 항진입니다. 그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면 너무 적게 분비하게 되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기억이 잘 안 되고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갑상선하고 심장병은 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기 바라면서, 특히 지금 100분제 92가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본 제품을 쓰시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은 고혈압 약을 끊었다, 가지수를 줄였다, 기본 뭐 차수를 줄였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병은 정상으로 수축이완, 수축이완, 심장근육이 이 정도로 하게 되어 있다면 바로 그 과정이 고혈압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그게 정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에 다음 수축이완 하지 못할 게 다음에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하는 이 제품 자체를 고혈압약을 대체하는 이런 제품으로까지 어떤 분들한테는 사용되게 되어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고관절 상해서 뭐 운동하다가 어쩌다가 걸다 넘어져서 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전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혜를 요구합니다. 수혜를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가 하면 지금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혈액을 따라서 면역계통 개선을 하면서 빨리 암으로 붙을 수 있는데 이래서 병원에서 권하는 것은 바로 수혈을 권하는데 혈액이 생명주기는 뭐 제일 길어 120일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감돼서 백혈구 혈소판은 8일 내지 10일을 받게 되지 않거든요. 적혈구만 120일인데 무엇 때문에 수혈을 필요하는가 그때 당시에는 이 혈액이 꼭 면역계통을 개선하는 데는 보충이 되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청단백 도타이라는 거 이거 견제해서 복용하세요. 그러게 되면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를 뜨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전증이라 하게 되어있는데요. 손을 뜨는 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파킨슨 질병 초기에 혹은 간질병이 있는 분들 많게는 심장병으로서 손을 떠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뭘 드시면 되는가? 백자 양시환을 함께 드시는 걸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현에 들어서서는 청단백 도타에 백자 양시환 같은 것은 손을 떠는 분들이 같이 견제하시는 것을 적절히 권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한계 치료 과정은 넉 달로 되어 있으니까 치료 과정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것을 기본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또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밖에서 맛있는 음식 이름이 가득한 류행 동료를 불렀다. 2층 아저씨가 연탄로 불 피우는 곳이 아니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우층 아주머니는 노래를 듣고 입맛이 돈다며 반갑게 반응했다.

소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아보에게는 향앙에 사는 형이 한 명 있었다. 형은 어릴 적 다른 집에 입양되어 거의 연락이 끊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보는 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형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 한 장, 오페라 가수 칼라스의 기사가 있었다. 아보는 이것이 아홉 번째 편지란 것을 알았는데 만약 부모님에게 먼저 발각되었다면 아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딸이었다. 고중을 졸업한 뒤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워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음악을 듣고 춤을 추었다. 아버는 그럴 때마다 몰래 구경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아버와 배치는 수간 내 집에 찾아갔다. 수간은 칼라스의 사진이 자신의 레코트 표지와 같다며 기뻐했고 향앙에 있는 것이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했다. 방 안은 커튼이 닫혀있고 유선기에서는 카멘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수간은 노래의 음역 높낮이를 설명하며 아버의 형 사진을 보고 감탄했다. 배치는 칼라스가 공주님 같냐고 물었고 수간은 그레고리 파이크와 오드리 헵번 같은 기질이라고 답했다. 수간은 자신은 좋은 레코드를 갖고도 여전히 상해에 갇혀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친구들은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지만 향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양말통 하나 차이라는 말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표현했다. 수간은 마음대로 밖에서 크게 노래하고 춤출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샴페인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모두 함께 손잡고 춤추고 웃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하며 이야기를 이었다. 그러다 수간은 아버의 형에게 여자친구가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는 편지를 써서 물어보겠다고 답했고 수간은 형이 상해에 오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수줍게 말을 건넸다. 아버가 배치의 땀을 닦아주며 집에 가자고 하자 수간은 자주 놀러 오라고 권했다. 이튿날 아버의 아버지는 방 안 유리판 밑에 놓인 형의 사진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향앙에서 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버에게 절대로 편지에 답장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했다. 한 달 뒤 아버에게 다시 형의 편지가 도착한다. 편지에는 동생인 아버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여자친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해에 이탈리아어 학원이 있는지 물었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형은 향앙의 부모님으로부터 상해 회해로 소금로 교차로 일대를 작은 러시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달걀 파는 집과 옛 신문사가 있다는 내용도 적어보냈다. 아버가 편지를 읽는 도중 아버지가 갑자기 편지를 빼앗았다. 아버지는 주머니 속에 편지를 움켜쥐고 격분하며 아버에게 한 시간 동안 벽구석에 서게 하는 벌을 내렸다. 아버의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강하지만 보통은 아버를 불러들여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마음이 불안정하니 곤란을 만들지 말라고 타일렀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는 칼라스의 기사를 책 속에 끼워 보관했다. 아버는 음악이나 이탈리아어에 대해서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아버는 매일 밤 서재를 지날 때마다 책상 앞에서 글을 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아버지는 때때로 아버에게 소금로에 가서 상해 맥주를 사오라고 시키거나 담배 가게에서 담배 가루를 사오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리상이 있는 청년이면서 생계를 꾸릴 기술을 배우지 못한 아버를 안타까워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온몸을 정장으로 꾸미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는 모습이 불쌍하단 것이었다.

아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큰 아들을 바라보며 어떤 재능이 있는지 물었다. 회사 기층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승진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다. 관리직이 되면 견문도 넓어지고 좋은 고객부터 까다로운 고객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이 매일 멋진 옷을 입고 거울만 보며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다고 꾸짖었다.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진심과 진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러준다. 아버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스스로가 어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며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아버가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가 차로 아버를 데리고 나가 간식을 먹곤 했다. 조금 자란 뒤에는 서남로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지만 예전에는 큰 공장 여러 곳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회사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었다. 회의 참석 등 바깥 활동은 모두 큰아버지에게 맡기고 매달 리자를 받아 생활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역할은 집안의 돈함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열쇠를 꼭 쥐고 돈함 문을 여닫았다. 최근 몇 년간 식품이 부족했지만 할아버지 집안은 계획 배급 정책에 따라 매달 표증으로 검은 밀가루와 잡곡가루, 고구마를 구해왔다. 일꾼에게 야채죽과 호박국수를 끓이게 하고 두 분의 큰어머니가 번갈아 작은 빵과 케이크, 구이요리, 감자 샐러드 등을 만들었다. 이 큰 집은 매주 암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닭, 오리, 생선, 고기, 달걀 등을 구매했다. 해외 친척들이 식품을 계속 우편으로 보내왔고 파스타, 토마토 소스, 통조림 기름, 커피, 코코아, 연유 등은 대부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상해에 텔레비전이 보급된 것은 1980년 전후이고 텔레비전 방송은 1958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상해 시내에 텔레비전이 300대 정도밖에 없었다. 1960년에는 서남로 거실에 이미 전자관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한번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러 온 청년은 비행머리에 좁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수리비를 주면 청년은 돈을 두 주머니에 나누어 넣었고 바지는 더욱 꽉 끼게 되었다. 아버 곁에 있던 여동생들은 수줍은 듯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청년은 주파수 조절 방법을 알려주고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그 당시 텔레비전 채널은 하나뿐이었고 영화 상영 일정과 거의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는 방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서남로 텔레비전 앞에 몰래 갔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혼자 계셨다. 할아버지는 오늘 화가 나서 온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넓은 거실 문마다 누군가가 몰래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큰아버지와 삼촌 집은 각각 비싼 14등급 라디오를 샀다. 이 라디오로는 국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었다. 고모가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알리고 할아버지는 반품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였다. 고모가 서남로에 이사오면서 집안에는 모순이 늘어났다. 큰아버지와 삼촌집은 방 개수와 가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고모까지 이사오면서 더욱 불편해졌다. 큰아버지는 방 한 칸을 양보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싫어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텔레비전 속 흑백 화면이 바뀌며 한 청년이 나와 표준적인 상해말로 방송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한다. 청취자 여러분, 60년대와 70년대 시대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앞서 언급했던 왕아 씨에 대해 소개한다. 왕아 씨는 호생의 전 여자친구 매서의 동료였으며 결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 인물이다. 어느 날 밤 왕아 씨와 그의 남편 균경은 저녁밥을 먹고 그냥 앉아 있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던 왕아 씨는 자신의 지루한 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털어놓는다. 균경은 그런 왕아 씨의 모습에 짜증을 내며 다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왕아 씨는 아이가 있지만 키운 보람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시 부모님이 키워주신 아이라서 갑자기 곁으로 데려와도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왕아 씨는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낸다. 균경은 이 이야기를 끊고 시골 작은 아버지가 봄나들이를 가자고 했으니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왕아 씨는 두 사람만 가는 것이냐고 묻고 세 사람도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왕아 씨는 연애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끌벅적하게 즐겁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갈 사람을 고르기 시작한다. 깡총재 부부를 초대해 마작을 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왕아 씨는 강 부인이 너무 달라붙어서 짜증난다고 말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리리를 부르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왕아 씨는 리리가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침내 강청재 부부를 초대하기로 결정한다. 균경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만류했지만 왕아 씨의 고집에 결국 따르게 된다. 균경은 자신은 출근하면 조직말을 듣고 퇴근하면 아내 말을 들을 뿐이라고 털어놓는다. 왕아 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왕아 씨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니 외출할 때도 꼭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호칭을 바꾸면 자신도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착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 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2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1: 오늘은 과공정, 선인섬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압록강 상류 남쪽 기슭에는 강물을 바라보며 오똑하게 솟아난 산봉우리가 있는데 재령당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의 정각이 강 기슭을 지키는 파수병 마냥 보기 좋게 서 있는데 이 정각을 과공정이라고 부른답니다. 옛날 은혜해 봄 웬 내연이 딸과 아들을 데리고 사찰로 떠돌아다니다가 압록강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내연과 두 자녀는 볼품없이 달아빠진 신을 신은 데다가 너덜너덜 헤어진 남자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다 보니 겨름때처럼 말라든 내연과 두 자녀는 저마다 개나리 포침을 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창백해진 내연이 낯선 병세까지 뛰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따금 굴룩굴룩 기침을 지저대는 내연은 며칠 살 것 같지 못했습니다. 고고하게 말치 않아도 이들 세 식구는 집을 떠나 멀고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봐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별로 멀지 않은 것 같구나. 여기서 좀 쉬면서 물이나 마셨구나. 내연이 말이었습니다. 야, 좋아라. 이제 곧 아버지를 찾겠니? 딸애는 좋아서 손뼉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누나야, 어쩐지 난 아버지를 보는 듯해. 아들도 누나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느 둘이서 물을 마시면서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내연은 돌아서던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0: 네, 여인이 남편을 찾아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왔군요.
1: 예, 내연의 남편은 대가 바른 선비였습니다. 그는 학식이 깊어 글도 짓고 시도 썼습니다. 그때 당파싸움이 있은 뒤 선비는 그만 당파싸움에 휘말려 들었는데 나라를 배반하는 반역시를 썼더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래하여 대바른 선비의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식들을 집에 둔 채 머나먼 산속으로 추방되어 귀향사를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남편이 추방된 류배지를 알려는 데서 사람들을 찾아 뇌물을 먹여서 겨우 알아냈는데 갑산 쪽으로 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내는 집값, 밭, 온군 가산을 몽땅 팔아서 로비를 마련한 뒤 오늘 데리고 남편을 찾아 깊은 산속에 있는 갑산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달포간 걸어서 갑산에 와 찾아보니 글쎄 남편은 갑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연이 생각에는 남편만 찾으면 지키는 포도한테 뇌물이나 먹여서 남편을 데려온 후 깊숙한 산속에서 네 식구가 단란히 모여서 세상을 피하여 살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왕살이 하는 죄인들은 거기가 포도리 압송하에 산세가 험악하여 달아날 수 없는 갑산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내연은 묻고 물어서 남편이 갑산에 온 뒤 한밤중에 옆 사람들이 도움으로 겨우 도망쳤는데 집으로 가지 못하고

0: 장백산 산속으로 들어갔던 떠도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제는 잘 되었구나. 장백산으로 찾아가야지. 장백산이 아니라 하늘 저 끝에 가서라도 남편이 있다면 찾아가야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내는 오누이를 데리고 날마다 빌어먹으면서 장백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1: 네, 그들이 장백산에서 어떻게 남편을 찾을까요?
0: 예, 이들은 장백산으로 가는 그 길을 몰라서 그저 압록강물을 거슬러 가는 것 중이었습니다. 압록강물을 거슬러 올라간 지 며칠이 되었을 때 내은 끝내 병석에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내은 자신은 인제는 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느끼고 오누이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 애는 더 살 것 같지 못하구나. 너희들은 아무쪼록 아버지를 찾아뵙고 모여 살면서 학문도 닦고 재능도 키워서 나라에 유용한 사람이 되어라. 꼭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거라. 이렇게 부탁을 남긴 내은 인차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눈을 뜨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랍니까? 어머니는 왜서 무정하게 우리를 여기 두고 갑니까? 어머니, 이들 오누이는 이렇게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들 오누이 통곡 소리는 압록강 량안이 처량하게 또 울렸습니다.
1: 네, 남편을 찾아온 여인이 불쌍하게 세상을 떠났군요.
0: 예, 오누이는 어머니를 땅속에 묻고 난 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계속 압록강물을 거슬러 장백산으로 찾아갔습니다. 하나 이들 오누이 생각과는 전혀 달리 깊고도 산세가 험악한 장백산 밀림 속에서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누이는 그래도 아버지를 꼭 찾겠다는 신심을 잊지 않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찾아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좀 대답해 주세요. 이들 오누이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애타게 불러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 오늘 심산 속에서 절을 하나 만났습니다. 먹을 것을 좀 빌어 먹고도 절당에 들어가니 련노한 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도사님, 저희들한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오늘이가 빌었습니다. 이들 오늘을 살펴보고 난 도사는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개 눈 감추듯이 음식을 먹고 난 오늘은 그만 앉은 자리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1: 네, 오늘이가 길에서 너무나도 지쳤죠?
0: 예. 한나절 잠을 자고 나서 깨어나 보니 어느덧 어둠이 서서히 깃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사님, 하루 전에 여기서 자고 갈 수 있습니까? 남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래, 이제 날까지 다 어두워졌는데 밖에 범과 그 승냥이가 나다니니 가지 말고 푹 쉬어라. 도사는 아주 싹싹했습니다. 근데 나 어린 너희 오늘은 의하여 이렇게 정처없이 떠다니는 거냐? 도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사님,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경과를 말하자면 길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한 오누이는 그 누나는 눈물을 훔치고 난 뒤 겪은 경과를 늙은 도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너희 오누이는 술도 먹 물도 먹 다니며 아버지를 찾노라 해도 이 깊은 산속에서 사람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마치도 바다에서 바늘을 건지는 격이니 우선 이 절에 있으면서 여기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널리 수소문하여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지 않고 산속을 다니다가 기진맥진하여 몸에 병이라도 나면 흉악한 산 짐승들을 만나도 목숨을 잃기 실수다. 늙은 도사는 이렇게 이들 오늘을 위안했습니다. 도사님, 그렇다고 어찌 이 절에 오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도사님은 무엇을 자시고 계십니까? 그 말에 도사가 나는 매일 돌을 닦는 위에 밭에다가 곡식을 심기에 먹을 근심은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도사는 아주 어진 분이었습니다. 이들 오누이는 끝내 늙은 도사님이 공고의 머리를 끄덕이었습니다.
1: 네, 오누이에게 안식처가 있게 되었네요.
0: 예, 아버지를 찾느라 고생 끝에 어머니를 잃고 난 이들 오누이는 이 절에 있으면서 늙은 도사님한테서 농사짓는 법을 배워냈을 뿐더러 무예도 배웠습니다. 련노한 도사는 자기 무예와 글자들을 배워줄 제자를 찾던 중이라 칼쓰기며 활쏘기를 있는 힘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령미한 이들 오누이는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무예와 글자들을 익히며 힘을 키웠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행방을 알고도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지만 정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가니 이들 오누이 글자들은 익숙하였고 무예도 뛰어나 마침내 둘은 다 힘장사로 되었습니다.
1: 네, 오누이가 도사에게서 많은 재간을 배웠군요.
0: 예, 그러던 어느 날 밝은 저녁에 동생은 도사님 보고 물었습니다. 스님한테 물어도 이롭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일인데 아는 것은 대답했으마 하고 늙은 도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글자들과 무예를 모두 출중한 데

0: 의하여 적막한 그 산속에 들어와서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자 글쎄 그렇게 물려니 짐작했다가 했다니까 이제부터 그 땅속에 들어갈 때가 당근이니 모든 것을 성경없이 인자한테 터놓자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을 마친 늙은 도사는 산속에 들어와 세상을 피하여 살게 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늙은 도사는 원래 어느 고을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변방을 지키는 방어사 관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을의 그 원은 보아방탕하게 거지 없는지라 늘 아래 사람들한테서 뇌물을 받아먹곤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늘 보아온 방어사는 원한테 아무런 뇌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여 원은 방어사를 곱게 보지 않던 데로부터 뭐야 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젠가 변방에 나갔던 방어사가 돌아오니 원이 방어사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원님께서는 어인 용거로 절 부르셨는지요? 방어사가 물었습니다. 개 있느냐? 이 방어사를 묶어서 옥에 가두어라. 원이 호령과 함께 옆에 있던 그 하졸들은 우르르 몰려들어서 방어사를 묶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묻는 거냐? 대답해라. 방어사가 녹이 등등하게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진작 나라 조정을 모반할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이 어른은 안지가 오래다. 이렇게 말하고 난 원은 손짓하여 하졸들대로 방어사를 옥에다 쳐넣으라고 했습니다. 방어사가 생각해보니 만약 순순히 옥에 갇히면 꼭 이 악독한 놈이 손에서 죽고 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라, 달아나자. 달아나는 것이 살 길이다. 방어사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불시에 힘을 쓰면서 묶은 밧줄을 끊은 뒤 원한테 달려들어 한바탕 원놈을 두드리게 펴놓고 혈로를 뚫고 살 길을 찾아서 이 장백산 속으로 달아났던 것이었습니다.
1: 네,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방어사가 모해를 받아 도망쳤군요.
0: 예, 오늘가 이런 도사의 손 아래에서 살던 어느 날 도사가 자, 이것을 받게. 이것은 내가 쓰던 활인데 왜 저기 침범해 올 땐 저절로 소리가 나니 이 활은 나의 스승이 그 어린동생 나한테 물려준 거니 늙은 도사는 동생한테 활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늙은 도사는 끝내 세상을 떴습니다. 스님, 스님, 이들 오는 이렇게 외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들 오는 늙은 도사를 묶어 놓은 뒤 이 절을 지키면서 늙은 도사가 가르쳐 준 대로 금술과 공술을 익히는 동시에 무거운 바위돌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부지런히 힘을 키운 뒤 힘이 어찌나 세었던지 힘장사가 되어 링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생, 내가 어머니 산소에 저 산소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가보고 돌아올게. 그동안 이 절을 잘 지켜줘. 누나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누님이 혼자서 어머님 산소를 찾아가다니 그래 무섭지 않아? 그 말에 애도원, 내가 어린애라고 뭐가 무섭단 말이냐? 누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산소에 왜 가나요? 남동생이 물었습니다. 지난번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몹시 추운 이불을 두껍게 덮어달라고 하지 않겠니? 하여 잠을 깨고 생각해보니 그때 무덤에다 흙을 너무 적게 덮어놓아 아마도 빗물에 흙이 다 씻긴 것 같구나. 내가 어머님의 무덤을 가토를 하고 인사 돌아올 테다. 왕복 다시면 좋게 될 것 같다. 그러자 그럼 누님은 빨리 갔다 와요.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전 힘장사가 된 누님은 무여도 대단하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착길을 또 떠났습니다.
1: 네, 누님이 어머니의 산소에 성묘하러 가는군요.
0: 예, 어느덧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인차 돌아온다던 누님은 웬일인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키는 남동생은 오늘은 꼭 오겠는데 하면서 하루하루 고대하여 기다려봐도 종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갔지만 역시 누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님은 꼭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구나. 찾아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한 남동생은 저를 비우고 창에다 보침을 달아매고 활까지 메고 누님을 찾아 떠났습니다. 첩첩한 산구비를 여도며 흐르는 압록강물을 따라서 어머님의 무덤을 찾아간 남동생은 그만 아연해지고 말았습니다. 한 것은 그제날의 작은 흙무덤이었던 어머님의 무덤은 작은 산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의하여 이렇게 몰라보게 변했을까? 남동생은 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물어서야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를 떠난 누님은 찾아보기 힘든 어머니의 무덤을 겨우 찾은 뒤 치마폭으로 흙을 담아다 무덤에 쏟아놓곤 했습니다. 누님은 치마폭으로 매일매일 쉬지 않고 흙을 날아다 쏟다 보니 어머니의 무덤은 어느덧 작은 산으로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누님이 너무나도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그만 지쳐서 쓰러진 채 요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 네, 누님이 지쳐서 세상을 떠났군요.
0: 예, 이것을 알게 된 말.

0: 사람은 효성이 너무도 지극한 누님을 어머니 무덤 곁에 묻어놓았습니다. 누님도 참 너무나 고스스하네. 어째서 나를 데려오지 않았나요? 남동생은 이렇게 외면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인젠 우리 네 식구 중에서 오직 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동생은 이 국리 저 국리 하던 그때 인젠 절에 돌아가지 말고 이 산 아래 마을에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산처럼 높아진 산봉우리에서 어마어마한 정자를 번듯하게 세워 어머니와 누나의 무덤도 지키고 산 아래 마을도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동생은 매일 청바위를 깎아다 주춧돌을 파묻고 정자를 세운 뒤에 정자는 그야말로 먼 곳에서도 확연히 보였습니다. 연애 남동생은 스님한테서 물려받은 활을 정단에 걸어놓았습니다. 하여 그 활은 마을에 도적대가 달려들 때마다 먼저 윙윙 소리를 냈고 예적이 쳐들어올 때도 역시 소리를 내곤 하였습니다. 그 활시위 소리는 신호와동 같이 마을 사람들을 동원시켜 저 도적무리를 쫓아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적들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일찌감치 재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여 그때로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보기 좋은 정자가 소리나는 활이 걸려있다 하여 과궁정이라 친절히 불렀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2: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장백산 기슭 압록강원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장백진 동남쪽에는 신비롭게 생긴 선인섬이 있는데 자고로부터 산수 경치가 매우 수려하여

0: 뭐 사람들이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름 있는 시인이 선인성을 돌아보고 또한 이 선주에서 농사짓는 짓고 물고기를 잡으며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만나본 후시 한마디 읊조렸습니다. 봄빛이 짙으니 초목이 움트고 어울은 한계절 한바꽃 피었네. 반년이 농사가 일찍이 끝내니 물고기 잡아도 유일한 생애여라.
1: 네, 아주 잘 쓴 시 같네요.
0: 예. 신비롭게 생겨난 선인성은 경치가 한결 아름다울 뿐더러 그 전날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깃들어 있어서 길손들이 그 귀맛을 당긴답니다. 그 이야기를 구구수이 들어봅시다. 예, 이전에 어떤 애가 갑자기 불어난 곡물에 빠졌는데 이식을 잃은 그 애는 압록강으로 떠내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유엔 백발로연이 그 애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한동안 지난 뒤 그 애는 끝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뜬 그 애가 바라보니 틀림없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넌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저의 이름은 차돌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할아버지는 누구신데요? 차돌이는 이렇게 대답하는 안간힘을 써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일어나지 말고 좀 더 누워있어라. 나는 한 입 석공으로 살아오며 늙은 사람이니 그저 석공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 말을 마친 석공 할아버지는 차돌이한테서 미움 남은 사발을 넘겨주었습니다. 차돌이는 미움 한 사발을 제껏 먹어치웠습니다. 할아버지, 물을 건너다가 넘어져서 물을 마신 것까지 알만한데 그 후에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요? 차돌이가 석공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어젯밤 큰 비가 갑작스레 내렸는데 큰 물이 졌다. 이 주위는 온통 물천지지만 이 괴석선만은 물에 잠기지 않아서 내가 한창 바위를 까고 있는데 강물에 무엇이 떠내려오지 않겠나? 웬 물건이냐 건졌더니 내가 정신을 잃고 있더구나. 하여 너를 물을 토하게 한 뒤 여기로 업어왔단다. 석공 할아버지, 목숨을 건져준 은혜 백골 남왕님이다. 차돌이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석공 할아버지 따뜻한 그 보살핌에 차돌이 몸을 인차 저 처서게 되었습니다.
1: 네, 석공 할아버지가 차돌이를 구해주었네요.
0: 네, 차돌이는 매일 석공 할아버지를 따라 바위도 까고 고기잡이도 하였습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니 차돌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석공 할아버지는 왜서 홀로 외로운 괴석섬에서 살고 있을까? 그는 석공 할아버지한테 대하여 정말 몰랐습니다. 석공 할아버지는 의하여 인적이 드문 이 섬에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차돌이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허허,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 석공 할아버지는 그저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차돌이는 석공 할아버지를 도와 바위를 까는 후에 여가만 있으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괴석섬 주위에는 여러 가지 물고기가 아주 흔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변변한 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물고기를 잡아서 건져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차돌은 늘 이렇게 고향 사람들을 그리며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차돌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모두 세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차돌이가 5살 난 해 그는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차돌이 아버지는 이사를 청해 올 몇 푼이 돈도 없어 신세인지라 깊은 산속으로 약초캐러 혼자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차돌이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정을 목격한 동네 사람들은 차돌이를 불쌍히 여겨 사처에 다니며 약초를 캐어 달여서 차돌이 병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새해가 지난 뒤 종무 소식이 된 남편이 밤낮 생각하던 차돌이 어머니도 그만 세상을 뜯어보니 홀로 남은 차돌이는 동네 방네 이웃 사람들이 보살핌 속에서 겨우 살아나갔습니다.
1: 네, 차돌이가 고아로 됐군요.
0: 예, 바로 그날도 차돌은 이웃 동네로 사기를 하려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에 내린 큰 비에 골물은 급작스레 불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돌이는 골물을 건너오다가 그만 물속에 넘어졌습니다. 나흘은 차돌이는 일어서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물살이 어찌나 센지 일어서지 못한 채 물 윗목을 묶고 말았습니다. 석공 할아버지, 우리 동네 근처에는 물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동네에 가서 이곳에 물고기가 많으니 찾아와 잡으라고 알리면 안 될까요? 차돌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잊지 않고 도와주자는 차돌이 착한 마음에 감동된 석공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려무나 안 될 리 없지라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차돌이는 괴석섬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로 찾아가 섬주에 여러 가지 물고기가 많으니 잡아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차돌아, 내 일이 과연 고맙구나.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0: 그때로부터 농사를 끝낸 동네 사람들은 계속 선 그 주위에 와서 물고기를 잡아가곤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차돌이가 알려준 덕분에 괴석선 주위에서 잡아간 물고기를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여 구차한 살림살이에서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1: 네, 마을 사람들이 차돌이 덕을 톡톡히 보게 되었네요.
0: 예, 다른 곳에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해도 괴석선 주위에 가면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없었습니다. 하여 동네 사람들은 자연히 괴석선에 대해 인원하곤 하였습니다. 참 별일도 다 있다니까 다른 강물에 가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나 괴석선 곁에 가면 여러 가지 물고기가 과연 흔하거든 왜 그럴까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제 생각이 모를 받고 인원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네 살림이 늘어난 것은 차돌이가 알려준 덕분 역시 그렇지 않은가 옳지요 그 말에 제일 지당하지요 동네 사람들은 늘 차돌이를 칭찬하곤 하였습니다. 석공 할아버지는 쇠망치와 정으로 괴석 섬이 보기 흉한 돌바위를 쪼개어 다듬은 뒤 그야말로 보기 좋았습니다. 그는 돌바위만 앙상하게 서 있는 곳에서 참솔나무와 여러 가지 솔나무를 심어놓고 또 여러 가지 나무와 풀과 꽃까지 심어놓으니 기석섬은 점점 보기 좋아졌습니다. 울창한 나무숲이 무성해지자 송학백학이 띠를 지어 날아오고 세상 고운 여러 가지 철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잡았습니다. 석공 할아버지는 이 괴석섬을 아름답게 다듬어 놓느라 이렇게 매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이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1: 네, 석공 할아버지가 이 고장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는 거죠.
0: 예, 그러던 어느 날 그 차돌이가 석공 할아버지를 도와서 정으로 바위돌을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석공 할아버지가 드나뜻없이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의아해 여기로 그 찾아와 고생을 해가면서 산동우리와 보기 흉한 돌바위를 곱게 다듬는가를 너한테 알려줄 때가 되었구나. 기실 난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사철로 또 돌아다니는 그런 선인이란다. 그 말이 아 그러니 할아버지는 석공이 아니라 선인이었구만요. 그런 줄 모르는 저는 선인 할아버지를 예의 없이 대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차돌이는 선인 할아버지한테 절을 올렸습니다. 절은 무슨 절이냐 앉아서 내가 이 괴석섬을 다듬게 된 이야기나 듣거라 선인 할아버지가 이 고장에 찾아오니 저 살기 좋고 또한 땅도 벽 옥토였습니다 헌데 이 근방에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다 떠나가니 이 지방 살이 세단 것이었습니다 즉 이 고장을 해마다 열 번씩 큰 물에 그 살진 땅을 뭉텅뭉텅 떼어가고 마을 사람들한테는 늘 백마가 덮쳐들어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마다 있었습니다. 산에는 짐승과 날새들도 감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어 물고기도 왔다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원래는 사람이 살기가 아주 험악한 고장이었네요.
0: 네,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던 풍수를 볼 줄 아는 늙은 도사가 살기 좋은 이 고장에 저놈이 괴석섬이 큰 우환이로군라고 탄식조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은 할아버지도 이 고장에 이르러 풍수를 살펴보니 다른 것은 이없었는데 오직 괴석섬이 우환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대로 놓아두면 살기 좋은 이 고장은 언제나 황폐한 고장으로 되었을 것이니 내가 저놈이 괴석섬에 박혀있는 미운 돌 모양을 몽땅 보기 좋게 다듬어 놓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선인 할아버지는 다른 고장으로 찾아가자는 생각을 포기하고 정과 망치로 못생긴 괴석섬의 바위돌을 까불어서 부지런히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퍼런 청바위돌을 까는 일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까내는 돌바위가 주먹만큼 크게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연 며칠 동안 끊지 않고 내리는 바람에 선인 할아버지한테는 막대한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긴 괴석섬의 할아버지를 못 섬에서 쫓아버리려고 온갖 애를 아득바득 썼던 것입니다. 네 가진 놈이 나를 여기서 쫓아버리려고? 어림도 없는 노릇이다. 네 놈이 괴석바위를 잘 다듬어 내 놈이 고약한 심보를 고쳐놓기 전에 이대로는 절대 여기를 떠나지 않을 테다. 이놈아 어디 재간이 있으면 비를 쏟고 바람을 몰아와 장기를 실컷 부려봐라. 선인 할아버지는 하늘에 대고 이렇게 대성지로 했습니다.
1: 네, 선인 할아버지의 결심이 컸네요.
0: 예, 선인 할아버지 본의를 굽히지 않고 괴석섬을 곱게 다듬어가니 강물의 물고기들에도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괴석섬 주위에는 전에 없었던 물고기가 흔하게 되었습니다. 선은 할아버지 이야기 그 자초지종을 듣고 난 차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에다 행복을 마련해 하여 주는 선은 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말에 내가 여기에 와서 나

0: 와 함께 살아온 지 어젠간 일곱 해가 흘러가지 않았느냐? 선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일곱 해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은 의아하여 묻습니까? 차돌이는 의아적을 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여기서 살게 된 이야기는 이만큼 하셨구나. 시일은 러버가 인젠 이곳을 떠나려고 그런다. 너도 컸으니 가정을 이루고 살 때가 되었구나. 며칠 후 마을에 찾아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그래야 이 러버는 마음을 놓고 떠나갈 것이 아니겠느냐? 선인 할아버지는 차돌을 보며 소음을 쓰다듬었습니다.
1: 네, 선인 할아버지가 이 고장을 떠나려고 하네요. 네,
0: 차돌로부터 이 로브를 내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선인 할아버지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가면 안 됐습니까? 차돌의 눈에는 서러운 눈물이 가랑가랑 맺혔습니다. 안 된다. 이 로브는 한이 정해놓은 곳이 없이 또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며 산단다. 며칠 후 차돌이가 마을을 찾아온 뒤 선인 할아버지는 무거운 쇠망치와 시퍼런 종을 가지고 온데간데없이 떠나갔습니다. 또한 차돌이가 마을에 찾아오니 마을 사람들을 기뻐하면서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차돌이 왜서 임자 혼자만 왔는가? 석공 할아버지도 함께 와야지.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저를 마을에 보내고 어디론가 떠나가셨습니다. 아니 임자는 그게 웬 소린가? 년노하신 분이 혼자 떠나가다니. 동네 사람들이 의아적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석공이 아니라 선인이라고 합니다. 선인 할아버지는 괴석성을 잘 다듬어 놓은 뒤 이곳은 살기 좋은 고장이라면서 누구나 그곳에 이사가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그 할아버지는 원래 선인이었구나. 참 세상에 별도 다 있다. 동네 사람도 서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선인이 힘껏 다듬어 놓은 그 섬 곁에 가서 살아보자꾸나.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살기 좋은 섬 곁으로 이사가 갔습니다. 더는 강물이 불어나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어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동네에 병에 걸리는 그 일이 없어져 사람들은 장수하여 잘 살아가면서 섬 곁에 그 물에 가 고기를 잡으려 하였는데 여러 가지 물고기가 많이 잡히곤 하였습니다.
1: 네, 사람들이 다 잘 살면 이웃 사이도 화목해지는 거죠.
0: 예, 동네 사람들 사이는 매우 그 친숙해져 맛 좋은 음식이 생기면 서로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하게 살아갔습니다. 또 언제 고마운 선인이 여기 찾아올런지 큰 절이라도 올려 인사를 해야겠는데 아무렴 선인을 찾아볼 그날이 꼭 잊고 말고 두고 보라니까 동네 사람들은 선인을 잊지 않고 그의 공덕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그리곤 했습니다. 이 동네의 좌상이 된 어른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생각되는 말을 터놓았습니다. 모두들 듣게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선인이 덕분이라는 걸 생각해봤지만 그 괴석섬이라는 이름이 듣기 매우 거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그 말에 그건 없었죠. 누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괴석섬이라 부를 때 늘 재난이 들이닥쳤지요. 선인이 이어서 괴석섬이 새로 다듬어진 오늘 그제날의 재난은 온데간데 없어졌으니 응당 괴석섬이라는 이름을 고쳐야 할 것이 아닌가? 좌상 어른이 말이었습니다. 옥수다. 저 아름다운 섬에 알맞은 이름을 달아줘야지요.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말을 건네었습니다. 풍수지리나 산수경치를 여러모로 생각하여 이 괴석섬을 선인섬이라고 고쳐 부르면 제일 알맞은 것 가수다. 좌상어른이 제의였습니다. 선인께서 손수 험악한 괴석을 까서 다듬어 놓은 섬이니 그의 덕성을 우러러 진작 그렇게 불러야 하지요. 그럼 오늘부터 선인섬이라 불러보지요. 하여 괴석섬이 선인섬으로 이름을 바꾸기는 그 섬 곁에 새 동네가 터를 잡고 앉은 뒤부터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동네 사람들은 고마운 선인이 또다시 이곳으로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화목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30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여행과 같죠? 허복순 작사, 오용란 작곡으로 된 인생은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향기를 담은 멜로디, 최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 향기를 들려드립니다.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인 부부의 그 깊은 사랑을 노래한 가요.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으로 된 부부를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기억은 향기로 남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죠. 김인덕 작사, 윤금남 작곡으로 된 그대의 향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신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5.1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천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1호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앗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은 이번에 특수한 5.1절 맞이 큰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우대활동의 내용을 이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천희 박사 여기에 그리고 세신이로 여기에 또 홍강치료이기라는 게 따라갑니다. 홍강치료이기는 우리 전반 국제적으로서 인정을 하는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르이덴의 이학박사가 하버드대학 거기 박사를 졸업하고 연구에 설명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주약에 뭘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약의 이 제품 자체는 건판 이 부위를 그 홍광 적광으로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이 빛을 조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종 리료요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성이 강하면서 효과성은 돌출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건파지 허실한 이런 분들한테는 특수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요. 남성들 가운데 전열선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 차수가 많고 나가는 그 량은 적고 그리고 허리 다리가 시큰하고 이런 분들한테 여성들은 요실금이 생기거나 적하면 단백뇨 혈뇨가 생기거나 건파 그 부위를 붉은 적색으로서 그 안마해주는 이런 셈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건파 치료에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뭐 유선 증식이 생기거나 어느 부위면 어느 부위에다 더 쪼일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서 연조직 손상이 생기거나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되지 않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홍강치료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강치료이기는 시장 가격으로만 해도 4-5천원 가게 되는 이런 가격에 접근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의료기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에 있어서는 안부치료이기가 또 따라갑니다. 안부치료이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거기에다 댄츠를 딱 꽂고 그걸 하나만 딱 누르게 되면 그게 부동한 그 주파수로 해서 눈에 그 아주 시원한 이런 안마를 해줘. 쿡쿡쿡쿡쿡쿡 이렇게 안마를 해주게 되는데 철주가 부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치료에 있어서는 보통 학생들이 전 뭐 우리나라적으로서 간접 시간에게 다음에 학생들을 안마 체조를 하게 하는데 이걸 대체하는 특수한 안마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대활동 가운데서 5.1절 우대활동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니까 홍강치료이기 안마치료이기 이게 따라가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배달 받게 되면 종생 쓸 수 있는 우선 이기에 속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게 이제 갱신 후술에 혈압이 엄청 안 되고 아주 머리 아프고 특히 어지럽증이 많이 납니다.
1: 예.
2: 예, 그리고도 개운하게 없고 아이 심장도 안 좋아서 이랬는데 여러 가지 약을 먹었는데 큰 호도는 못 봤습니다.
1: 예.
2: 네, 그러다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처리 박사 죽고 먹고 있는데 아주 효과 좀 많이 하겠는데 혈압이 온전 되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 자주 많이 납니다.
1: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 손에 들어온다는 게 귀해지요. 예.
2: 예, 그래, 기운이 좋아지고, 예, 심장도 항상 숨차 호동거렸더니, 애정사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2: 예, 선생님 좀 문의합시다. 우리 혜인님한테 음식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아, 기름지지 먹으면 자주 설사랍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예, 전례제비 고생한데 이 서신으로 이거 좀 써보겠다는데 어떻습니까?
1: 그런데 딱 맞는 제품이 바로 세신이로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건파츠 도와줄 뿐만 아니라 비위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고 부간선해전 감각 건파츠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복령이라는 성분은 기본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겁니다. 건비 이위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결국 천실이라는 성분 자체도 간과 콩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모든 위장도를 유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닦은 백술 이것도 위장도를 유연하게 해주는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콩팥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전로근 결국 녹혈증 남성들이 전열선염 전열선 비대 그리고 남성들한테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었고 여성들이 요실금 혹은 단백뇨 이런데 혈뇨에게도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분이 세신리로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준악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2: 아 그러면 이번 특별 활동에 하는데 이번 활동에 참고해서 좀 알아봐줘야겠다.
1: 그렇게 하셔. 예.
2: 건강해
0: 네,
2: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맞습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천희 박사 쓰고 있습니다. 네. 벼락도들에 앉아서 항상 머리 뻥감이 어지럼증이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경력도 없고 해서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해도 별로 호전 못 받다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천희 박사 쓰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처음 알레르기 혈압 온전히 알립니다.
1: 아, 그렇죠.
3: 예. 예, 그래 놓으니까 그러기에 어지러움이라든지 어지럼증이 안 나지 경력이 좋아지지 심장도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결국 예, 면역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약 먹고서리
1: 저희 박사가 그렇죠. 예예
3: 예. 예. 이전에는 오고 가는 감기를 다 하고 자꾸 해봤다기 갈라터지 이 구조에 자꾸 나고 했는데 이 약 먹는다 면역력이 높아지는 감기를 하지 않고 예 피곤한 감이 없고 예 맥이라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돼 있으니까 각 기관의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천이 박사입니다. 특히 뭐

0: 세포는 저기 뭘 통해서 영양 흡수를 하게 됐고 면역력이 올라가는가? 모세혈관이 매개 신경세포에다 영양 공급을 해주게 돼 있으니까 신경세포가 면역세포면 면역세포대로 그리고 모든 그 신경세포는 영양 공급이 따라가게 되니까 아주 정상으로 돌아와 젊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감을 느끼게 돼 있을 겁니다.
1: 예, 그래 우리 남편 세심히를 쓰고 있는데 위 나빠서 예 그냥 속이 더불어하면 좋아 안 되지게 지금 좋아 영달 되니까 바보 영달 잡으니까 맥이 난답니다.
0: 예, 그렇죠.
1: 이게 재밌어 비달래서 예 소변은 차츰만큼 시원히 나 못 가고 그래서 소변 보기 힘들어서 영 고생했는데 야, 약 많이 썼는데 어제 그 낫지 않아서 예 그래서 이 세심히를 쓰고도 지금 소변이 영 시원히 달라가니 예, 예 잘 것 같답니다.
0: 지금. 그렇죠. 예예. 예.
1: 네.
0: 시신이론은 선택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잘 선택했으니까 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네.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다 그런다.
0: 예,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이 집사람이가 이 천이 박사하고 시신이론을 지금 쓰고 있는데.
0: 예.
3: 아, 기억력이란 게 없지, 소변 차순한 게 심하지, 손발에 저리고, 가을에 항상 시려하고, 이래서 이 천이 박사를 쓸까, 천이 박사 특징이 기억력이 좋다만 합니다.
0: 그럼요. 예.
3: 저기 해마다 기억력이 뚝뚝 떨어지는 게, 그래서 약은 정말 좋다는 약을 썼는데, 어디 기억력이 정말, 저 홀에 차다 온다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신이로 쓸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정말 천이 박사가 이 연구를 한 게 많다만데 이 혈관이가 이 그 발이가 시려하던 것 그것도 좋아지고 예 더고 지금 더 덥고 그 다음에 이 기억력도 지금 완전히 예, 해결받았다면 그러니 세심히로는 저 소변 차주가 지내지만 그리고 그때 없는 귀에서 잡수 나오고 이래서 이 두 가지 약을 쓰는데 야 지금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0: 그렇죠.
3: 예, 이렇게 특히 활동이 뒤에 보면 이거 그쪽 이 활동이 좀 반가워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세신이론은 모두 중크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천이 박사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는 게 이게 보통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그 과정은 얼마나 심각한 정밀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제품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죠.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4: 천이 박사 순환자인데, 이 천이 박사에 정말 순수술수로 병신하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이 점점 더 좋아진다, 선생님. 오래 수 있거나.
0: 예.
4: 예 1년으로 넘었었습니다. 그, 저번에 우리 활동할 때 며칠 전에 쐈는데, 야 정말 우대도 예 좋고, 그러니까 값이, 그 다음에, 아이 조금 싸도 많이 주제 그만.
0: 아, 조금 싸도 많이 주고 절반 값으로 툭 떨어지게 돼 있고
4: 그러니까
0: 절반 값
4: 예.
0: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4: 예,
0: 많습니다.
4: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거 먹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 뭡니까 기억력이 좋고 심장이 든든해지고 심장 자꾸 후두둑 떨어지 그게 예, 많이 나사진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장 뜨는 것도 신경이 이렇습니까 이게?
0: 심장이 뛰는 게 주요하게는 예.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4: 아.
0: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4: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 먹는데
0: 이거 복용하면 관상동맥의 이상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기본으로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는 근거가 주요하게는 혈관 관리를 제대로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이 두자리거나 혹은 심장이 집어치려야 된다는 사람이 그리고 이미 뇌졸중으로서 누이에 10년 앉았던 이학 박사가 자기절로 생활을 자립할 수 있게 그 회복을 거저한다 이런 특수한 제품이니까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4: 그렇지만 무슨 약을 그렇게 말하고 심장 자꾸 떨리고 놀라고 이건 주의해야겠다. 그래서 심장 약해 이렇게. 그런데 이 약을 먹는 것이 그게 놀라고 자꾸 떨기고 해. 이게 이로써 좋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등등에 신경 전달을 잘 내건지 하여튼 이 약이 노벨상 두 대 받았으니까 어제는 딱 확실히 땀다 이 약이 좋습니다. 확실히. 예.
0: 그렇죠.
4: 내서 예. 잠도 잘 자고 예. 마음이 그렇죠. 안전하게 군다 말입니다. 이 약이가.
0: 그렇죠.
4: 예. 마음이 예. 안전하게 군다. 어제는 마음이 안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배이 나고 그다음에 불안해하고 제대로 자꾸 앓고 싫음 이러자고 뭡니까. 마음이 든든하니까 그다음에 너무 무서운 것도 없고 예 그렇다 말입니다.
0: 잘하세요. 예예.
4: 예, 너무 편안합니다. 이하고 뭔가.
0: 그렇죠. 너무 편안해질 게 모든 조절을 해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세포 내에서 그게 그릇된 거 바로 잡아주는 애들을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세포 내에 들어와서 그게 똑바로 자기 원래 해야 될 일로 돌아가게끔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CAMP입니다. 이학 천희 박사입니다.
4: 그렇습니다. 예예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 CAMP가 이게 정말
0: 특수한 제품입니다.
4: 보통 힘들고 막이 아이됩니다.
0: 그렇죠.
4: 정신에 나지 머리 흐릿하고 나지 그다음에 막지 못하지 항상 머리 어디 흐릿하고에 살겠습니까. 사는 같지 않다 말입니다.
0: 그렇죠.
4: 망다 이럴수가 힘내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난 이학 앞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선생님.
0: 그래 예, 이렇습니다. 오히려 복용할수록 좋아져. 삐뚤게 나가는 예, 거 바로 잡아주는 제품이 바로 CAMP 이학 박사, 천희 박사입니다. 선택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세요.
4: 수고하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천희 박사, 저도 수고하셨습니다.
0: 예.
5: 내년에 약해졌더니 겨울만 되면 거기서 감기 기침에 취해서 거기서 약 먹고 한테 병원에 가 단지 나가야 이러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음에 내년에 높아지겠네. 감기 설 걸립니다.
0: 그렇죠.
5: 예. 이렇게 혈액 온정되도 이젠 항상 온정되도 머리가 아프고 꼬지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 머리가 아프지 않고 예. 그리고 좋고 그 다음에 심장이 좋습니다. 항상 숨이 차고 예. 쉽게 놀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만 좋아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5: 소화도 잘 되도
0: 그렇죠.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5: 밥 얼마 못 먹었습니다. 어떤 때 소화제도 먹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거 먹는 다음에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예. 그래도 다음이 잘 나왔다 예.
0: 그렇죠.
5: 그 다음에 아니고 어제도 12시 하시고 그때 자고 그래도 자다가 밤에 깨어나서 자지 못했어요.
0: 예.
5: 그래도 지금도 다음이 잘 나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5: 혈지도 높은 것도 혈지도 조사해야 되고 예.
0: 모든 거 조절해줍니다. 예, 예.
5: 그러니까
0: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는 게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5: 그 효과성 예. 좀 좋습니다. 그래 이번에 약을 사는 걸 하고 또 하나 물어볼 건 세심히로리 저희 친구 한국에서 왔는데 허리가 아프고 전열선 미달이 있고 소변도 작고 맹이도 작고 하여튼 귀에 소변도 되게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봐요.
0: 그분이 바로 이 선택이 너무 잘 어울리는 선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는 세신이로 록혈정하고 전록근하고 32가지 중약제로 되어 있는데 먼저 록혈정을 그 남자분이죠. 예. 먼저 록혈정을 쓰고 그런 다음에 이 자기의 그 전록근 그러니까 그 병 안에 가루약을 먼저 황주에다 풀어서 이렇게 드시고 그런 다음에 이 자기의 전록근을 드시고 날 후에 다시 이제 닷새 만에 다시 또 그 록혈정 드시고 록혈정 먼저 시작하라 하셔. 이래서 세신이로 쓰게 되면 그분은 빨리 신체를 처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건파치하게 되면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오면서 골격에 문제가 생기고 귀가 슬들리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전열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모로서 힘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 외국에서 힘들게 하시다가 돌아오신 분들한테는 빨리 처세는 되는 세신이랍니다.
5: 예. 알겠습니다.
0: 네,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저는 계속 천희 박사 쓰고 있습니다.
0: 천희 박사님 길게 쓰면 길게 효과를 봅니다.
6: 그런데 이게 이전에 편도
2: 통해 좀 신호가 안 좋은데요.
6: 아요, 이거
0: 예. 조금 움직이 말씀하세요. 예.
6: 예,
0: 이제 잘 들려요.
6: 그러니까,
0: 예, 이제 들려요.
6: 예, 예. 예, 그래, 이거 쓰니까, 예, 이 편도통이 사라졌다.
0: 예.
6: 맞습니다. 아프면 예, 한 며칠 동안 아팠단 말입니다.
0: 예.
6: 근데 이거 쓰니까,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뭐니까, 이, 또 아파가지고, 그래. 계속, 예, 그 다음에, 그렇더란 말입니다. 예. 아유, 안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0: 예.
6: 막, 그죠? 살이 뻣뻣 당해 남의 살 같고, 이런 감이 들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쓰니까, 예, 그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다 해결 받았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0: 예.
6: 예, 그러니까,
1: 아, 세포를 살려주고 신경아 신경
0: 조절 조절해주고 예.
1: 예, 그렇게 조절해주고 이러니까 예, 참 예, 몸이가 예, 뭡니까 골이 아프지 않고 그다음에 혈압도 다 심장도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0: 그렇죠.
1: 다 정상 수치에 돌아왔습니다. 예, 이전에 심혈이가 한 것은 50몇 살씩 이렇게 뛸 때는 아주 맥이었는데 지금 65, 70 이상으로 뛰니까 예.
0: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네.
1: 예, 예 심장이 편안합니다.
0: 그렇죠. 예.
1: 예. 예.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정상화를 보고 그냥 물어볼 거는 명서방 15살 저기 중학생이 좀 쓰면 어떻게 하는가를 내지 물어봅니다.
0: 중학생이 이제 몇 살인가? 15세. 15세. 아 됩니다. 15세부터는 됩니까? 쓸 수 있습니다. 됩니다. 얼마나도 됩니다. 예예.
1: 아,
0: 예.
1: 아, 예. 예. 항상 공부하느라고 이게 필요해 가지고
0: 눈이 문제가 생기죠. 예예. 예.
1: 그렇죠. 눈이 그렇죠. 까까라고 예.
0: 예.
1: 이렇게 뭔지를 안 보고 옆에 딱 보면 예. 그러더라고요.
0: 밥 먹은 다음에 예. 하루에 두 번 들라 하세요. 예예. 예. 그러면 됩니다.
1: 아, 한 봉지씩?
0: 한 봉지씩. 예, 한 봉지 씹으시면 예. 됩니다. 한 봉지씩 하루에
1: 예.
0: 두 번. 예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재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제품 자체는 1단계에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저들 설명드리는 이 제품 자체 특히 천희 박사 세신이도 이 제품 자체는 중코엔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고 세신이로는 중코엔의 원사뿐만 아니라 석박사 도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빠른 속도로서 컴파트로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건강에 결려가 생기는 걸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녹혈정 그리고 전록근 32가지 진기중약제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일단 우리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노인성 질병이라 하게 되면 주약에 지금 국한되는 것은 콤파치 부족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심장도 콤파치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콤파치에서 심장해를 뇌과해야 내는 공능이 떨어진다면 심장에 아무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전달한다 해도 혼탁된 피를 전달하게 되면 혈관은 어느 순간에 금방금방 굳어지고 막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아무리 우쭐한다 할지라도 콤파치 심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콤파치 오장을 관리한다. 콤파치 주약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콤파 공능이 처서야만이 원기를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콤파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소변 차수가 문제가 생기고 전열선이 우쭐하고 여성들은 요실금 그에 단백뇨라는 게 생기거나 소변이 저리거나 이러한 분들은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신부전증으로부터 마지막에는 노덕증 위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노덕증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에 소변을 5~6번 보는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6번은 제일 뭐 작은 숫자에 속하는데 밤에도 보고 오전에 몇 번, 오후에 몇 번 이래서 밤에 거지 않게나 작아도 5~6번은 보게 되었는데 노덕증은 투석하는 방법이라면 일주일에 모두 3번 좌우 기계로서 심장 혈을 콤파 대신에 료가해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때 가서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콤파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콤파 대신에 기계로서 콤파 역할을 하게 되어있겠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3월 20날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미녀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기차 안은 조용하고 네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과 강청재는 친숙했고 왕아 씨와 매서는 동료였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기차가 천천히 달리는 동안 창밖에는 유채화와 벼밭, 보드나무가 푸르게 펼쳐졌다. 봄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두 시간 후 기차는 여양에 도착했다. 네 사람은 기차에서 내려 보스를 갈아타고 승복 선문을 지나 호주에 도착했다. 계획대로 시장으로 향했고 모두 분주하게 물건을 골랐다. 왕아 씨는 토종 닭을 사고 경경은 양배추 나물을 샀다. 강청재는 술을 사고 매서는 달걀, 양파, 생강, 두부, 미나리 등 필요한 재료를 모두 준비했다. 모든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다. 그 후 그들은 기계식 농업용 배를 임대했다. 배는 두 개의 긴 벤치가 나란히 놓여있어 많은 사람이 앉아도 안정적이었다. 기계 소리와

수로는 넓었다 좁아지고 물결은 잔잔했다. 강강 쪽의 풀들은 흔들거리며 매서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풍경은 마치 맑은 밤 안개가 낀 호수와 같았다. 네 사람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다. 산은 웅장하고 물은 맑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였다. 끝없이 펼쳐진 뽕나무 밭과 연못 사이에서는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침바람과 물새의 날개짓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곳으로

약 45분가량 지난 뒤 작은 배는 림수에 도착한다. 배가 정박하자 물살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네 사람은 짐을 챙기며 서서히 내린다. 눈앞에는 차갑고 습기가 가득한 고독한 시골 마을이 조용히 펼쳐진다. 강가에는 한가로운 사람 몇 명과 들깨 한 마리가 느리게 돌아다닌다. 갱경의 외삼촌이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사람은 짐을 짊어지고 배에서 내려 외삼촌을 따라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는다. 흙길은 비에 젖어 미끄럽고 집 옆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한참 걷고 나서 드디어 한 집안 마당에 들어선다. 문을 열고 들어선 모두는 깜짝 놀란다. 세 칸으로 되어 있었다. 종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 누렇게 바래고 창문은 일부가 허물어져 낡은 모습 그대로이다. 마당 안쪽을 보니 탁자, 의자 등의 목공품들이 반제품 상태로 엉망으로 쌓여 있고 오랜 세월을 겪으며 바람에 쐬고 비에 젖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외삼촌은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년 전 목공품 사업을 시작해 저금의 수익을 냈지만 결국 모든 본전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당에 쌓인 칠판 목공품을 보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이 팔릴 길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칠판 목공품이란 칠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목공 제품을 의미한다. 이 말을 들은 왕아 씨는 얼굴에 실증난 표정을 지었다.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편안한 나들이인데 갑자기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외삼촌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며 목공품 도미 위로 올라가 물건을 뒤적인다. 사포로 문지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왁스를 바르면 금방 멋진 제품이 된다고 열심히 설명하지만 강청재는 비꼬는 듯한 말로 반응했다. 매서는 강청재를 쳐다보고 왕아 씨는 등을 돌린 채 힘껏 기침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제야 외삼촌은 자신의 행동이 어색하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췄다. 외삼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며 모두를 집안으로 안내했다. 화사한 옷을 입은 네 사람은 허름한 집안 모습에 불가피하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청재는 낮은 목소리로 매서에게 기분을 망쳤다고 이야기하고 매서는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갇힌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다. 연문 량화 풍으로 꾸며진 부엌이 보였고 외삼촌의 아내가 화구 앞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다. 화구 두 개가 놓여 있고 가운데에는 큰 국물통이 자리 잡고 있다. 창가에는 긴 탁자와 그릇장, 수도꼭지가 있고 기둥에는 꿰맨 닭과 생선이 들어있는 대나무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아 외삼촌 부부가 정성껏 대접하는 만두를 먹기 시작한다. 외삼촌은 사업이 망한 뒤 시내에서 살고 있으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하루 종일 집을 정리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아 씨는 만두를 거의 먹지 않고 근경만 쳐다보며 불만을 표한다. 외삼촌은 우층에 방 두 칸이 준비되어 있고 각 방에 큰 침대가 놓여 있으니 두 부부가 편히 지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강청재와 매서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릇에 떨어뜨린다. 근경과 왕아 씨는 정식 부부이지만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서는 어색하게 만두가 정말 맛있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왕아 씨는 외삼촌 부부가 편히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이때 외삼촌은 낡은 마작 한 벌을 꺼낸다. 강청재는 오래된 대나무로 만들어진 마작패를 보며 감탄한다. 외숙모는 이 마작을 1962년에 서양 감자 10근으로 바꿔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네 사람이 만두를 거의 다 먹었을 때 외삼촌의 아내는 저녁 음식을 모두 준비해 두었으니 우층으로 가 방을 둘러보라고 권한다. 근경과 매서는 집 우층으로 올라가 방을 확인하고 외삼촌은 여전히 자신의 목공품을 팔아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한다. 드디어 외삼촌 부부는 시내로 돌아가고 근경은 대문을 닫는다. 매서는 호텔에서 묵을 줄 알았는데 낡은 집에서 지내게 되어 오리둥절해하고 왕아 씨는 샤워기도 없는 불편한 시설에 대해 불평한다. 반면 강청재는 태연하게 마작을 만지며 즐거워한다. 그는 이미 이곳에 왔으니 마음을 놓고 마작을 치자고 제안한다. 네 사람은 방향패를 뽑고 주사위를 던져 마작 게임을 시작한다. 강청재는 계속 매서에게 좋은 패를 건네준다. 오후 5시 30분에 정산을 해보니 매서가 홀로 승리하여 기쁨에 얼굴이 붉어진다. 이후 모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강청재가 요리를 하고 매서는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근경은 왕아 씨의 지시로 화구에 불을 지핀다. 차려진 저녁 식사는 짠맛도 적당하고 국물도 깊어
모두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밖으로 산책을 나섰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길은 좁고 걷기 힘들었다. 김경 부부는 뒤쪽으로 걷고 강청재와 매서는 앞쪽으로 걸었다. 넓은 곳에 도착하자 온 눈에 뽕밭이 펼쳐지고 공기는 상쾌해졌다.

이때 강 총재가 뒤를 돌아보니 갱경과 왕아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매서도 그 사실을 깨닫고 주변을 둘러보며 왕아씨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오며 들판 전체가 은은하게 밝아지고 볕집 도미는 더욱 검게 보였다. 눈앞에는 빽빽한 뽕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강총재는 웃으며 갱경 부부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했다. 그는 이런 달빛 아래 매소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전혀 싫지 않았다. 강총재는 오늘 밤 달빛이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며 매소에게 뽕잎 애벌레를 기르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분박, 지박, 상촉, 하촉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애벌레 사육 과정을 알려주고 매소는 뽕나무가 생각보다 낫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매소는 자신이 일본과 이탈리아 밀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릴 적 학교 뽕나무에서 잎을 따본 기억을 꺼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즐겼다.

이때 대각선 맞은편 볏짚 더미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자 메서는 깜짝 놀라 강청재의 손을 꽉 잡았다. 자세히 보니 사라졌던 굉경과 왕아씨였고 메서는 어색하게 강청재의 손을 놓았다. 네 사람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닫고 자리에 앉아 다시 마작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메서가 은혜를 갚듯 강청재에게 좋은 패를 건네주고 경경은 한 번도 패를 얻지 못하고 긴장해 했다. 밤중까지 마작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층은 창문까지 열려 추위가 몰려왔다. 왕아씨는 경경에게 우층을 확인하라고 시킨다. 메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경경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 보자. 메서는 왕아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청재는 부엌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메서는 강청재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강청재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난,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6: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네 인생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으로 된 우리네 인생으로 오늘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연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은 가요 안홍천 작사 작곡으로 된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행복이 노동실 피어나는 시간, 황은희 가수가 부른 우리 행복 노동실과 함께 달콤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김치의 매력과 정겨운 맛을 담은 노래, 림송철 가수가 부른 김치맛 자랑 1세를 함께 들어보시죠. 김상군 작사, 리태허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메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죽을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짱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종의 문진보에서는 이달 8일하고 9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됩니다. 장촌에서 소문난 명인 서장승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서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이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0: 네.
1: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일찍에는 장춘시 우수의사 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장춘시나 관성구의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0: 잘 수여받은 분입니다.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기되면 병을 만조해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말이죠. 준수해오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환자를 진찰할 때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화 진료 모식을 채용해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갈채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분이 진맥을 하는 말이죠. 모습을 보게 되면 일반 중의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두 손으로 말이죠. 동시에 환자의 맥을 보는데 현대이기로 말이죠. 검사를 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왔는가 이걸 말이죠. 제때제때 포착해 납니다.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종류성 병변이라든가 결절이라든가 낭종성 질병을 말이죠. 두 손으로 진맥을 해가지고 제때 말이죠. 포착해 납니다.
1: 네.
0: 진료 범위를 본다 할 때 림상경험이 풍부하다는 걸 먼저 인정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상견 질병에 늘상 볼 수 있는 질병이란 말입니다. 다발성 질병, 이난자병, 이란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음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소갈, 흉비, 심통증, 천식 이러한 말조에 중이내과 병변들을 잘 치료합니다.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쌍고증,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취 상태, 고혈당 이러한 쌍고증을 잘 치료하고 거기에서 또 심혈관 질병에 속하는 관심병이라든가 심혈실상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러한 말조 심뇌혈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방광결석, 수뇌관결석 이런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피부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입니다. 자두를 재발하고 잘 낫지 않고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 습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초창이라 하는데 여드름에 이러한 말이죠. 피부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골관절계통의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입니다.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골증증식에 이러한 말조에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레란디 이야기 되면 이분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 치료에도 아주 말조 특기를 보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선결절, 란소낭종, 유선낭종.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이분이 8일하고 9일에 와서 문진을 하게 되는데 하루 문진약에 30명 정도를 맞아 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료를 받을 분들은 미리미리 예약해 주기를 바랍니다.
1: 네.
0: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결절에 관계되는 문제, 낭종에 관계되는 문제, 그리고 시로라는 데 식욕에 관계되는 이러한 말종의 문제를 상식적으로 우리 알아봅시다. 결절이라 할 경우에는 능히 말이죠. 환자도 좋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이죠. 검사라는 과정에서 만질 수 있는 이런 말이죠. 결절입니다. 모양새를 보게 되면 원형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타원형이 이런

0: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데 국한성을 띈 말죠. 실질적인 이런 선해를 말합니다. 보통 보게 되면 진핀에 있거나 피하조직에 있는데 직경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에 1cm를 초과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낭종성 질병이 있는데 낭강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 모양새에 그리고 말이죠. 낭백이 바깥에 있는데 안에는 말이죠. 어떤 액체가 말이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진단학에서 보게 되면 이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양성 질병으로 말이죠. 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프로는 아주 적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 낭종성 질병이 또 악성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는 조만간 뭐 이 밤에 들어서부터 오지정성이 자꾸 나타난다.
0: 예, 예.
2: 그리고 어제 자꾸 땡디 막 꼬지가 야무게 낫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혈압도 높을 때면 또 막 높고
0: 예.
2: 낮을 때 많이 낫고 이러시면 파동이 심합니다.
0: 예, 예.
2: 그리고 힘들게 보내고 엉덩이도 안 좋고 해서 가끔씩 또 머리도 왜 막 터지는 것을 아프고 이랬을 때다.
0: 예.
2: 그래서 지금 전번에부터 지금 너무 힘들어서 혈탄도 자꾸 나쁘게 어떤 때면.
0: 예.
2: 그래서 전번에 뭔가 길태중에 오시는 그 서주이 뭐 보이긴 보였었는데 보이고 지금 약 먹는데 뭐 효과에 다른 데서 약 먹게 많이 먹어도 잘 안 났던 게 이번에 확실히 효과 나는 게 확실히 알립니다 지금.
0: 예, 예, 예.
2: 그래서 이렇게 맥이었던 게 맥도 나고
0: 예.
2: 다음에 아였던 게 잠도 잘 온다 지금 요즘에는.
0: 예, 예.
2: 그래 8일 날로 더 예약하려고 오늘이 제가 내려가서 그랬는데 어디 이렇게 안 온다.
0: 예, 8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예,
2: 예, 예. 8일날 이쪽에 가겠습니다.
0: 예,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예.
3: 아,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0: 예.
3: 예, 그 대중이 피부병에 용한 선생님들 있습니까?
0: 예, 우리 피부과 과실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3: 예.
0: 그저 피부과를 찾으면 됩니다.
3: 어느 선생님 예약하면 됩니까?
0: 예, 피부과로 오시게 되면 그 원장 선생님부터 예, 전문 그 피부병을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3: 있겠습니다. 예,
0: 예.
3: 근데
0: 예.
3: 오늘 선생님 딱 예약해야 됩니까?
0: 그 수건장 찾으세요. 예.
3: 수건장 찾으랍니다.
0: 예.
3: 예, 알았습니다.
0: 예, 원장, 그저 기억하기 바쁜 원장 선생님 찾는다면 됩니다. 예.
3: 아, 원장 선생님 찾는다면 됩니까?
0: 예, 예, 예.
3: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3: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예. 예.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예.
4: 저는 신장병 환자입니다.
0: 예.
4: 그래, 신장이 별로 딱 아픈 데는 없는데 그 숨이 찬다. 형편없이 숨이 찬다.
0: 밖에 예.
4: 나가기만 해도 벌써 걸기 시작하면 숨부터 찬다.
0: 예.
4: 그래서 큰 병원으로 너무 숨이 차니까 나, 저기 이 아프지 않을까 나 그냥 그저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숨이 차니까 나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한 게 심장이 대단히 나쁘다 합대다.
0: 예.
4: 그래 이변 치료까지 했습니다.
0: 예.
4: 이변 치료를 했는데 어디 나사도 나사는 적겠죠. 그렇지만 해도 숨이 찬 거는 그냥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병은 자랑해야 된다고 사체가 자꾸 어디 가서나 숨이 차서 그랬지만 은누기 말하는 게 길태중이 가서 처약을 써보라는 게지.
0: 네.
4: 그래서 박창호 선생님 댁에 갔습니다. 맨발을.
0: 네.
4: 예, 길에 가서 박창호 선생님 댁에 가서 배웠는데 첫감에 써서는 그렇게 잘 모르겠을 때다. 그래서
0: 네.
4: 여기다 발을 들여놓은 바 하고는 좀 지루시 써보자고 해서 했었는데 많이 나사졌습니다. 지금.
0: 예예.
4: 예, 지금 숨이 찬 게 많이 나사졌습니다.
0: 예, 예.
4: 예, 그래서 지금 옛날에 났을 때까지 지금 그 박창호 선생님 데가서 그냥 처약을 써보려고 그랬다.
0: 예. 예,
4: 오늘 또 가보자고.
0: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예,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0: 안녕하십니까.
5: 예, 매석으로 하십니다.
0: 예, 예, 예.
5: 강수석 주임 예약하시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아, 허리 다리가 아파도 좀 진구치료 해볼까나 얘기를 합니다.
0: 예.

0: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1: 예, 수고하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올 저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0: 예, 네, 덕분에.
2: 덕분에 잘 보내셨습니다.
3: 예. 선생님, 예. 아, 우리 언니가 어제 이 범위도 들어서 주머니 치료받고 조금 괜찮다던 게 이 얼설간에 또 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러움증도 나고 예. 가끔 가다 심장도 답답하면서 그 다음에 이 밥맛이 싹 떨어지니까 맥이 없으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0: 예.
3: 이래가지고서 어제 치료받아서 이렇게 낫지 않아가지고 지금 내다가 그 그런 교체중인 선생님들이 다 용하신데 그러니까 내 그런 뭔가 그 옛날에 당선에서 온 소수임이 치료로 우리 언니 받고 용 좋더란 말입니다.
0: 예, 예.
3: 당연히 받아보고 예. 한국에서 금방 와가지고 얘 낫지 않아가지고 그런 치료받았는데 좋더란 그러니까 소수임이 또 온다는 오늘 아침 방송들은 온다는 것 같다고 이제 내 전화했던 게 우리 언니다가 오야 그거 그러면 나를 어떻게 예약해달라고 서로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 한번 또 그 선생님 치료를 받겠다고.
0: 예, 그럼
3: 예약할 수 있을까?
0: 예, 됩니다. 예. 금요일입니다.
3: 예,
0: 예, 8일날에 예. 맞습니다.
3: 예, 예, 예.
0: 그날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박윤덕 교수님 찾습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4: 예, 선생님, 제가 전번에 좀 불면증도 있고 혈압 불순 높아가고 그다음에 소변도 자주 보고 이런 게 점양주에서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0: 예.
4: 예, 그래.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들 이 방송 듣고 진짜 박윤동 교수님 찾아가서 처방 짓고 약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도 어떻게 한 번 더 제 먹으랍니까?
0: 예, 그러면 또 좋지요. 치료 효과를 공고히 하고
4: 진짜 용 좋습니다. 밤에 예. 한 번밖에 일하지 남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오전에 예. 오십시오. 예.
4: 오전입니까?
0: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4: 박윤동 교수님 그래요.
0: 맞지요. 예, 예, 예.
4: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4: 감사드립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0: 예, 안녕하십니까?
5: 네, 수고합니다.
0: 예.
5: 그, 저희는 원장 선생님 치료를 받는다 했는데.
0: 예.
5: 두 달 넘어 치료를 했습니다. 그냥 이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예, 예.
5: 병이 너무 심했는데, 밴드 열을 하고, 심호순범 맞고.
0: 예.
5: 첨약을 10분 더 먹고 아까 완전히 놨습니다.
0: 예, 예, 예.
5: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0: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5: 예.
0: 예.
2: 네.
5: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6: 예.
0: 예, 네. 말씀하세요.
6: 예, 저 당 약을 쓴 게 좀 마음이 나서 지금 또 다시 약을 쓰자 하는데 언제 예약을 되는가요?
0: 예, 8일로 연락합시다. 예.
6: 8일로?
0: 예.
6: 예. 원래는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0: 예.
6: 귀가 좀 유흥함에,
0: 예.
6: 별로였어. 그래서 지금 많이 나서 됐습니다.
0: 예. 예.
6: 보려고 하는데, 8일날에 한다고.
0: 예, 예, 그럽시다. 8일날로 예, 연락합시다. 예.
6: 예.
0: 예. 예.
6: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7: 저녁에 10시간에 어제 자꾸 코리띵하지 좀 귀도 먹먹하고 이래서 어떤 때 정성편도 좀 먹어보고 뭐 좀 코리당이라도 좀 약 빼가서 하면 근데 어제 그렇게 뭐 효과 없고 그저 이래서 들으려니까 뭐 그 길대병원에 그 뭐 박형호 소장님이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잘한다고 누기 뒷짐해서도
0: 예예예
7: 그래서 오늘 좀 무슨 시간 있는가요 그 교수세 상
0: 예 어선 오후 그저 시간 내서 오시면 됩니다 예
7: 아 예 그럼 됩니까
0: 예예 예. 예.
7: 알았습니다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예
7: 예. 예.

0: 주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한테요?
2: 예, 맞습니다.
1: 도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2: 예, 예.
1: 예, 도분 선생님 헬마다리 수고해가지고, 이 길태동이 그 뭐입니까? 잘 선단해가지고, 내가 길태동이 그 뭐입니까? 그런 저, 또 보는 환자입니다.
2: 예, 예.
1: 작년에 저 내가 그 뭐입니까? 9월 달에 누구든가, 교수님.
2: 박윤도 선생님.
1: 예, 예. 갑자기 또 긴장하네. 박윤도 교수님이 치료를 한두 달 받고,
2: 예.
1: 내 표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겨울이면 등양말이 와는 무슨 누구보다 한 소리 되는 노크 소리, 얇은 거, 뭐입니까? 그거 두꺼운 거 갈아신던 게 작년에는 올 겨울에는 그 뭐입니까? 맨 양말로 지냈습니다.
2: 예, 예.
1: 감사합니다.
2: 예, 예.
1: 그리고 또 올해도 이진 또 봄이 될 때입니까?
2: 예.
1: 가서 또 한 달 더 처리하자고 그럽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1: 그럼 이번 순회를 가겠습니다.
2: 예, 예.
1: 또 우리 친구 또 한 분 데리고.
2: 예.
1: 예, 예. 이번 순회를 가도 되죠?
2: 예, 됩니다. 어떠냐 예. 오십시오. 예.
1: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2: 예, 건강하세요.
0: 치료
2: 예.
0: 잘하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이 수고 많습니다.
2: 예, 예.
3: 어젠간 저는 목에 가래 많이 끼는데,
2: 예.
3: 아파도 나아요. 냉기자도 넘어도 아이가 목에 딱 붙어서,
2: 예.
3: 애를 맺기 위해 기침도 두문두문 나고 해서,
2: 예.
3: 원장 선생님 한번 가볼까 합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 다 예, 됐습니다.
3: 너무 이렇습니까?
2: 예, 예.
3: 예,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2: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기, 문진, 네, 지금, 예, 저기, 그 수건장 보이는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정화에서 보입니까?
4: 이전에 약을 예, 3번 저다 먹었는데, 원래는 이거 좀, 다리 좀 붓기고 눈이 깔깔하고 이래서 그 다음에 갖다 먹었는데 효과 좋습니다.
2: 예, 예, 예.
4: 더 갖다 먹자고 그럽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네, 감사합니다.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예.
0: 네, 안녕하십니까.
5: 말전함도?
2: 예, 네. 맞습니다.
0: 말씀하세요.
5: 네,
2: 예.
5: 난 알맞게 제일 맛있구만.
2: 예, 예.
5: 다행이다, 뭐.
2: 어떤 정화입니까?
5: 자부름이 잘하고.
2: 예.
5: 그 다음에 민혁대체 문제 있고, 어둠이 찼다 말고.
2: 예, 예.
5: 여기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요새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코를 뒤집어진다 말고.
2: 예, 예.
5: 돌아가지.
2: 예, 예. 현은증. 예.
5: 예. 오늘 그 병원 가자 그랬는데 어느 선생님 약속하면 되겠습니다.
2: 아, 오늘 오시겠습니까?
5: 오늘.
2: 예, 그럼 그 박윤덕 주임 찾으세요.
5: 예, 예, 그렇습니다.
2: 예, 어떠네. 예.
5: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저입니까?
2: 네. 예, 맞습니다.
6: 아, 내가 그 종교별로 이제 그 결제병을 치료하는 사람인데
2: 예.
6: 그 강중대가 아니라 제 치료를 받습니다.
2: 예, 예.
6: 지금 오늘 좀, 그, 숨도 막고 좀 약도 뛰어빌려서.
2: 예.
6: 오늘 또 강중대 가야 됩니다.
2: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진짜, 진짜 밤 되겠죠? 예?
2: 예, 됩니다. 예, 예.
6: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7: 저는 박윤선 선생님 부탁합니다.
2: 예, 어떤 정황입니까?
7: 예, 해달이 높고, 밤잠 자지 못하고, 얘 또 어지럽이 나, 어떻게 어지럽이 난지, 안 잤다 일어서긴 하면, 진짜 어지러워서, 저기, 그렇던 게, 약을 두 주일 쓴 게, 형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 더 써보고, 얘, 더 써보자 하고서 지금 예약하려고 하는데, 해답도 예, 용서가 됐습니다.
2: 예. 어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7: 그거, 저기, 뭡니까? 어전에 가면 됩니까?
2: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7: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아,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8: 예, 저는 그 머리가 윙하고 어지럽고 일어나면 막 돌아가는 그런 것 같아서 거기에 박상호님한테서 치료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2: 예, 예.
8: 지금 머리가 어지러운 게 많이 났고 다리 맥도 좀 났은 것 같아서 오늘 그 박창호 선생님들 찾아가 가려고 하는데 좀 예약해 주세요.
2: 예, 예.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9: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내가 친구가 얘기했대요.
0: 네.
2: 말씀 주세요.
10: 네, 내 친구가 길태병원에 강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다 한 게 그걸 우리 친구 허리 많이 아팠어.
2: 예, 예.
10: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친구 말하는 게 내 그렇게 아프니까 허리 아픈 거사 하고 2년 이러도 만났어요.
2: 예, 심했구만.
10: 뭐,
2: 예.
10: 거기 가서 친구도 맞고 좀 어떻게 종양도 짓고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해볼까 해서
2: 예.
10: 방송에 올리는 겁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0: 그냥 오시면 돼요?
2: 예, 예, 예.
10: 예,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금에 우리 연맹병원이라든가 저희병원이라든가 엔티젠 중심이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조건이 허락되는 정화에서 티젠에 보기 때문에 생각밖에도 결절성 질병하고 낭동성 질병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네.
2: 안녕하십니까.
11: 네. 주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11: 네. 아무래도 수원자이를 이어가서 그랬는데.
2: 예, 어떤 정화입니까?
11: 아, 지금 뭐, 어제는 많이 허리 다리 아프고 그랬던 게 지금 많이 났어요.
2: 예, 예.
11: 예, 한번 더 배우라고.
2: 예, 그냥 오십시오. 됩니다.
11: 예,
2: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2: 있습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12: 예, 나는 예, 그는 박윤도 선생님께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12: 위도 나쁘고 그 다음에 신경 그 자르도 그래서요.
2: 예.
12: 소약 몇 번 더 먹었습니다.
2: 예.
12: 또 예, 저 소약 진짜 예약합니다.
2: 예, 어디에 오십시오. 예.
12: 나는 예, 예, 저 전화상으로 이렇게 전화.
2: 예, 예, 예.
0: 네.
2: 예.
12: 예, 수고하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네, 말씀 주시죠.
2: 이 결절성 질병으로 놓고 본달 때 림상에서 보게 되면 지금 많은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병이가 말이죠. 예?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예? 폐내 결절이라든가 예? 또는 유선 결절에 예? 이런 걸 말이죠.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낭동성 질병을 놓고 본달 때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난소낭동이라든가 예? 또 콩밭에 생기는 낭동 간에 생기는 낭동 예? 유선낭동 이러한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예? 결절에 관계되고 낭동에 관계되는 이 질병에 대해서 예? 교대를 하는데 여러분들께 주의를 불러일으킬 것은 예?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동성 질병이 초기에는 증상이 그리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고 조기 진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런 질병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중시를 불러일으키기 바랍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방송료의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1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4일 도문에서 중대대성 건설, 변경촌 건설, 문화관광산업발전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성당위 성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과 최근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 주동으로 민생복지를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으로 인심과 힘을 응집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변경 동성구의 독특한 지역 위치 조건과 정책 우세에 의탁해 스스로 압력을 가하고 분발 정진함으로써 현역 경제의 질 제고와 효익 증대로 작은 현실에 큰 담당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도문 화학공업단지를 찾아 길림가화 폐 플라스틱 화학순환 리용 1기 대성 건설 현장에서 시공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상이 건설되면 백색 오염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 플라스틱을 순환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질 개선, 순환 경제 발전, 신질 생산력 육성에 시범 인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시공 명령을 통과하고 강철 구조물 축조, 탱크 설치 등 공사를 다그쳐 추진하며 공장 구역 및 주변 환경 성격 개조를 착실히 들어주어 대상이 기일 내에 운행에 투입되고 효익을 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광락 중화물 첨가제 대상은 주로 아린산, 에스테르, 항산화제, 활성화제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로 플라스틱 가공, 고무 제품 등 업종에 응용됩니다. 호가복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진도를 살펴보고 소개를 청취하면서 생산 능력 규모,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며 전력으로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들어주어 대상에 조속히 건설되고 기일 내에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현유 대상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과학원, 장춘, 응용화학연구소 등 과학연구 단위와의 실무 합작을 강화하며 산업 생태권을 다그쳐 완선하고 산업 사슬을 1층 연장해 산업 규모를 끊임없이 키워야 합니다. 중탄명신 화학공업과학기술연산 4,600톤 탄소섬유 대상은 비소각 열분해 기술에 의탁해 폐탄소섬유 복합재료에서 탄소섬유 제품을 추출 생산하는데 스마트폰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 고급 탄소섬유 낚싯대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호가복은 원료 내원, 설비 구매, 공사기일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공장 건물 개조 진도를 다그쳐 추진하고 설비 주문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사업을 잘 들어주어 생산 흐름선이 조속히 돌아가도록 확보함으로써 하루빨리 실질적인 효익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문 국문 통성군은 인산 인해를 이뤘고 각지 관광객들의 앞

0: 또 공문에서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호가북은 경영 모식 배치, 운영 모식 등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두고 두 나라의 풍정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고 경영 모식을 과학적이고 함량하게 배치하며 유람 로선을 정성껏 설계해 관광객들이 국문에서 조국 산하를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국적인 풍광도 한눈에 담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변경 관광의 흡인력과 감화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도문시는 통상구 기초시설 건설을 다그치고 통상구 플랫폼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통상구와 문화관광, 현대물류 등 산업의 연동 발전을 주동해 통상구 우세를 경제 우세와 발전 우세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조사연구기관 호가북은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경의 봄비 구경 체험 활동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이 활동이 전개된 이래 전국 214개 가정이 연변을 찾아 온 오프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노의한 호가북은 긍정을 표했습니다. 호가북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을 뛰어넘어 결연을 맺고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전국 각지 가정들이 연변을 찾아 연변을 느끼게 했으며 함께 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손잡고 봄 나들이를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서로의 감정을 융합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리념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을 견지하고 활동 형식과 내포를 끊임없이 풍부해하며 참여도가 높고 체험감이 강한 특색 활동을 기획 출시해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간판을 널리 알려 연변 중화민족 공동체의 확고 수립에 생동한 본보기가 전국의 명성을 떨치게 해야 합니다. 길림절강 접목합작 대상은 주로 월청진 마패촌의 현유민가 광장 등을 개조 승격합니다. 호가북은 개조 후에 민박이 들어가 내부 장식 개조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331 국도와 린접한 지리적 우세에 의탁해 오가는 자가운전 관광객, 견학단체 등 고객들의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하고 민박 부대봉사 시설을 완성하며 일상 운영과 관리 보호를 착실하게 해 민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변경 주민의 증수 지불을 추동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는 관건은 중대대상 건설을 다잡아 대상으로 산업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산업으로 향촌의 인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산업 발전을 다잡아야 합니다. 전망이 좋고 효과가 빠른 일련의 량질 대상을 배치하고 향촌 관광, 농촌 전자상 거래, 특색 재배 양식, 농특산물 가공 등 부민 산업을 발전 장대시켜 여러 민족 대중이 집 근처에서 돈을 벌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큰 힘을 들여 331 국도 연산의 환경 정돈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무너진 담장, 폐기된 우리, 함부로 지은 건축물 등 두드러진 문제를 다그쳐 해결하고 연선의 녹화, 미화, 담장 보수 등 사업을 힘써 추진해 향촌이 일층 아름다워지게 함으로써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연 풍광으로 산업 발전의 밑바탕을 다지고 향촌 관광의 이체를 더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발전의 기초는 산업에 있고 산업의 지탱은 대상에 있는 바 중대 대상을 착실하게 틀어줘야만 산업 토대의 근골이 튼튼해지고 발전 뒷심이 충족해질 수 있습니다. 도문시는 대상을 관건으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무로 실적을 내고 책임감으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산업 발전 난제를 해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중대 대상에 락착돼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지도 간부가 책임지고 연계하며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등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대상 건설 수요를 밀접히 추적하고 용지, 환경평가 등 심사 비준 요건을 자세히 정리하며 자금 조달, 시공 조직 등 관건 고리에 초점을 맞춰 정밀하게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병목 제약을 백방으로 해결하고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운행에 투입돼 효익을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 규모를 장대시켜야 합니다. 전원 참여, 상하 연동의 투자 유치 모식에 따라 투자 규모가 크고 지탱 능력이 강한 일련의 제조업 대상들을 유치해 락착시켜야 합니다. 방직 복장, 농특산물 가공 등 특색 우세 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정밀 화학 공업, 신흥 에너지 저장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 가속화를 촉진하며 산업 구조를 힘써 완산하고 최적화해 경제 발전 토대를 끊임없이 다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화관광 시장을 뜨겁게 달궈야 합니다. 국문관광종합체, 일광산 삼림공원, 87거리 등 풍경구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하고 백년 부락, 두만강 공원 등 풍경구 경영 모식의 쇄신을 주동하며 더 많은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기획 출시해 인기와 상업 분위기를 더 잘 모으고 소비 정성을 견인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연신,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도문시 정부 주요 책임자가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영정시 규모 이상 공업기업 중 하나인 초선야급육한회사는 55년 발전 과정에서 시종 자주적 혁신을 견지하며 약품 개발, 생산 과정에서 완전한 의약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초선야급육한회사에 들어서면 현대화된 사무실 환경과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작업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변 의약산업의 뛰어난 대표로서 초선야급의 발전 궤적은 지역산업 전환 승격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초선야급육한회사 판공실 주임 장정입니다. 초선야급은 발전 과정에서 선으로 영정 초선생물공정육한회사와 길림초선의약육한회사를 설립해 완전하고 생기있는 의약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초선야급은 50여 년 역사를 가진 오래된 공장구역에서 현대화된 새 공장구역으로 이전해 생산설비와 공정의 전면적인 혁신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능력도 현저히 향상시켰으며 약품, 건강제품, 기능성 식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분야에서도 배치를 강화했습니다. 우양 브랜드 낫또 계열 제품과 인삼 제품은 전국 273개 지역에서 팔리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장정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주로 노인과 어린이들의 건강 수요에 중점을 두고 정밀하게 배치해 어린이와 노인 건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선 생물에서는 낫또와 장백산 약재의 심층 결합을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낫또의 생산 원료는 콩인데 저희가 쓰는 콩은 연변의 비유전자 변형 콩으로 당지 농민들의 수입 증대도 이끌고 있습니다. 15시기 초선야급은 신제품 연구 개발과 기술 이전을 계속 추진하면서 장백산 특색 자원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식품, 보건품, 민족의약 분야에 중점을 두고 건강산업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더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기업은 신약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외지에서 위탁받은 제품 생산을 다그치며 새로운 낫또 생산 흐름선을 전면 가동시켜 더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발전을 통해 연변 도약 추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0: 2026년 5.1 국제노동절 경축 및 길림성 5.1 노동상과 노동자 선봉호 표창 발포 활동이 일전 장춘에서 있었습니다. 버드와이저 연길 맥주위원회사 부고급 공정사이며 양조사인 성헌이 양조업계에 수십 년간 뿌리내린 장인정신의 견지와 뛰어난 기술혁신 성과 그리고 두드러진 업계 기여로 전국 5.1 노동 메달을 받았습니다. 양조 생산과 기술 개발 일선에서 20여 년간 일해온 성흔은 시종 양조 사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과 열심히 연구하는 끈기를 바탕으로 양조 공정 최적화, 술의 무게감, 질감 설계 연구 개발, 품질 관리 향상 등 핵심 업무에 몰두해온 그는 평범한 기술자로부터 업계의 기술 골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전통 양조 기술의 정수를 견지하는 동시에 업계 발전 추세를 바짝 따라 전통 공정과 현대 과학기술의 심층 융합을 추동했습니다. 버드와이저 연길 맥주위원회사 공회 부주석 리명입니다. 성은은 버드와이저 회사에 입사해 26년간 근무했습니다. 대상 혁신에서 그는 팀을 이끌고 혁신적으로 각종 난관을 공략해 기업의 200여만 원의 물자원 절약 효과를 가져왔고 로령모범 혁신 작업실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두 가지 혁신 응용 기술과 약 30가지 혁신 실천 사례를 연구 개발했습니다.
2: 혁신 실천 대략 30项.
0: 그는 작업장 일선에서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꾸준히 개선하면서 기술팀을 이끌고 여러 양조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생산 능률과 에너지 리용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가 개발한 당화 시스템 CIP 과정 원료 절감 공예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 제품 세대 교체, 브랜드 승격에 강력한 기술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버드와이저 연결 맥주위원회사 부고급 공정사 성흔입니다. 우리 맥주 속에 효모 함량이 비교적 높아 려과가 쉽지 않았기에 효모 원심 분리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장비는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되지만 우리는 야근을 하면서 1회 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맥주 속의 효모를 효과적으로 분리해 제품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단엔데 성흔은 기술 인솔과 후배 양성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그는 양조 기술 청년 인재를 알심들어 양성하고 기회와 경험을 아끼지 않고 공유해 전문성과 장인 정신이 뛰어난 기술팀을 만들어 기업, 나아가 업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인재들을 비축했습니다. 그는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노동자의 일터사랑, 인류를 추구하는 정신, 간고분투, 과감히 혁신하는 노력모범 및 장인 정신을 구현하고 양조업계의 기술 일꾼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줬습니다. 성흔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메달은 영광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자 담당이고 편달이면서도 격려입니다. 저는 이 영예 칭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높은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알심대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연결 공업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 근일내 안덕현에서는 체육교육계획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특색수업체계를 구축해 교정체육이 전면 보급에서 고품질로 나아가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가운데서 신체를 건강히 하고 즐겁게 성장하게 해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봄날의 가장 따뜻한 풍경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안덕현 왕덕대 홍군수학교, 안덕현 제3수학교 운동장에서 정체로운 축구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교장컵 축구 경기는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풍부히 해주고 있는데 바로 안덕현에서 체육과 교수를 융합한 생동한 실천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안덕현 각 중소학교들에서는 단계별로 흥미로운 야외 실천 활동을 알심들여 설계했습니다. 재미있는 체육 수업은 학생들이 즐거운 운동을 통해 체육의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격정으로 차넘치는 경기는 아이들의 경기 속에서 신체 자질을 제고하게 함으로써 심신이 건강하고 전면 발전한 시대 신인을 육성하는 데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덕현 왕덕대 홍군수학교 안덕현 제3수학교 학생 송소영입니다. 저는 체육 수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체육 수업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업간 휴식 시간이 길어져 운동할 시간이 많아져서 수업 시간에는 더 집중이 잘 되고 주의력도 더 높아졌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함께 줄넘기도 하는데 몸을 단련할 수 있을 뿐더러 단체 합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안덕현 제2수학교 학생 림혜택입니다. 체육 수업에서 선생님은 공잡이와 넘겨주기 방법을 가르쳤는데 몸이 잘 단련돼 더 건강해지고 더 힘이 세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축구 경기도 자주 조직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면서 견지와 협동 정신을 알게 됐습니다. 안덕현 제2수학교 교장 려부빈입니다. 현 교육 및 체육국의 총체적 포지에 따라 학생들의 신체 건강 자질을 전면 틀어주고 학생들의 신체 건강, 훈련과 양성을 강화해 학생들의 신체 건강 자질을 크게 제고됐습니다. 향후 더 장기간 견직에 반드시 학생들의 건강 제1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안덕현에서는 현지 축구의 발전 실제와 결부해 축구 발전 건설 사업 추진 실시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방안은 전현 각 학교에서 매주 적어도 한 번 축구 수업을 편성하고 각 유치원에서 최소 한 번 축구 구역 활동을 펼치도록 명시했습니다. 한편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중인재 성장 통로를 원활히 구축해 축구 특장이 있는 학생은 소학교 3학년부터 안덕현 교정축구 유망주 저장고에 등록하게 했습니다. 안덕현 왕덕태 홍군 소학교 안덕현 제3소학교 교장 동정입니다. 체육개혁 방면에서 국가교육요강의 건강 제1이란 교육이념을 따릅니다. 수업 개시업 방면의 시간 배치에서 통괄 포치해 오전 업간 활동과 오후 업간 활동을 잘 틀어주어 축구 훈련을 대업간 활동에 포함시켰습니다. 동시에 축구를 기점으로 매주 두 번의 축구 수업을 설치했습니다. 업간 휴식 시간을 연장하던 대로부터 매일 한 번 체육 수업을 설치하고 교정 축구 연맹전을 개최하기까지 안덕현에서는 체육 교육 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고 체육 교육 융합을 질선으로 삼아 체육을 일상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또 경기장에서 훈련하며 전 지역을 연결해 활력 교정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체육 개혁이 기층에서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0: 연면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3: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4: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3: 라디오 광장.
4: 라디오 광장.

0: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라디오 광장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조사 처리 보도 그리고 지적재산권 전형 사례까지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시간에 이어 가짜 농업물자 단속 관련 전형 사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지역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 주에서 민영기업과 개체 공상호를 위한 정책 안내서가 발표됐습니다. 세금 혜택부터 금융지원, 인재 양성까지 기업 경영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안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주당의 통전부와 주공상업연합회의 주도로 편찬된 민영기업 정책 안내서가 일전 정식 발표됐습니다. 안내서는 전주 여러 류형 민영기업과 개체 공상호들의 여러 지원 정책을 일괄식으로 조회하고 전방위적으로 뇌하며 능률적으로 접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합했습니다. 안내서는 시행 기간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고 최신 집행 규정을 통합했으며 세금 혜택, 보편 혜택성 금융, 혁신 창업, 인재 양성 및 유치, 권익 보장, 정무 편리화 등 전사슬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조항마다 혜택 대상, 신청 조건, 처리 절차와 책임 부분 연락처를 명확히 제시해 권위성과 실무성을 겸비했습니다. 향후 안내서 내용은 나라와 성주의 정책 변화와 조정에 맞춰 동태적인 갱신과 수정, 완산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서 전자판도 발표됐습니다. 독자들은 안내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전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영환경 최적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에서도 올해 중점 행동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시장 환경부터 법치 환경까지 7개 분야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주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는 일전 우리 주 경영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길림성 경영환경 지속적 최적화 2026년 중점 행동 방안을 깊이 관철시다라는 조치로 우리 주 실제와 결부해 연변주 2026년 경영환경 지속적 최적화 중점 행동 방안을 주도해 내왔습니다. 7개 부분과 40개 구체 조치를 포함한 방안은 시장 주체의 전 생명주기 통점과 난점, 막힌 점에 초점을 맞춰 시장 환경, 정무 환경, 요소 환경, 신흥 환경, 개방 환경, 산업 환경, 법치 환경의 7개 차원에서 정밀 시책해 한 해의 경영 환경 건설 사업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조합권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우리 조 경영환경 최적화 사업이 전면 심화되고 체계적으로 집성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체계적 배치를 한 동시에 방안은 혁신 인솔을 두드러지게 했는데 연변 특색에는 7가지 혁신 조치를 내와 경영환경의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군촌시 국제중고차 수출정비기지가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8천만 원이 투자된 이 기지, 앞으로 우리 지역 외향형 경제 발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군촌시 국제중고차 수출정비기지가 정식 시험 운행을 시작해 외향성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전망입니다. 총 투자가 8천만 원인 이 대상의 부지 면적은 17,900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9,300평방미터로 중고차 새차 판매 정비구, 동력차 봉사소, 반공 및 부대 기능구를 중점 건설하는데 건설림엔 자동차 무역과 물류 운수, 부품 가공을 비롯한 산업의 협동 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게 됩니다.

연결식 공항국 옛 청사가 만심호텔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민족 특색과 국풍 문화 요소를 더한 이 호텔, 올해 7월 말 문을 연다고 하니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식 공항국 옛 사무청사 개축 공사가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청사는 만심호텔로 개축되는데 연결 현지 민족 특색과 결부시켜 국풍 문화 요소를 녹여내고 레이저 상무를 통합한 현대화 호텔로 만들어집니다. 총 투자가 1억 2천만 원인 만심호텔은 기존의 9층 주체 건물을 12층으로 증축했는데 총 건축 면적은 2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호텔은 지능화 객실 294칸을 갖추고 식당, 회의실, 헬스장, 세탁실 등 완전 기능 있는 구역을 보조적으로 건설하는 동시 40개 주차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고객층의 투숙 수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이 호텔이 7월 31일에 시 영업을 시작해 본격적으로 운행되면 연간 영업액이 2천만 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초점을 맞춰 전업 변호사들이 일괄식 법률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원조서의 일괄식 법률봉사 체계는 신취업군체에 무료로 법률자문과 법률원조 신청 안내, 노동분규 조정 등 모든 권익수호 관련 봉사를 제공합니다. 중점적으로 로임체불을 비롯해 노동자들한테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법률봉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적재산권 선전주간이었고 4월 26일은 세계 지적재산권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공안과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단속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들 그리고 인민법원의 관련 동향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짜 명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산서성과 사천성에서 유명 흰수를 가짜로 만들어 인터넷 생방송으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는데요. 사건 관련 액만 2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소비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전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통일적인 협조하에 산서성과 사천성 시장감독관리부문, 공안부문은 연합행동에서 상표와 가짜 저질 흰수를 불법 생산 판매한 위법 범죄망을 성공적으로 짚으셨습니다. 이번 행동에서 산서성 려량시와 태원시 일대에서 관련 불법 제품의 생산, 은닉, 보장, 상표 인쇄, 우편 발송 장소 7곳, 인터넷 생방송 판매 장소 1곳을 사출하고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2만 상자 가까이 되는 가짜 저질 흰수를 압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관련액은 2억 6천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공안기관은 22명을 소환하고 11명에게 강제 조치를 취했으며 그중 2명은 심사기소에 이송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산서 문충 전자상무위원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조모모 부부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주류 판매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더 많은 리운을 얻기 위해 산서성 려량시 분향 양조위원회사의 법인 배모를 찾아 가짜 저질 검남춘 오량액 등 유명 흰수를 생산해 온라인에서 판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모는 생산 자격이 없는 산서성 려량시 무후향주류위원회사 책임자에게 식용알코올과 식품첨가제가 혼합된 술을 유명흰술로 사칭하라고 위탁했습니다. 2024년 1회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상표침해분야 집법과 사건처리 강도를 1층 높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관련액이 천여만 원인 상표침해 사건 30여 건과 관련액이 1억 원을 웃도는 사건 11건을 조사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인민법원에서 새로 접수한 지적재산권 사건이 55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분쟁이 크게 늘었는데 AI 시대에 발맞춰 법원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일전 발표한 중국 법원의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상황 2025년에 따르면 지난해 인민법원은 여러 류형 지적재산권 사건 55만 2,600건을 새로 수리하고 53만 9,600건을 심리 종결했습니다. 그중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민사 1심 사건 6만 4천 건을 심리 종결했는데 인민법원은 집적회로 고급기기, 기초 소프트웨어, 첨단 소재, 생물 제조 등 분야의 기술 보호를 강화해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인민법원은 신흥 분야 지적재산권 재판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인공지능 생성 내용, AI 모델 매개 변수 등 전연 문제와 관련된 민사 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하고 데이터 소유권 및 거래와 관련된 분교 908건을 심리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규를 법에 따라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의견 조언을 다그쳐 작성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유익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방향으로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보호 면에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상표 등록 질서를 수호하고 행정기관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기타 부정당 수법으로 등록을 취득한 상표는 무효라고 선고하고 유명상표 보호, 대리인 선점 금지, 선행 권리 훼손 금지 등과 관련된 상표법 조항을 알맞게 적용해 악의적인 상표 등록 행위를 규제했습니다. 동시에 상표권 전사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심리 종결한 민사 침해와 형사 범죄 1심 사건은 각기 11만 5,300건과 8,033건으로 유명 상표, 전통 브랜드,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한 사법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새롭게 내놓은 징벌적 손해배상 해석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침해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분들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일전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분규 사건 심리 시 책벌성 배상을 적용할 때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해석은 이미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1972차 회의에서 채택됐으며 5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책벌성 배상 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해석 시행 후에 새로운 정황과 문제를 종합하며 지적재산권 분야의 책벌성 배상 적용 규칙을 더 완성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깊이 있는 조사 연구를 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반복적인 논증을 거쳐 해석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해석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습금형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20차 당대회와 당의 20기 여러 전회 정신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또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지적재산권 사법 실천에서 책벌성 배상을 적용하는 중점 난점 문제에 대해 법률 적용 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완성했으며 책벌성 배상 사법 적용의 조작 가능성을 강화하고 사건 재판 척도를 동일해 당사자에게 명확한 소송 지침을 제공하고 시장에 명확한 행위 얘기를 제공했으며 지적재산권 책벌성 배상 제도 운영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고의성과 정상 엄중의 인정 정형을 일층 세분화했습니다. 원고와 화해를 하고 침해 행위를 중지하기로 동의한 후 재차

재산권 침해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령을 추가해 지적 재산권 침해를 업으로 한다는 의무를 더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엄정한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의 인정 규칙을 세분화했습니다. 기수 계산 방법을 더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의 위법 소득이나 피고가 침해 행위로 얻은 리익을 책벌성 대상 계산 기수로 할 때 영업리윤을 참조해 확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해석에 따르면 피고가 지적 재산권 침해를 업으로 했다면 매출 리윤을 참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리윤율을 확정할 수 없으면 통계부문이나 업종협회 등이 발표한 같은 시기 동종업계의 평균 리윤율 또는 권리자의 리윤율을 참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또 법정 배상액은 책벌성 배상의 계산 기수로 삼을 수 없다고 명확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실천 가운데서 기수 확정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수 확정 방법을 완성했습니다. 해석은 과오처벌 상담 원칙에 따라 동일한 침해 행위로 인해 이미 벌금이 부과됐거나 집행이 완료된 경우 인민법원은 책벌성 배상 배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며 당사자의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법정에서 다뤄진 지적 재산권 전횡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반모 회사를 둘러싼 상업적 비방 사건인데요. 인터넷 생태계에서 악의적인 비방과 정당한 여론 비판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최근민 법원은 일전 지난해 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 전횡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중 허창시 반모 상업무역집단위원회사 우모와 심오 등의 상업적 비방 및 명예권 분쟁 사건은 류원비어를 만들어 몰이하는 상업적 비방 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론감독과 악의적인 침해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했으며 기업가들의 발전 신심을 진작시키고 인터넷 생태를 정화하며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적극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속에 따르면 허창시 반모 상업무역집단위원회사 및 그 관련 회사는 만족하지 않으면 반품하고 진품으로 진심을 교환한다는 경영 리념을 견지하면서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모는 반모 회사의 창시자이자 법인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심호는 업무가 실명 등록한 계정을 통해 여러 온라인 사교 매체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반모 회사의 수익 모식과 제품질, 기업의 잠재적 경제 가치 그리고 우모 명예와 관련된 영상을 게시해 반모 회사와 우모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팬을 이끌어모으고 제품을 홍보해 관련 기업인 원주시 모 회사와 무안시 모 회사의 경쟁 우세를 조성해줬습니다. 이에 반모 회사와 우모는 상술한 행위가 상업적 비방에 해당하며 동시에 명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내 피고에게 침해 영상을 삭제하고 서면으로 사과하며 600만 원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심오가 허위적이고 오도성 정보를 날조 전파한 행위는 대중들이 반모 회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이로 인해 반모 회사가 수년간 쌓아온 대중 신뢰도가 훼손됐으며 반모 회사의 부분적 상품이 반품되고 다른 경영 방식의 제품 판매도 간접적인 부정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시장 경쟁 질서를 소란시켰다면서 심오의 행위는 상업적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심오는 모욕적인 저속한 단어로 우모를 대상한 허위적이고 부정적인 발언을 게시해 대중들이 우모의 품성과 성망에 대해 부정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우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기에 심오의 행위는 우모의 명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업무가 본인의 온라인 사교 매체 계정을 빌려준 후 계정 사용 정황을 확인할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정 취소 등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침해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주시 모 회사와 무한시 모 회사는 침해 행위로 인한 혜택을 보았으며 부정당 상업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심오가 게시한 허위 정보를 방임한 과오가 있습니다. 법원은 상술한 행위와 심오의 피소 행위는 동일한 손해 효과를 초래했기에 공동 침해를 구성한다며 내 피고가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침해 영상을 삭제하며

사과 성명을 하고 반모 회사와 우모에게 260만 원의 경제 손실과 합리적인 지출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농약 불법 생산과 사용 행위 단속 소식입니다. 농업농촌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용금지 농약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밥상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귀 기울여 들어보시겠습니다. 농업농촌부는 일전 전국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농약의 불법 생산과 경영,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포착했습니다. 농업농촌부 책임자는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농약의 불법 생산과 경영, 사용을 엄하게 단속해 농약 시장 환경을 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책임자는 불법 생산, 불법 판매, 불법 첨가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농약 생산 경영 주체를 전면 조사하고 농약 제품에 대한 감독과 무작위 추출 검사를 강화하며 공개 조사와 비공개 조사를 조직해 문제 목록을 만들고 법에 따른 처리를 분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속지 책임을 참답게 시달하고 성, 시, 현의 종적 연동과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며 정확한 실적권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사업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며 검사 행위를 규범하고 지방보호주의를 두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가짜 농업물자 단속 관련 전형 사례를 계속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사례는 콩깨묵을 가짜로 판매한 사건입니다. 가축 사료의 안전 문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먼저 정모동이 100여만 원에 상당한 가짜 저질 제품을 판매한 사건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피고인 정모동은 안위성 한 상업무역회사 명의로 귀주성 혁장현의 한 생태양식위원회사, 모 양식위원회사와 콩깨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두 회사의 광서쫑족자치구 방성항의 한 량곡기름공업위원회사에서 생산한 단백질 함량이 43%인 풍모표 콩깨묵을 판매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정모동은 다른 사람을 시켜 광서쫑족자치구 방성항 량곡기름공업위원회사의 풍모표 콩깨묵으로 둔갑한 저질 콩깨묵을 안위성의 한 창고에서 실어 계약을 체결한 두 회사에 보내게 했습니다. 정모동은 운전수대로 이 콩깨묵을 광서에서 운송한 것이라고 속이라고 했는데 판매액은 179만 여원이었습니다. 콩깨묵을 받은 두 회사가 이를 산란닭에게 먹였더니 산란닭의 털이 빠지고 산란율이 떨어지거나 폐사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검측 결과에서 사건 관련 풍모표 콩깨묵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은 32.7% 내지 35.6%로 계약서에 명시된 43%보다 낮았고 조단백질 함량은 불합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서쫑족자치구 방성항의 량곡기름공업위원회사에 따르면 사건 관련 콩깨묵에 사용된 포장주머니는 모두 이 회사의 포장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귀조성 혁장현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정모동에게 불량제품 판매죄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혁장현 인민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인 정모동이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불량 제품 판매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정모동이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인 데 대해 법에 따라 경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정모동에게 불량 제품 판매죄로 유기형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콩깨묵은 가축 가금이 먹는 사료 중 단백질의 주요 원천입니다. 조단백질 함량이 불합격인 콩깨묵을 사용하면 가축이나 가금의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생산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기며 가축과 가금의 성장 발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제품질량법 26조 2항 규정에 따르면 제품질은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제품 표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제품질이 포장에 표시된 제품 표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불량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 정모동은 허위 발송지에서 단백질 함량이 상표에 명시된 것과 일치하지 않은 콩깨묵을 도용한 다른 기업 포장 주머니에 담아 판매했기에 명백한 불량 제품 판매 주관적 고의

비리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모동의 행위는 등록상표 도용상품 판매죄와 불량제품 판매죄를 동시에 구성합니다.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이 더 중한 불량제품 판매죄로 정모동을 정죄 처벌했습니다. 사법기관은 또 사건 처리 가운데서 발견된 농업물자 경영과 관련된 법률법규 저촉 문제에 대해 당시 농업농촌 부문에 검찰 건의를 제기해 법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당시 농업농촌국에서는 특정 행동을 통해 당시 농업물자 시장을 효과적으로 정화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가짜 농약을 생리의 한 화훼재배호에 넘겨 팔았습니다. 강소성 순행현의 재배호는 농약을 구입해 사용한 후 병해 예방 퇴치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잎 병해가 많이 발생해 비해 작물 면적이 60모에 육박했습니다. 화훼 산량은 30% 내지 50% 감소했으며 경제적 손실 5만여 원을 보았습니다. 검사에서 사건 관련 농약에서는 카르벤다졸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소성 순행현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장모련, 주모, 장모신, 왕모에 대해 각기 가짜 저질 농약 생산 판매죄와 가짜 저질 농약 판매죄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순행현 인민법원은 피고인 장모련이 가짜 저질 농약을 생산 판매, 생산에 큰 손실을 입힌 행위가 가짜 저질 농약 생산 판매죄를 구성하고 예방 퇴치에 널리 쓰입니다. 고령토 분말은 카르벤다졸 농약과 외관이 유사하지만 같은 기능은 없습니다. 불법 분자들은 몰이의 목적에서 고령토를 카르벤다졸로 속여 판매해 농작물 병해 최적의 예방퇴치 시기를 지연시키고 병해 확산과 작물 감산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장모련은 농약 생산 허가증, 농약 등록증 등 서류 없이 고령토로 가짜 농약을 생산했습니다. 판매액이 700여 원에 불과했지만 재배 후에 5만여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인민법원은 범죄 사실과 성질, 사회에 대한 위해 정도와 피고인의 자수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피고인에게 법에 따라 정도 부등한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가짜 저질 농업물자 관련 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 동시에 사법기관은 또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전사설 단속을 하여 농업물자 안전을 유력하게 수호하고 농호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습니다. 피고인 왕모가 집행유예 기간에 농업물자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범죄 행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금지령을 내려 집행유예 기간 왕모의 농약 생산 판매와 관련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당제의 사법행정기관에 맡겨 사회구역 교정기구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게 했습니다. 검찰기관은 이 사건의 부분적 피고인이 농약 경영 허가증이 없는 점을 감안해 즉각 농업농촌 부문에 사건 처리 결과를 알렸고 농업농촌 부문은 법에 따라 피고인의 관련 경영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향후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서는 삼농사배관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지시 정신과 당중앙의 결체포체를 지속적으로 관철시달하고 인민중심 발전사상을 견제하며 직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가짜저질 농업물자 생산 판매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국가 식량 안전과 농업 생산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사법 보장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정책 동향과 경제 소식, 그리고 지적 재산권 보호와 농업 안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가짜 농약과 사료로 인한 피해 사례는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라디오 광장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